이게 나중에 토르의 장면에서 나오게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집중 안 되죠. 아, 눈치채셨겠지만 제 얘기입니다. 예. 춘석풍님. 예전에 1박 2일에서 주어진 단어 여러 개 기억하면서 돈 세는 거 나왔었는데 궁금해서 따라했다가 승진만 배렸어요. 아 진짜 단어 몇 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걸로 돈 세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옛날에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돈 세고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23 48 내가 한 40개 넘어가고 있는데 12 약간 막 이런 거 하는 장난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짜증나거든. 006 하나님. 저희 집에는 15살 어르신 강아지가 계신데요. 하루에 두 번 약도 줘야 되고 중간에 신장약도 줘야 되고 가끔은 귀찮을 때도 있는데 아직은 너무너무 애기 같은 우리 마루. 조금 더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마루야 건강해라.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시겠죠. 그 마음. 그죠? 어느 날 하루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컨디션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다운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막 하루 종일 다른 일 집중 못 하고 막 그럴 때 많거든요. 자, 다들 비슷한 마음이네요. 예. 제이 래빗의 Love is so amazing 그리고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대박 대박.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알드립님. 모르는 길에 집중해서 내비 켜고 가는데 갈림길에서 전화가 와서 딴 길로 빠질 때 너무 화가 나죠. 너무 화가 나지. 초행길이야.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 한 오거리에서 가운데로 모여드는 가운데 로타리가 있어요. 나는 한 3번 로타리 이제 돌아가는 입구 쪽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돌아서 뺑 돌아갖고 1번 쪽으로 가서 나가야 되는데 입구로 들어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에이, 전화가 왔어. 2번으로 나갔어. 근데 2번은 정말 너무 속상하게도 돌아오는 곳 없는 고속도로 입구야. 고속도로 입구. 평소에 잘 타지도 않는, 아, 탔는데. 경부네. 경부야. 어떻게 쏴? 아니,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진짜. 아, 정말. 아이고. 선주님. 그대창 들으면서 걷고 있는데 제로페이 QR코드가 붙은 가맹점을 보고 잭잭 쿠폰인 줄 알고 잭잭할 뻔했어요. 알디 작가님, 피디님, 잭잭 가맹점 쿠폰 저희 집에도 붙였습니다. 저희 집 오시면 잭잭하면 밥 공짜. 크크크크 하셨습니다. 주소가 어딥니까? 제가 이거 밝히면 진짜로 많은 분들 오실걸요? 네. 아, 여기, 네. 식사가 맛있다고 해서 들렀습니다. 잭잭! 이러면서. 제로페이 QR코드가 붙은 걸 보고. 아, 우리도 나중에 저거 할까요? QR코드? 오, QR코드 좋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그 잭잭 쿠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디오로 매번 설명드리고 어디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보다 QR코드를 하나 딱 찍으면 거기에 리스트가 쫙 주소하고 딱 뜨게끔 하는. 오, 좋네 좋네. 선주님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QR코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긴 뭐 잭잭 쿠폰이 이렇게 일이 커질지도 저희는 몰랐어요. 일이 점점 커지네.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이제 1부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자, 한올의 모두 행복해져라. 정말 모두 행복해져라. 이거 그냥 들으면서 모두 행복해지는 순간 잠깐 갔고요. 저희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분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4: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 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8: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8: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0: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에서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약한 상태라고 말했으며 앞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어떤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여러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11일 미국에서 만나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 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채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서울고법에서 이뤄집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입니다. 한편 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1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3: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남서쪽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목포 등 전남 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고 앞으로도 충청과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 강한 바람을 동반해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늘 간간이 비가 더 내리겠고 경상도와 제주도는 저녁까지도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호남지방은 많게는 7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5에서 30mm, 충청도와 경남, 제주도에는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약간 더 높아지겠는데요. 강릉이 22도, 서울과 청주, 전주, 대전이 23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1분 기상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스베스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2부 시작했고요. 첫 곡으로 안신의 왜 그래 띄워드렸습니다. 어때요? 그 시대가 표현했던 약간 시티팝이 이런 느낌이라면 요즘 시대가 표현하는 같은 곡의 시티팝은 이런 느낌이다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근데 원곡 자체가 워낙에 훌륭했던 재료라서 그런지 누가 불러도 어떻게 편곡해도 네, 망치기 힘든 곡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안신혜님 씨의 목소리와 뭐 그렇죠. 네, 이분의 또 편곡 활동은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 군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바로 교환할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탄생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널리 알리면서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자랑스러운 우리 잭잭 가맹점을 복귀해보는 차원에서 1호점부터 차례차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0호점 여성 빅사이즈 쇼핑몰 쉬땡입니다. 동대문 쇼핑몰 밀레땡땡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기세 인증해 주시면 무려 20%의 할인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무려 20%를 주신다고요. 예, 와, 대단합니다. 자, 잭잭 가맹점 구체적인 리스트 궁금하시면 그대 창가의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실 때는요, 여러분 잭잭이라고 아기새 인증하셔서 할인 혜택도 받으시고 다녀오시면 인증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자의 커피 쿠폰 쏠 테니까요. 예, 요것도 받아가셔야 되죠. 자,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는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3: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찰리프스의 Beat Yourself Up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그럴지도? 네. I Just Might 7062님 옛날 카페 가로치고 카페라고 쓰고 다방이라고 알고 있던 곳 가로 닫고 예 알겠고요 옛날 카페에서 친구 기다리면서 초집중해서 성냥 쌓기 했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가 옆에 와도 모를 만큼 그때 참 집중력 좋았는데 이거 응답하라에서 나온 장면 아닌가요? 왠지 나왔을 것 같은데 옛날에 저는 이 성냥 쌓기를 안 하고 성냥을 제 속눈썹 위에다가 얹었죠. 몇 개까지 올라가나 제가 속눈썹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갖고 네 4562님 저는 분식집 운영을 32년 차 홀에 계신 손님 대화 소리나 웃음 소리가 너무 커서 배달 사인 놓칠까 봐 집중이 안 됩니다. 아휴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맞아요. 가끔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 봤어요. 분식점은 아니었는데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왁자지껄하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떠들면서 네 고를 수 있는 음식점이었는데 오 그 띵동 무슨 무슨 주문 이러고 뜨거든요. 그 소리가 있어요. 그 기계가 내는 소리가 띵동 무슨 무슨 뭐 어디 민족 주문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기계에서 영수증이 이렇게 주문지가 이게 착착착 찍혀서 이게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저 기계 소리 좀 꺼달라고. 저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인다고. 예. 네. 그리고 저거를 저렇게 컴플레인 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예. 네. 참 저러지 않아도 될 텐데 그냥 맛있게 먹고 가면 되지 뭘 저런 거에다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분식집 32년. 제 운영 중이신데 거기가 어딥니까? 어떻게 시즌2에 한번 잭잭 쿠폰 좀 같이 하실? 민턴 조아님 편의점 점주인데요. 오전에 발주 넣은 거 확인하고 추가 발주 넣어야 되는데 그 대창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알디 얘기 노래 취해 해롱거리다가 여차하면 놓쳐요. 무서운 프로그램. 그만큼 위로도 되지만 그만큼 무섭기도 하고 그죠? 9시부터 11시가

0: 그런 시간입니다.
1: 지숙님, 게시판 보듯이 일이 집중했으면 내가 카이스트를 가는 건데. 어휴, 하버드 갔죠. 카이스트는 무슨. 하버드 갔죠. 네네. 카이스트는 당연히 가실 수 있었고 하버드 갔죠. 레이디 휴가님. 둘로 나눠 먹는 아이스바, 초코 아이스바 나눌 때 초집중합니다. 아, 네. 쌍쌍이 이렇게 좌우로 붙어있는 바. 걔네는 집중한다고 그렇게 되는 애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 뜯으면 한쪽은 짧게 뜯기고 한쪽은 기역자로 뜯기잖아요. 그게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해가 가시려나? 그러니까 이 빠, 이 손잡이, 나무 손잡이 있잖아요. 그게 중간까지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좌우로 이렇게 벌리면 어느 한쪽으로 기역자로 떨어지고 어느 한쪽으로는 짧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둘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면 깡깡 얼어 있는 거를 봉지째로 잡고 이렇게 내 사과 쪼개듯이 쪼개세요. 그게 더 잘 돼요. 네. 이거 한때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 반으로 잘 쪼갤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고민했거든요. 정답은 아, 구조상 안 되는 거다. 심지어 이거 약간 좀 녹아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해봤습니다. 나 오늘 느낀 건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살았죠? 스위스어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김동률의 이거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누구 듣고 올게요.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딱히 털어놓을 수 없는 사소한 고민, 알량한 하소연,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자랑, 갈팡질팡 선택장애로 괴로울 때 알디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정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알잘딱깔센 선곡 처방전. 감자지구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연 볼까요? 알디, 저는 14년째 한 남자와 연애 중인 30대 중반입니다. 따로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고 5년째 함께 살고 있는데요. 자잘한 생활 습관이 안 맞아서 싸울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현명한 방법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하. 자, 알잘 딱갈센. 또 오늘처럼 또 이렇게 어려운 사연이 오는 게 또 드문 일인데 감자지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14년째 장기 연애 중이시고 함께 산 지 5년째라고 하셨어요. 생활 습관 중에 어떤 게 안 맞는지 구체적으로 좀 안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의 조언들이 다 두루뭉실한 조언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하는 것과 함께 사는 것 다르죠.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달라요. 연애할 때 장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연애할 땐 깔끔하고 단정해서 너무 좋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살다 보니까 너무 잔소리가 많고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뭐 정리벽이 심하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만났는데 너무 깔끔하고 너무 사람이 막 이랬는데 세상에 집에 갔는데 집안이 엉망인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날 나올 때만 씻고 나온 거예요. 그날 나올 때만 향수 뿌리고 나온 거예요. 그날 나올 때만 머리 감고 나온 거였어요. 집안은 막 난장판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살아보면 약간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애와 이제 같이 함께 네 이렇게 사신다는 거는 정말 큰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의 고민인지를 솔직히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파고들고 싶긴 하지만 이게 워낙에 지금 사연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프라이빗한 사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비슷한 경험이나 혹은 해결 방안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저는 감자지구님께 이 곡을 처방곡으로 띄워드립니다. 김현철의 연애.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차라리 사연 보내주신 우리 감자지구님께서 요런 부분이 참 안 맞아요 라고 하면은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경험자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게 자칫 좀 너무 프라이빗한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진 않잖아요 그죠? 쉽지는 않은데 웅이님 정말 노래 가사가 처방이네요. 산다는 게 원래 그런 거라지만 그죠? 맞아요. 산다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 없고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지만 산다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근데 이왕이면 그죠? 한두 개 정도 마음에 드는 게 있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때 사람을 고르고 사람을 알아보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랑 또 만나도 보고 후회도 해보고 뒤통수도 맞아보고 뒤어도 보고 그러다가 또 좋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산다는 게 원래 그런 거라지만 잘 맞으면 네 얼마나 좋아. 희정님 14년 연애하고 5년 살았으면 그냥 부부인데요. 부부도 늘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살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지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기 시작하면 화장실을 같이 쓸 일이 없잖아요. 여자 남자가 화장실을 같이 쓰면서 이제 뭐 이 뚜껑을 위로 올려라 그리고 쓰고 나면 이걸 닫아라. 아니 이게 뚜껑이 올라가져 있으면 다음 사람이 쓰러 갔을 때 내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런 거지. 하루 종일.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막 진짜 막 누가 막 옆에서 옆구리 콕 찌르면 터질 것 같아. 근데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뚜껑이 열려 있는 거야. 올라가 있는 거야. 아, 이 인간 진짜 말 안 듣네.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 원래. 아. 근데 서

서로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죠? 동네 노는 언니님, 안 맞는 건 평생 안 맞아요. 적당히 포기할 정도면 사는 거고, 이건 아닌데 싶으면 그냥 뭐, 그니까. 이게

또 그래서 새 연애를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비꽃님, 저희 집 얘긴 줄. 남편은 결벽증, 전 노답 정리녀. 이젠 남편 청소하면 저는 카페 갑니다. 남편은 또 제 수더분한 성격에서 쉼을 얻고요. 30년의 세월을 그렇게 둥글게 둥글게 깎아 잘 맞물려서 돌아가긴 하네요. 오, 요거 좋네요. 남편이 막 청소를 해. 근데 분명히 그 옆에 서 있으면 나한테 잔소리를 할 게 뻔하거든. 근데 그 잔소리가 생각보다 타격감이 좀 있어. 네가 청소할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떠주마. 그래서 카페로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가끔 그런 결벽증 정도, 그러니까 결벽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약간 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 손을 거쳐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들도 좀 쉼터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제 네, 아내의 품에 딱 안겨서 네, 또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근데 대부분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들이, 아, 근데 저희도 살아봤는데 안 맞춰지는 건 안 맞춰지더라고요. 약간 다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건 고칠 수 있어. 근데 위생적으로 애초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아,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그래. 좀 그럴 것 같아. 특히나 부부인데. 아, 막 외출했다가 들어와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양말도 실은 상태로 침대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예. 네. 그러지 마라. 한두 번 얘기했는데 매번, 매일같이 그래요. 너무 힘들 것 같아. 아. 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1512님. 크게 거슬리지 않으면 넘어가야 하고, 너무 싫은 것은 서로 약속하에 하지 말기. 우리 아들도 여친이랑 같이 사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 싸운대요. 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거죠. 크게 거슬리지 않으면 그냥 서로서로 그럴 수 있어 정도로 넘어가고, 정말 너무 싫은 거, 이런 건 좀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거. 예. 네, 그런 거는 서로 약속하에 정해서 하지 말기. 아, 이게 될 수 있는 두 분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가 좀 길어졌는데, 아, 제가 좀 어떻게 뭐 시원하게 오늘 좀 답을 내려드릴 수가 없네요. 테일러 스위프트, Blank Space, Rose의 Toxic Till the End.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로제의 Toxic Till the End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 여기까지고요. 네.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김민주의 랄랄라도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죠. 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015B의 또 5월 12일

라는 곡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띄워드려야죠. 자, 요거 띄워드리면서요.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1% 넘게 오르며 8000피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68% 오름 7953.41로 출발해 장중 한때 7999.67까지 올랐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파주

0: 국제 랠리의 규모 기준으로는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11일 기준 집계 결과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연초보다 78% 상승하면서 4조 6,600억 달러를 웃돌아 대만을 제치고 전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한국 주식시장 시총은 지난달 27일 영국, 이달 7일에는 캐나다를 차례로 제쳤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1.694%로 속보치를 발표한 22개 나라 중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속보치를 마저 발표한 뒤에도 우리나라가 이대로 1위를 수성할 경우 2010년 1분기 이후 16년 만에 분기 성장률 1위가 됩니다. 이란 전쟁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으며 해방 프로젝트 재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측도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응수했습니다. 종전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들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이란도 정면으로 맞서면서 위태롭게 유지되던 휴전 국면이 다시금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선박 나로우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가 곧 도착할 것이라며 국방부와 전문기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잔해는 외교 행랑을 통해 들여온다고 알려졌는데 조 장관은 이란제 드론이 한국 선박 타격에 사용됐다는 관측과 관련해 아는 바 없다면서 섣불리 초기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정부 중재하에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에 나서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1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1차 사후조정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2차 교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노사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경우 파업은 피할 수 있게 되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측 의견서를 검토 중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큰뒷뿌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뒷뿌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2: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뒷뿌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1: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2: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1: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봄비, 여름비, 요즘 내리는 비는 어느 쪽일까요? 보드라운 손길로 새싹을 깨우는 게

봄비의 다정한 매력이라면 여름비는 지루한 일상을 싹 씻어주는 직진남 같은 쿨함이 있죠. 아마도 어제오늘 내리는 이 비는 수줍은 봄의 끝자락과 성격 화끈한 여름의 첫 페이지 그 어디쯤 서성이고 있지 않을까요? 촉촉한 흙내음에 봄비를 기다렸다면 그 감성에 젖어보고 먼지 탈탈 떨어주는 시원함이 좋아 여름비를 반긴다면 다가올 계절을 미리 맛보는 기분으로 즐겨보시죠. 어느 쪽이든 비가 그치고 나면 세상은 더 짙은 초록으로 반짝일 테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비는 봄비다? 여름비다? 그 이유도 보내주시고요. 흐림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감성 도파민 뿜뿜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첫 곡은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봄비가 좋으세요? 여름비가 좋으세요? 흐림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플립사랑님, 봄비를 좋아하신대요. 봄비 내리는 거 보면서 커피 한잔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레몬님, 내가 좋아하는 비는 봄비. 봄비 내릴 때 벚꽃이 흩날리면서 떨어지는데 봄에 눈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봄비가 좀 많네요. 영시민님도 봄비 좋아하신대요. 동생 이름이 춘우예요. 춘우, 봄춘 비우.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내 동생 봄비 춘우. 봄비 여름비가 아니고 동생분을 좋아하신다고. 와, 근데 이름 진짜 예쁘다. 봄춘의 비우 춘우.

0: 너무 싱그럽고 예쁜 이름이네요. 자, 내가 좋아하는 비는 봄비인지 여름비인지 이와 함께 보내주시고요. 흐림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김나영 봄 내음보다 너를, 황가람 나는 반딧불.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비는 봄비.

여름비? 아니면 그 사이 어디쯤? 오늘처럼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고요. 흐림 이행시 받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시면 커피 드립니다.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흐림은 좀 무리였을까요? 흐림 이행시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렵긴 어렵죠. 1497님이 흐림 이행시 흐린 날은 역시 림보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으세요? 1497님의 흐림 이행시 흐린 날은 역시 림보지. 이 이상으로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전해보시고요. 3217님, 저는 봄비가 좋아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오는데 아카시아 향기가 솔솔 풍깁니다. 비 내리면 좀 향이 진해지죠. 저도 어제 밤에 쓰레기 버리러 잠깐 집 밖에 나갔는데 향기가 확 코끝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라일락은 다 졌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지? 라일락 없는데 이제? 이러고 있는데 계속 향기가 너무 진하게 나는 거예요. 되게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아카시아였을까? 즐거운 인생님도 5km 아침 조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향기가 나길래 주변을 둘러보니 아카시아였습니다. 비 온 다음 날이라 그런지 흙냄새와 아카시아 향기가 어우러져서 기분 좋게 조깅했습니다. 봄비의 좋은 점은 이거죠. 흙냄새와 꽃향기를 더 진하게 해준다. 흙향기와 꽃냄새를 더 진하게 해준다. 수수자루님, 텃밭 가꾸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건 봄비입니다. 3398님, 꼬질꼬질한 제 차를 씻어줄 수 있는 와하하 하고 내리는 비가 좋습니다. 여름 소나기 좋아하시겠는데요. 지바비님, 제가 좋아하는 비는 사랑비예요. 김태우 사랑비.

김태우 사랑비 지바비님이 제일 좋아하는 비라고 청해 주셨고요.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희나비맘님이 흐림 이행시 꽤 괜찮게 보내주셨습니다. 흐드러지는 꽃들에서 나는 향기가 림 임당이라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임당이세요? 임신성 당뇨? 이거 진짜 속상하실 텐데 김치로 위로해드립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락.

남들에겐 사소해도 내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 속풀이라도 하고 싶다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사연 주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6110님의 사연입니다.

0: 몇 달 전 남편이 저녁을 먹다 말고는 불쑥
1: 우리 다음 달에 이사 간다 준비해라 진짜
0: 하는데 이게 뭔 날벼락인가 싶어서
2: 어? 이사?
0: 나 잘못 들었나? 이사를 갑자기 왜 가? 나랑 상의도 없이 설마 집 계약했어? 농담인가? 농담하는 거야?
1: 아 진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농담할 시간이 어디냐 진짜 현금도 필요하고 해서 적당한 집 내가 그냥 계약했어 진짜 매물이 딱 나올 때야 그것도 되는 거고 아니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0: 애들도 기가 찬지
3: 아빠 그럼 난 학교 어떡해 이번 학기엔 친구들도 겨우겨우 사귀어놨단 말이야 난 이사 안 가
1: 아이 전학가도 친구 많아 너 인싸잖아 가서 그냥 사겨
0: 딸도 거의 울듯이
4: 아빠 이사 가면 내 방 넓어 여기보다 더 좁아져
1: 아이 가보면 알 거 아니야 진짜 아빠도 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지 그냥 여러 번 말하고 진짜
0: 그렇게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집 계약하고 우리가 함께 이사 온 지 벌써 3주가 됐어요 근데도 분이 가시질 않아서 저 화병이 날려고 해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4: 아! 막 소리라도 지를까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오늘은 6110님의 사연이었고요.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미경의 넌 그렇게 살지 마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들 부자님 듣는데 짜증이 확 나네요. 진짜 케렌시아님, 요즘 세상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농담이죠?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헤라시님, 정말 아내분에 대한 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흑기사님, 저 아들 고3 올라가는 시기에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통보하고 학교 1시간 거리에 있는 집 이사 결정해서 가정에 큰 위기가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남편이 계시다니 놀랍네요. 저는 흑기사님 사연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이사는 정말 큰일이잖아요. 온 가족이 상의하고 함께 결정해야 될 일인데, 아,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요? 제비꽃님, 정말 대책 없는 아버님이십니다. 1402님, 무슨 이사를 그런 식으로 해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춘석풍님, 일하다가 도저히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연 남깁니다. 아니, 뭐 마트 가서 뭐 사오십니까?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사 이유는 뭔가요? 세상에나 진짜 존중이 없습니다. 정말 화병 나실 것 같습니다. 소리라도 지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별다방 사연을 들은 모든 분들의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6110님, 그 지금 뭔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6110님의 마음 그대로가 이 일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진실한 반응입니다. 근데 어쨌든 결정이 된 거니까 막 계약까지 하셨다는데 안 가고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따라가셨고 3주가 지났다고 하셨는데 표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이렇게 황당했고 이런 마음이고 이런 큰 일은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같이 하자. 요 정도는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유 어떻게 이사했으니까 속상하지만 그냥 어떻게 넘어가야지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한 번 정도는,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만약에 매번 이런 일이 있다면 매번 이게 잔소리가 될지언정 해주셔야 됩니다. 와, 이건 너무 큰일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리따님도 상의 안 하는 건 최악이라고. 얼마나 속상하고 분하셨을까 싶어요. 6110님, 별다방에서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하,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별다방 사연이었는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별다방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에 별다방 쓰시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보내주세요. 적극 편들어드리고 커피 원

박진영 너의 뒤에서 김건모 아름다운 이별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의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 그리고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이하이 로스

0: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1: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2: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0: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3: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4: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스칼렛 주유님이 좋아하는 비는 잔나비래요. 잔나비의 외딴섭 로맨틱 스칼렛 주유님과 함께 들으면서 오늘도 룰루랄랄라.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피격으로 확인되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도 좌초위기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나무호를 포함해 모두 26척이며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 승선자를 포함해 160명에 육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지 두 달을 훌쩍 넘기며 선원들의 피로감도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들의 추가 이동 지시를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미국 해군이 오는 2055년까지 트럼프급 전함을 최소 15척 도입한다는 방침을 담은 함선 건조 계획을 현지 시간 1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0: 협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강점을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장기적으로 한국 조선업계의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급 전함은 냉전 시대 이후 퇴장한 거대 전함의 재도입 구상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첫 전함은 계약 체결 8년 후인 2036년 인도를 계획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며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공사 계약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g이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한편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수사 2부장이었던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장시간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당시 부부장이던 서민석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전국에 내린 비는 오늘 오후까지 곳에 따라 이어지겠고 경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3도, 습도는 74%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7: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인터넷에서 꽃집 한번 검색하면 꽃집 관련 배너 광고들이 저절로 뜨고요. 단골 쇼핑몰 화면은 어디를 접속해도 우리를 줄줄 따라다니죠. 동영상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나면 비슷한 분위기의 노래들이 추천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자동 재생되는데요. 나는 이미 당신의 취향을 알고 있다. 꼭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교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 동영상이 끝없이 플레이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놀랍기도 하지만요. 이러다 비좁은 세상에 갇혀버리는 건 아닐까? 무서운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디지털 신호 말고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잠시 따라가 보라고 충고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5월의 공원길을 산책하기도 하고 친구를 불러내 모처럼 만나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이었어요. 5월은 아무 날이나 콕 찍어도 비가 좀 와도 바람이 좀 불어도 이렇게 예쁘고 좋은 날 아닌가 싶어요. 리사 언어의 Pretty World 해피송 첫 곡이었습니다. 생활 전반이 스마트폰 중심이 된 거는 뭐 남녀노소 마찬가지죠. 접근하기도 쉽고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으니까 동영상 사이트 열심히 보는 뭐 중장년층도 많고요. 당신의 취향을 알려주면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끝없이 찾아주겠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 핵심이잖아요. 이건 마치 내가 카레 맛있다고 했더니 일주일 내내 우리 식당

0: 비슷하게 카레가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씩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낯선 곳을 헤매보기도 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시도해봐야 경험치도 쌓이고 취향도 넓어질 텐데요. 오늘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듣기만 하던 이 햇빛송에 난생 처음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햇빛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2: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6: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7: 마더스테아.
8: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하우징.
11: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2: 빌딩앤 리치.
11: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2: 빌딩앤리치.
8: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하우징.
13: 돌아온 방탄꼭지.
1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4: 방탄꼭지.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TV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3: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2: 그렇죠. 바로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3: TV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4: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VX.
5: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6: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세상을 걷다님. 지수님, 저 알바 합격 연락받고 기쁜 마음에 소식을 전해요. 함께해요라는 한마디에 괜히 길 가다가도 웃음이 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 기분 참 든든한 하루입니다. 새로운 곳으로의 첫 출근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 설레는 마음이 전해지고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까. 세상 경험을 어느 정도 쌓고 나이도 좀 먹고 그러고 나면 사회에서 한 몫을 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지. 오히려 멋모를 때는 가볍게 여기던 것들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거. 그걸 다 알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아유, 축복이고요. 기분 좋은 또 회복이죠. 축하드립니다. 두 곡이었어요. 사라 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또 올리비아의 음성으로 LOVE였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오셨네요. 남편 심장 검사가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병원 가서 검사하고 진료받고 약 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인 건 남편의 심근경색이 약 조절로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하루하루 조마조마 하거든요. 몇 년 전 119에 자주 실려가 제 심장이 떨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제발 잘 유지가 돼서 큰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큰 병원 가면 종합병원 가면은 뭐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일단 그 막 수납부터 하고 시작하지 않나요? 그리고 검사 받고 진료하고 또 약도 타고 어쩌고저쩌고 다음 검사도 예약하고 어쨌든 그간의 뭐 그런 과정들이야 당연히 우리가 뭐 거치는 것들인가 그런데 좋은 얘기 들으셔서 아유 한숨 돌리셨을 것 같아요. 뭐 방법은 우리 사실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켜서 다음번 계속해서 아 병원에서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시기를요. 3445번으로는 결혼 13년 만에 처음으로 열무김치에 도전해보렵니다. 시어머니 표 김치만 받아 먹었는데 이제 저도 배워서 시어머님께 드리라고요. 아유 마음이 벌써 너무 예쁘시죠. 진짜 마트에 가니까 수박도 보이고 심지어 저희 집 냉장고에 지금 수박 있어요. 또 참외도 진작 나왔고 열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여름이 멀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누면 자 이렇게 나누고 서로 마음을 표현하면 이 여름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화요일. 아, 그 노래도 있었지. 오늘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는 터치입니다. 터치 T-O-U-C-H. 자,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터치가 들어있는 노래 떠올려주세요. 뭐니 많이 있지 뭐. 터치가 들어있는 노래 알려주시고 우리말로 편하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해 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터치가 들어있는 그 곡들 지금부터 해피송에 제보해 주시죠.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Escape Club이에요. I'll be there.

Everything but the girl이었어요. Missing, the Escape Club의 I'll be there까지 전했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터치가 들어있는 팝송 들어보는데요. 야, 이 곡이지. 신나게 차에서 신나게 흔들어보고 싶습니다. 0123님, 1322번으로 고등학교 때 듣던 이 곡. 친구들아, 얘들아 잘 지냈지? 아셨구. 다들 이제 뭐 주름도 생기고 예전 같은 몸놀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곡 나오면 흔들 수 있지 않을까요? 7422님, 학창시절 롤라장에서 3355 한 줄로 손잡고 타던, 아, 그 롤라 타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킹성우님, 중선이님, 또 굿데이님 등등등 기분업! 터치 바이 터치! 조이의 곡 신청하셨고요. 창수님, 아리아나 그란데의 터치 잇! 또 머라이어 박님은 칼스의 터치 앤 고. 4953님, 오늘 댄 힐의 Sometimes When It Touch 신청해 보신다고? 보람님, 바우타멜의 Touch the Stars. 5479님은 레이의 곡 Please Don't Touch. 아, 레이는 정말 너무 멋진 영국의 여성 뮤지션이죠. 우리 5479님 커피 쿠폰 전하고요. 터치가 들어있는 곡들, 아, 되게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버전의 다양한 노래들이 있네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계속해서 터치가 들어있는, 제시어 터치가 들어있는 팝송 알려주시고요. 먼저 배로님, 머라이어 박님 등 청하셨네요. 다이아나 로스, Touch Me in the Morning.

피 콜린스 목소리 너무 좋다고 막 올라오고 있고요. 자식 농사 잘 지은 아버지기도 하죠. 아, 딸 자식을 너무 이쁘게 잘 키웠어. 제네시스의 인비저블 터치, 보람님, 캔디핑님, 또 나야노스의 터치 미 인 더 모닝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터치. 세상살이님, 사만다 박스의 터치 미. 솔량이님, 머라이어 캐리의 터치 마이 바디. 라몬스님은 시크릿 터치, 러쉬의 곡. 또 허레노츠님은 아하의 터치, Y가 붙은 터치. 람보르곱도님, 다프트펑크의 터치. 바다로망스님, 마이클 볼튼의 Can I touch you there? 또 화곡동 김밥님, 브리트니 스피어스, Touch of my hand. 메이플 피카님, 저니의 Loving, Touching, Squeezing까지 신청하셨습니다. 아, 그 밖에도 우리가 평소 많이 안 듣던 곡들도 다양하게 신청하셨는데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을 아, 이 곡 진짜 정말 많이들 신청하셨는데 해니다리 빨간머리엔 1969-7422 또 7074-8929님 등 호박꽃님 등 신청하셨네요. 이 곡 듣고 가야죠. 조이 터치 바이 터치.

1644님, 80년대 한 살 많은 누나들 사귀면서 놀러 다니며 자주 듣던 바로 그 노래네요. 한 살 차이면 누나도 아니다 진짜. 영실님, 운이댐님, 살런서 그래, Touch in the Night, 조이의 Touch by Touch였습니다. 8356번으로 90년대 나이트클럽에 처음 갔는데 CNC 뮤직 팩토리 노래가 메들리로 디제잉 되는데요. 그 사운드가 정말 멋져서 팬이 되었습니다. 음반도 구입하고요. 그때 거기 계셨던 분들 어찌 바뀌었을까요? 90년대 몇 년 전이야. 어떤 분들은 이제 혈압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실 테고 어떤 분들은 나이트보다는 등산을 더 자주 가시겠지만 마음만큼은 그때 그 기분 아닐까요? 신청하신 곡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 곡으로 전합니다. CNC 뮤직 팩토리의 Just a Touch of Love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1, 2, 3

C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도커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 관계사인 장금 마리타임 관련 선박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1일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세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가운데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해운 시노코가 이 배를 소유 운영한다고 전했는데 한국 기업인 장금상선과 장금 마리타임은 선박에 시노코라는 영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장금상선 측은 바스라 에너지가 자사 관계사인 장금 마리타임이 다른 선주로부터 단기 용선한 뒤 재용선을 준 상태라면서 자사나 장금 마리타임이 직접적으로 이번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비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집요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 부실채권 처리 회사인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에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다.

0: 라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상록수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 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해당 기사를 X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호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토어 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어 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오늘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올해 9월부터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정보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정기 점검에 나섭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0.8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30살에 세계 100대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됐지만 암 선고를 받고 사망한 위지안의 저서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0: 1시 5분입니다.

0: 문경 도련님, 지수님 저는 출근할 때 아내랑 꼭 입술 터치하고 출근합니다 하셨는데 아침부터 접촉사고네요. 봄날 새벽님은 오늘도 반갑습니다. 카펜터스의 노래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고향 행복이님 로코올링님 신청하신 카펜터스의 Touch Me When We Are Dancing 이었습니다. 해피송은 2부로 건너왔고요. 1부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5479 캔디핑님, 1322, 7776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오늘 2부 해피송 주제는 디톡스입니다. 디톡스. 해독이죠, 해독. 나의 해독제, 나의 디톡스 어떤 거 있을까요? 음악? 음식? 음주? 음주? 아니면 저는 요즘에 운동. 운전, 그리고 운송장 번호. 운송장 번호 나오면 설레죠. 자, 우리 햇님이들의 봄날 디톡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다양하게 있겠죠? 우리 봄날의 디톡스.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오늘 2부 주제는 디톡스입니다. 디톡스. 우리 햇님이들의 디톡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0: 같이 편집해 놨다.
1: 레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Renault.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7422님, 생각이 많은 날에는 팔당 칼제비 먹고 커피 한잔 들고 근처 생태공원에 앉아서 이어폰 꼽고 세상 소음 다 접고 소음은 접고 레인보우 크게 틀어놓고 팔당강 보면서 힐링합니다. 비 온 후에 가면 더 짙고 싱그러워요 하셨는데 앉을 때 엉덩이 조심, 아, 물 닿지 않게. 세일러모님이 이 노래 찾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셨어요. 화곡동 김밥님이 신청하셨고요. PBKH의 Just One Touch, 또 넨힐의 Sometimes When It Touch, 송서진님, 4953 도로시님, 딸기산도님 신청하셨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는 디톡스입니다. 2부 주제, 나의 해독제, 나의 디톡스. 박씨집 셋째 딸님은 저의 봄날 디톡스는 자연산 햇살 쬐기예요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햇살 보기가 쉽지 않네요. 7575님은 저의 봄날 디톡스 뭐니뭐니 해도 산책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요즘 만보 걷기는 기본입니다. 운동화 신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고 나가면 돌아올 때 기분 너무 좋죠. 플루트님, 요즘 저의 디톡스는 군대 간 둘째 아들의 톡 알림음입니다. 어제부터 훈련에 들어가서 주말에는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언제나 저의 키엄댕이 똥강아지 보고프네요 하셨어요. 깨톡 깨톡 울리면 우리 강아지인가? 하고 막 달려가시는 것 같고. 5886번으로는 저는 우울하다가도 작은 아들의 우리 큰아들 분발합시다 큰아들들. 햇살보다 무거운 목소리 듣는 게 저의 디톡스입니다. 아들아 전화 좀 해 하시면서 새집맘 얘기하셨네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둘째는 늘 막내는 좀 어리광도 더 있고 항상 아기 같은데 이제는 변성기도 지나고 좀 남자 냄새도 나는 묵직한 음성, 이 든든한 맛, 설레는 맛이 있죠. 강형님은 저의 디톡스는 양배추채를 썰어서 그냥 먹어 양배추채 각종 소스를 뿌려 먹습니다. 매일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이어트 중이세요? 저는 거기다가 구운 베이컨도 좀 넣어서 먹고 싶습니다. 5853님은 저의 디톡스는 매운 닭발과 누룽지입니다. 퇴근하고 매운 닭발을 뜯다가 매우면 누룽지탕을 먹으며 매운맛이 싹 가시고 스트레스도 싹 풀립니다. 매운 닭발 먹다가 누룽지탕 먹으면 불나지 않나요? 해서 매운 닭발에는 요구르트가 짱인데 아무튼 땀을 쫙 빼고 나면 좀 개운해지고 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죠. 아미고님, 저의 디톡스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현금 쿠폰 하셨는데 금융치료 하셨어. 최고다 이런 얘기겠네요. 이 디톡스는 좀 화수분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고요. 자, 좋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디톡스입니다. 나의 해독제, 나의 디톡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호레노츠님 아하에요 터치.

터치에 관해서 좋은 노래가 이렇게 많다니요. 세일러문님.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제시어로 터치 안 했으면 이 곡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4100번으로 신청하신 호레노츠의 Out of Touch, 또 2878 세상살이님 사만다 팍스의 Touch Me, 또 호레노츠님 아하의 Touch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디톡스입니다. 디톡스. 3810님, 저의 디톡스는 참이어라. 저의 디톡스는 CBS만요. 하셨는데 기분이 좋으려다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CBS 듣다 지금 주무신다는 건 뭐예요? 홍옥님, 저의 디톡스는 홈트입니다. 홈트. 올 7월이 되면 제가 홈트를 시작한 지 딱 2년이 됩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주 5일 동안 매일 30분씩 홈트를 합니다. 음식 조절 안 하고 오로지 홈트로만 5kg을 감량하고 2년 가까이 유지 중입니다. 유지어터 우리 홍홍님 리스펙입니다. 홈트 굿드. 해니다리님은 요즘 저의 디톡스는 남편과 저녁에 차 마시는 거예요. 보리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돼지감자차, 메리골드차 등등 차를 마시면서 일상 얘기도 하고 캠핑, 주식 등 공감대 가는 얘기를 나누는 게 힐링이 됩니다. 차 한 잔과 스몰 토크. 오늘은 좀 떨어지긴 했던데 요즘 주식도 너무 좋으니까 서로 얘기 주거니 맞거니 하면 괜히 미소도 지어지고 주가도 부부금술도 우상향 가자. 봄날 꽃핀 피러님은 봄날의 빛 디톡스라 저는 3월부터 5월 초까지 매번 장 보러 갈 때마다 딸기를 사서 딸기를 1kg짜리 두 박스씩 사다 먹다 보니까 22kg를 먹었다. 혼자서 봄날에 올해 딸기 디톡스 제대로 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야 할 텐데 온몸에서 딸기 향이 올 한 해 내내 그득해지길.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인간 딸기? 딸기 인간? 딸기 코? 아, 아무튼 좋습니다. 고은님은 디톡스라 요즘 연두빛 잔치가 가는 곳마다 한창이죠. 남산 성곽길, 북촌 등 찾아다니면서 어린잎들과 잔치도 하고 딱 즐기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저의 디톡스입니다. 5월 이 자체를 느끼는 게 요즘 최고의 디톡스다. 저도 인정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 5479님 레이예요. Please don't touch.

미카의 Touches You 또 1527님 매기 라일리의 Every Time We Touch였습니다. 동장님이 이제 오셨다고. 지수님 저는 올빼미라 가끔 03시 59분 15멘트를 들을 때가 있는데 오고오고 우리 지수님이네 합니다. 푹 빠진 애청자 맞죠? 매달 마지막 화요일 정파에도 지수님 멘트 듣고 있어요. 이거 올빼미세요? 종달새세요? 아무튼 그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찰순 브라버스님 7234님 캐스케이다예요. Every time we touch.

0: can't touch this.
1: 유재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나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마켓나의 짱돌 아가다 바위나리님 등등 MC 해마 You can touch this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Can't touch this. Look at my eyes, man. Can't touch this.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학교 가기 무서워요.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정말 저 아니에요.
4: 정교하게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 이제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몇 초의 조작이 피해자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딥페이크 대응 기술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만든 범죄, 이제는 더 강력한 기술로 막아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디지털 세상.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찾은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경찰 소방인력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서 주황산 등산로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m 지점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및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115명에 달해 전년도보다 2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세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사상자는 285명으로 학기 중인 4월, 7월, 10월에 가장 많았고 전체 사고의 절반가량이 오후 2시에서 6시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 등 운전자 중과실이 많았습니다. 고가의 교복 가격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1천만 원을 제재하고 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20배 수준으로 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로 담합 규제 1천만 원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세게 제재해서 다시는 담합을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황과 소비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경제 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

0: 폭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완만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써오다가 이번에 회복세로 바꾸며 경기 판단을 긍정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와 화물 운송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올라가 25톤 화물차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2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전망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밝혔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진보진영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등을 공동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입시 경쟁 해소를 첫 공약으로 내세운 이들 예비 후보는 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상대평가를 폐지해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3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트랙 버튼의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르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이사올입니다. 요새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갈 것도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선택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제가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제작진이 추천해준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요걸 추천해줬는데 저는 기리고로 받아들이고 기리고를 끝까지 다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뭐 기리고 봉팔님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라마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A면 그래서 사연과 신청곡 대회인데요.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습니다라는 주제로 봉팔님들의 사연 받습니다. 종류 가리지 않고 봉팔님들의 추천을 받을게요. 집에서 이거 해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했던 음식 레시피도 좋고 맛집이라든가 볼거리 많았던 시장이라든가 여행지 등산하기 좋은 산 아이와 놀러가기 좋은 장소 뭐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영화도 좋고 얼마 전에 뭐 샀는데 야 이거 참 신박하고 좋더라 하는 추천도 받습니다. 노래 추천은 당연한 거고요. 무엇이든 다 좋으니까 봉팔님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요 추천 내용은 우리 봉팔님들끼리만 공유하는 걸로 해요. 오케이? 지금 외부에 이게 너무 퍼지면 우리가 그걸 즐길 수 있는 뭐 시간이나 아니면은 장소의 어떤 물리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끼리만 확실히 알고 즐기는 걸로. 와우! 봉팔 패밀리들만의 시크릿이다. 시크릿 추천이다. 사연 남겨주신 봉팔님들 제가 추천을 통해서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는 어떤가요를 추천합니다. 관마정을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새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그냥 방송으로 오늘은 함께하고 있고요. 봉팔님들의 추천을 받고 있는 A면 겁쟁이멍이님과 로아맘님은 동시에 같은 드라마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멋진 신세계라는 드라마 은근 웃기고 너무 재밌어요. 멋진 신세계. 요거는 느와르물인가요? 아, 누아르 아니네요. 신세계만 생각해서 누아르로 봤고 멋진 신세계는 로맨스 드라마랍니다. 로맨스 드라마. 얼핏 봐서는 이 내용이 지금 얼른 안 들어오는데요. 아, 임지연 배우가 지금 연기를 정말 차지게 잘한다고 입소문을 타고 있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혹시 아직 찾고 계시다면 멋진 신세계 우리 봉팔님 두 분이 인증을 해주셨고요. 줄라이세컨님도 무같이 당연히 언급해 주셨고 요 드라마를 요새 언급하는 봉팔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0007번님 며칠 전 춘천 갔다 왔는데 추천해달라는 거죠? 예, 춘천 추천이요. 3232번님 요즘 제철인 갑오징어. 갑오징어 초무침 추천합니다. 미나리랑 갑오징어 넣고 비벼 비벼. 그 초무침엔 후라이랑 들기름 듬뿍 넣고 비벼 비벼. 밥도 그리 뚝딱. 오늘 만들려고 또 갑오징어 해동 중. 갑오징어 볶음도 좋아요. 씹는 맛이 오징어랑 달라서 추천 추천. 쫄깃쫄깃하고 아주 탱글탱글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우 저도 군침이 돕니다. 예, 밥 먹고 왔는데. 8314번님 추천이요. 저희는 파주에 사는데요. 헤이리에 저희 딸이 카페 알바를 하고 있어요. 여기 카페로 봉디 오면 커피 쏠게요. 그러면은 그 보내주신 커피숍 가가지고 휴대폰 뒷자리 8314 달고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카스와테라님 저는 스피닝 10년차입니다. 100%일 정도로 아 출석 100%일 정도로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이 하고 있어요. 운동 중에 제일 신나고 스트레스 풀리고 땀 흠뻑 흘리고 나면 완전 개운한 운동입니다. 어떤가요? 들으면서 하기에 또 좋은 운동이 스피닝이죠. 이게 실내 사이클 운동이고 아주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BPM 빠른 거에 맞춰서 강도와 리듬을 조절하면서 심박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인터벌로 하니까 운동 효과가 정말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매일 하시면 이거 근육이 쉴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좀 텀을 두고 운전하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7575번님은 어떤가요? 라디오 들으면서 성내천 걷는 거 완전 추천. 봉디의 개그 코드가 너무 제 취향이라 이어폰 끼고 걸으면서 혼자 빵 터지기도 하고 실실 웃기도 하고 좀 머쓱하기도 하지만 2시간 순삭 그 시간만큼은 너무 즐거워요. 아 너무 그렇게 띄워주지 말아요. 부끄럽잖아요. 귀 빨개지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칭찬을 맛있게 못 먹습니다. 이렇게 좀 띄워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 좀 맛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못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5292번님이신데요. 5292번님. 압력밥솥이 고장난 걸 모르고 밥이 계속 마른다고 해서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AS 받아볼까 했는데 새 제품보다 더 좋고 밥솥에 대한 상식도 많이 배워서 꼭 AS를 받아보시라고 만방에 전하고 싶네요. 그래요. 자, 수지맘님 신청곡 갑니다. 마마무예요. 넌 이제 뭔들.

소녀시대 테티서 트윙클이었고요. 그 전곡 수지맘님 신청해 주신 마마문 너니즈 먼들이었어요. 이번 게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팔님들의 추천 템 한 번씩 계속 확인해 볼게요. 3923번님 관절염 수술로 두 달 동안 깁스를 하고 있는데 음식은 해야겠고 그때 획기적으로 나타난 아이템 하나 알려드릴게요. 회사 이름입니다. 고추땡가라는 회사예요. 고추땡가에서 나오는 김치찌개 소스. 이거 하나만 넣으면요. 김치찌개, 부대찌개, 김치찜, 순두부찌개 다 돼요. 자취하신 분들은 정말 꿀템일 겁니다. 오, 전혀 몰랐어요. 고추땡가에서 파는 김치찌개 소스. 입력. 내 마음속의 저장, 내 마음속의 용접. 완료했습니다. 3923번님께는 지금 병원에서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립니다. 퇴원하시고 한잔 하시죠. 7116번님은 월화 드라마 허수아비 완전 미친 듯이 추천합니다. 드라마 너무 몰입해서 보다 보면 없는 혈압이 생길 정도로 혈압 상승 드라마인데요. 그래도 계속 본방사수로 보게 되는 드라마예요. 적극 추천. 건희찬이맘님도 허수아비 언급하셨고요. 제 주위 지인들도 요새 저에게 계속 야 봉기야 허수아비 봤니? 허수아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 허수아비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뭐 어떤 드라마일지 감이 안 오잖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증오하는 자와 연쇄살인범을 잡아야 한다. 형사 박혜수와 검사 이희준의 공조수사극 이라고 나와있네요. 허수아비.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뭘 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허수아비는 뭔가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저 이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윗라인님은 유미의 세포들 끝나고 어제부터 취사병 전술이 되다 시작했는데 신랑이랑 까르르 되면서 봤어요. 가끔 어떤 장면에서는 신랑이 PTSD 온다고도 하는데 정주행 해보려고요. 취사병 전설이 되다. 우리의 단종, 왕사담의 단종 박지훈 배우가 또 출연을 하더라고요. 벌써 후기가 지금 좋은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레이디 휴가님은 삶의 지혜를 언급하셨어요. 삶의 지혜. 중고 거래할 땐 파출소합 추첨. 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어디 지구대 앞에서 거래해요라고 하면 이 이제 매물을 파는 사람은 상대가 경찰분인가 하고 허위 매물 거래를 의도할 수조차도 없겠어요.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 중고 거래할 땐 파출소 앞에서 지구대 앞에서 딱 좋네요. 저는 여행지를 한 곳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지. 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길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길리. 제가 한 6년 전쯤에 가보고 코로나 이전에 가보고 너무 반했던 곳이에요. 인터넷에서 이미지 검색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섬인데 이 섬 둘레를 자전거로 만약에 내가 타고 한 바퀴 뺑 둘러보고 싶다.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만큼 섬의 크기가 작고 거의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입니다. 물 색깔도 그런 색깔이 없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섬 안에서는 차가 다니진 않습니다. 오토바이도 없어요. 거기에는 말이 다녀요. 마차가 택시,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공기도 깨끗하고 정말 이렇게 무해한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깨끗한 섬이에요. 그리고 이제 운이 좋으면은 때가 잘 맞았을 때 또 바다 거북이 등과 함께 또 수영을 즐길 수 있고 스노클링 좋아하는 분들은 이 길리섬 한번 시간 되실 때 뭐 요새 이집트 다합도 많이 간다고 하지만 여기저기 세계에 아주 유명한 포인트가 있지만 저는 길리섬에서 했던 그 스노클링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됐어요.

길리. 길리 트라왕안이란 섬입니다. 풀네임으로. 아, 너무 많아지면 안 되는데. 저 또 가야 되는데. 레이디 휴가님의 신청곡 가보죠. DJ DOC예요. 수사 반장.

네. 기춘이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플러그의 그대 나를 떠나버린이라는 곡이었습니다. 98년도에 발표된 노래인데 봉디 취저일 듯 진짜 취저 당했습니다. 저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런 곡이 있었구나. 레이디 휴가님의 신청곡도 재생해 드렸습니다. DJ DOC의 수사반장. 5050번님은요, 노년역 근처에는 LP바를 추천하셨습니다. 이곳은요, 20년 지난 노래들을 틀어주는 곳이에요. 분위기도 좋은데, 무엇보다 큰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제 생일이라 옛날 노래들을 좋아하는 가족들과 함께 갈 건데, 이날은 많이 오지 마세요. 이곳 LP바를 추천합니다. 그 상호명을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요. 5050번님.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근처에 갈일 있으면 한번 2차 장소로 저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종종 LP 이런 바에 가긴 하는데, 가면은 항상 저는 그 신청하는 음악들이 좀 있어 보이려고, 이제, 어쿠스틱 명반 있죠. 뭐 우리가 세기 어쿠스틱 명반이라고 부르는 에릭 클랩튼의 언플러그드 앨범, 거기 가가지고 여기 그 수록된 곡들 몇개좀 신청해 주면, 아, 좀 음악 아는 사람 같아요. 아, 뭐 실제로 앨범이 너무 좋긴 좋지만, 신청하면 좀 사람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 좀, 저 사람은 취향이 좀 이쪽이구나. 음악 타짜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거든요. 한번 신청해 보세요. 저 따라서. 파인코코님은 넷플 땡땡의 데스게임 추천합니다. 봉디 목소리 나오는 예능이에요. 샤라웃 고맙습니다. 아, 파인코코님. 의리의 남자. 우리 어제 순댓국 같이 먹었던 그 도원결의, 순댓국 결의를 맺었던 사이잖아요. 샤라웃 고맙습니다. 지금 데스게임이 시즌2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봉팔님들. 시즌2에 4화까지인가 나왔나? 제가 목소리 출연으로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봉팔님들 취향이 아닌가 보죠. 제가 보시라고 강권하진 않겠습니다. 배짜리님은 저랑 작은 아이가 모기에 물리면 심하게 붓고 막 가려워하거든요. 모기 기피제로 무무스 갓땡 플러스로 예방합니다. 무무스 갓땡 플러스. 다른 기피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서 마구 추천해요. 이제 또 여름 오면 모기철입니다.

저도 참 행복합니다. 주말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앞에서 자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보고 있노라면 참 이 마음이 안정적이고 편안합니다. 평안을 얻어요. 먼저 그럼 일어나서 집안일도 좀 해놓고 아이 아침밥도 좀 챙겨주고 애기 뭐 숙제도 좀 봐주고 이제 점심시간인데 우리 여보 왜 안 일어났을까? 여보? 여보? 그래. 역시 우리 여보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야. 그래.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과 사는 삶.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 결혼 강추 강추. 이어지는 트랙. 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곡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타이밍에 이 곡이 딱 어울릴 것 같았어요. 이문세입니다. 솔로 예찬.

봉은 한결같은 텐션입니다. 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봉규의 마음. 어떤 가요가 챙겨드립니다. 오후 2시 5분엔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아빠, 아빠! 이 글자가 뭐야?
1: 그거 봉이야, 봉.
0: 그게 뭔데?

이번 교통가요 A면 마지막 트랙 여행 스케치입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테이프 깔고 B면으로 돌아올게요.

0: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서울 강서구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6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로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응시한 자격시험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10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지원 분야는 토익 등 어학시험을 비롯해 국가자격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등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다음 달 7일까지 경기지역 화폐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지역화폐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부정유통의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는 불법 미용업소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일부 대도시 지역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불법 미용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번 단속을 계획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수원과 화성, 보천, 김포, 고양, 파주, 평택, 안성 등 8개 시에서 영업 중인 미용업소 80곳입니다. 경기도는 장마철을 앞두고 가평군 2개 지방하천 건설 현장 인근인 조중천과 구운천 일대를 대상으로 선제적 하도 정비를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총 연장 1.35km 구간에 쌓인 토사 43,066세제곱미터 규모의 퇴적토를 제거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하천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기간에 적발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철거하는 등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이번 주 금요일 제28기 박물관대학 상반기 과정의 첫 강좌로 김성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를 초청해 소동파의 유쾌한 삶과 문학을 주제로 강연을 엽니다. 중국 북송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이자 정치가였던 소동파의 삶과 문학세계를 통해 인간적인 삶의 태도와 인문학적 정신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성곤 교수는 소동파의 대표 작품과 일화를 중심으로 그의 삶과 사유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RE100 전환시범사업 참여기업 10여 곳을 18일까지 모집합니다.

0: 합니다. 사업은 지붕, 주차장 등 유효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입주 기업에 설비 용량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9: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8: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10: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11: Por favor.

네, 우리 봉팔님들을 위해서 비면 첫 번째 트랙 시작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챙겨드렸습니다. 낭만 쭈꾸미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레게봉의 곡이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 빠라빠빠. 비면 접속 체크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직원들과 다 같이 어떤 거에 듣고 있다는 봉팔님 계신가요? 사장님이 봉팔이어서 어쩌다 보니 나도 봉팔이가 되었다는 분은요, 모르는 그 누군가도 어떤 가요를 들을 수 있게 가게에서 듣고 계신 봉팔님, 또 택시와 버스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신 우리 기사님들도 궁금합니다. 운전 중이 아닌 휴식 중이라면 접속 부탁드릴게요. 지금 누구와 함께 어떤 가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봉팔님들의 이야기 만나보면서 접속 체크해봅니다. 꼭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반려댕댕이, 반려냥이, 반려소, 반려염소, 반려돼지, 반려물고기 구피, 반려식물 등등등 다 좋습니다. 어떤 가요는 비둘기도 쉬었다가는 방송이니까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이보 어플 게시판은 무료. 접속 체크 이 곡으로 시작하죠. 백지영입니다. 선택!

Emblem of the Nation. Let's go. 위험이 있어서 아 끊으신 메인님 접속. 오토바이 타면서 접속하신다고요? 뭔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출찬님 한시님 바이바이. 반남의 왕자님 퇴근기 매일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지만 육아의 세계로 다시 출근하시는 6364번님도 어서오십시오. 우리가 육아를 또 오후에 가서 열심히 하려면

7787번님 덥석 남편 무상함도 보내주세요. 뻑디님, 카푸치노님, 2633번님, 인절미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뽀님, 제주마리님 덥석 직원들과 함께 듣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니 우사님, 성함 세 분 불러드리죠. 의제님,

하루에 열 마디 하는 팀장님과 작업하면서 듣고 있어요. 산재비님도, 2016번님도, 빨래기면서 봉호삼님도, 0123번님도 어서오세요.

한창 넘버원 라디오 정품 텐션만을 취급하는 이봉규의 어떨까요입니다. 백전 선택받고 홍경민으로 넘어가죠. 그녀의 매력. 쇼핑몰이에요. 옷 접으면서 세 명이 듣고 있죠. 1497번님 일하시면서 접속. 돌봄 중에 접속. 주변에 살아있는 게 없어서 반려 노트북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반려 노트북과 함께 498번님도 접속. 중간중간 작업하신 거 저장 항상 누르세요. 저장 단축키 Alt 플러스 F4 엔터 누르시면서 꼭 저장해주세요. 저는 Ctrl Alt Delete 누르시면서

신에서 듣고 있다. 음량을 좀 더 키워볼까요? 쎄쎄. 아니요, 아직 부족해요. 조금만 더. 좋아요, 이 정도는 돼야죠. 자, 이 절명 이 마이크를 봉팔님께 넘깁니다. 오케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음치여도 상관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홍경민 그녀의 매력이었고요. 그정곡 백전 선택 함께하고 왔어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보고 있고요. 우리 봉팔님들 좋아하시는 분 또 스튜디오로 초대해봅니다. 자, 선생님 어서 들어오세요.

넓어져만 가는 강이었다. 봉파리와 함께라면 그 강이 계속 넓어져만 가길. 낭독의 재발견.

놀아 놀아 마음껏 놀아. 노는 것도 좋아하고 노가리도 잘 듣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의 양식 시랍니다. 시를 사랑하는 여자 노라봉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노래 가사 하나를 낭독할 거예요. 우리 봉팔님들은 제 낭독을 듣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읊어보겠소.

낭독자 노라봉. 나도 널 좋아한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너의 성격이 원래 상냥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왠지 그렇게 믿었었어. 그러던 어느 날인가 너는 나에게 너의 애인을 소개시켜주며 인사를 나누라는데 나의 눈앞이 왜 자꾸 깜깜해져만 오는지 어색한 나의 표정을 바라보며 너도 그제서야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알았다.

어떤 곡인지 아시겠소? 지금부터 가수와 노래 제목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이번 함주 감사 페스티벌 맞이하여 총 10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예요. 노래 나갈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노라봉은 여기서 아디오스.

0: get wicked.
1: 영턱스클럽의 못난이 컴플렉스, 그 전곡 데믹스 두 명의 애인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 노라봉 선생님이 낭독으로 읊어준 노래 어떤 노래였을까요? 8696번님은 이문세 나도 널 좋아한다고,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은 오답으로 도착했던 게 1497번님과 0613번님 뽑아주신 김건모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또미님, 나도 이런 목소리 갖고 싶네요. 노라봉쌤, 그런 말 마세요. 누가 진짜 이런 목소리로 하루 종일 옆에서 얘기하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낭독을 들으니까 좋은 거지 매일 들으면 견디기 힘듭니다. 커피조아님도 노라봉쌤 목소리가 저보다도 좋아요 하셨는데, 말 나온 김에 노라봉쌤에게 목소리 비결 한번 여쭤볼까요? 노라봉쌤, 아직 안 가셨잖아요. 노라봉쌤?
2: 나...
1: 선생님. 호흡이 안 맞네요, 우리 PD. 다시. 자, 레드선. 처음부터 다시. 자, 호흡, 호흡. 뭐 우리가 다 애드립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PD. 이제 우리 호흡 맞을 때 됐습니다. 자, 다시. 명확하게 말 끝을 끊어주세요. 자, 다시. 노라봉쌤.
2: 네.
1: 목소리 비결이 뭔가요?
2: 비결이랄 게 있겠어요. 우리 봉디가 매일 저희 집으로 보내주는 영양제, 우리 봉디가 사줬던 최고급 가습기, 우리 봉디가 늘 방송 끝나고 사주는 소고기, 이게 저의 비결이죠.
1: 아이, 뭘 그런 걸 말씀하고 그랬어요, 방송에. 아유,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거 우리끼리만 공유하기로 했잖아요. 참, 노라봉 선생님도 그래요. 자, 오늘 정답곡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곡이죠?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최다 출연 VIP 게스트이시죠? 노이즈. 착각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낭독 구간 나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뒤에 그제서야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알았나 봐까지 돌아봄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오늘도 제가 뭐 보내드릴게요. 댁으로. 우리 PD가 노라봉 선생님 말씀하신 줄 알고 잠깐 리버브를 올렸어요. 이봉규 입만 쳐다보는 중. 불러볼까요 그냥? 어떡할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가던 길 갔어요.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중 저희가 오늘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봉팔님들. 원 타임 드릴게요. Without you.

빅뱅의 카페, 그전곡 원타임 위다웃 유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접속 체크하셨는데 못 읽어드린 두 분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파주 꽃길이님이세요. 아내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가족 농업인입니다. 저는 찬미 농원의 대표, 아내는 회장님. 2시 5분부터 대표 마음대로 채널 바꿔서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내이신 회장님 심기는 괜찮으십니까? 마음대로 바꿨다가 혼나면 어떡해요? 듣기에 좀 우리 아내분께서 거북하다 이런 말씀 주시면 원래 듣는 걸로 좀 바로 챙겨주십시오. 1332번님은 파주에 위치한 강아지 수제 간식 전문 힐링팩 직원분들이십니다. 반려견 두 아이까지 모두 함께해요. 힐링팩 직원분들 오늘도 어떤 가위로 힐링하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건강한 간식 댕댕이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주세요. 어떤가요는 반려견도 반려묘도 듣는 방송이니까요. 자우림 음악 준비했습니다. 팬이야!

0: 비가 많이 오네. 어? 봉수가?
1: 어? 봉주 선배 안녕하세요.
0: 어디로 가는 거야?
1: 어? 도서관에요.
0: 그렇게 멀리?
1: 안 멀어요. 저기 건물마다 처마 밑에서 쉬었다 가면 돼요.
0: 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내 우산으로.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막이라 생각하고 뛰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마음에 비가 와도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봉팔들은 내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2: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8: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어디까지 가시나요?
13: 살아서 장까지요.
12: 혹시 닥터 캡슐 천?
1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TBX 앰버서더 곤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클하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7: TBX 타고 상품권 타고.
6: 트러클하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8: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9: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0: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1: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교통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G.O.D 촛불 하나 준비했습니다.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2: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유언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정보 등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 전환해 2% 넘게 내리며 7,7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2.3% 내린 7,643.15로 장을 마쳐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7,999까지 치솟아 처음으로 7,900대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후 7,421까지 밀리는 등 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8.05포인트, 2.32% 내린 1179.29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7.5원 오른 1489.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며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의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게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도중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에 거주하는 A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주황산 국립공원 내 사찰을 방문했다가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으며 수색 사흘째인 오늘 오전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제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으며 강원 산지는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9도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4: CBS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함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요즘 공감이라는 말 쉽게 쓰죠. 근데 누군가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고통을 내가 똑같이 짊어질 수는 없으니까 공감은 머리로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 됩니다. 상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저 가파른 언덕을 향해 나 또한 기꺼이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발을 맞춰 올라가는 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언덕을 함께 달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케이트 부시입니다. Running up that hill.

0: 케이트 부시의 Running Up That Hill,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동백나무님이 공감이란 타인의 신발을 신고 그와 함께 걷는 여정이라고 하셨는데 오, 이 말도 참 좋네요. 저는 오프닝에서 상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언덕, 그 가파른 언덕을 나 또한 기꺼이 함께 발맞춰 올라가는 일, 이렇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오늘 첫 곡 제목이 Running Up That Hill이어가지고 그 언덕을 함께 오르는 게 아닌가 했는데 타인의 신발을 신고 그와 함께 걷는 여정, 이것도 참 좋은 말이네요. 그리고 공감이라는 단어에 좀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8325님이 이 시간만 되면 마약같이 자동으로 CBS 하효진의 라이키팝으로 이끌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중독되셨으니까요. 옹담을 쌤통님이 어느덧 라이키팝 시간이네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끌려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만큼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신청곡 여기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1212 우물정 하나둘이고요. CBS 레인보우도 열려 있습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0: 이 비가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 비가.
1: 이 비가요 이 비가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3: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4: 레노.
5: 아, 또 눌어붙었네.
6: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Bruce Springsteen의 Cover Me였고요. 8280님 신청곡 Nexus Midnight Runners의 Come On Eileen까지 함께 들었어요. Come On Eileen인데 사달라고 조르지오님이 Come On 하요진이요. 괜찮지 않나요? Come On Eileen, Come On 하요진. 약간 이 랩 같이 그 이게 맞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그 랩에서 생각이 안 나네. 그 아일린, 하요진 이거 그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청취율 조사 때 이 커먼 아일린 노래로 커먼 하요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까요? 아, 오늘

그 날씨가 또 요상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막 흐리고 비 오고 오늘 아침에도 비 오고 막 이랬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해가요. 완전 쨍쨍해요. 풍금새님도 아침에는 비 오더니 지금은 맑고 쾌청해요. 걷기하고 왔는데 더워요 하셨고 이경수님도 아침은 추웠는데 지금 너무 더워요 하셨어요. 날씨가 이제 더워지나 봐요, 여러분.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29도인가까지 오른다고 제가 기사를 본것 같아요. 아,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1497님, 내일부터 많이 더워진대요. 5월인데 저는 벌써 출퇴근하면서 엄청 탔습니다. 아, 다들 어디 갔다 온줄 알거든요. 근데 출퇴근하면서 탄 거예요. 올 여름도 이빨만 보일 예정. 아, 이렇게 타가지고, 아, 그 정도신가요? 제가 꿀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그, 얼굴을 샥 가려주는, 뭐라고 하죠, 그거를? 아, 약간 모자도 아닌 것이 페이스 쉴더?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쓰시고 산책하시는데 효과 괜찮대요. 그거 추천드립니다. 페이스 쉴더라고 이렇게 얼굴 샥 가려주는데 숨도 잘쉴수 있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꿀템 저희 엄마템이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나름 효과가 괜찮답니다. 아니 뭐 벌써 모기가 나와요, 여러분? 2476님이 모기 때문에 몹시 피곤해요. 못 잡았는데 오늘 밤엔 어찌 잘런지. 근데 저는 안 물고 저희 신랑만 물어요라고. 모기가 눈치가 있네요, 그죠? 나는 안 물고 옆 사람만 물고. 아, 근데 그 신경 쓰이실 텐데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325님이 비가 온 뒤에는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면서 파전과 막걸리 생각 굴뚝 같아요. 파전과 막걸리 함께 들을 수 있는 곡이 어떤 곡일까요? 라고. 아, 또 좋은 노래 있죠.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아까 생각 안난 단어 있죠? 하유진, 아일린, 라임이라고. 아, 역시 우리 라이커님들. 라임이 생각이 안 났어요. 라임 맞추는 거. 아일린, 컴온 아일린, 컴온 하유진. 라임이었습니다. 아, 속이 시원하네요. 감사해요. 파전과 막걸리 함께 들을 수 있는 곡, 이 노래 어떨까요? CBS 뮤직 차트 39위입니다.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 그리고 0337님 신청곡이에요. 닐 영의 Four Strong Winds.

하효진의 Like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샤넌의 Let the Music Play였고요. 포인터 시스터즈의 Automatic까지 함께 들었어요. S님이 아는 가수의 처음 듣는 곡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근데 이것도 은근 매력 있지 않나요? 내가 아는 가수, 좀 귀에 익은 목소리인데 어? 이 노래는 뭐지? 할 수 있는 곡. Like Pop은 또 그런 노래들을 찾아서 발굴해주시는 우리 광부 작가님, 소 작가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포인터 시스터즈의 오로메리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즐기는 중님이 어디 놀러가고 싶은데 요즘 티켓 구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음악 들으면서 대신 힐링 중입니다.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어요. 뭐 어디 가면 좋지만 안 가더라도 이렇게 음악 듣고 뭔가 이 나만의 세상에 착 들어가는 기분 아니에요? 저는 음악이 그래서 좋더라고요. 혼자 이어폰 끼고 있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만의 어떤 세계로 푹 빠지는 기분? 이것 또한 여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261님, 라이키팝도 보이는 라디오 하자! 라고 하셨는데요. 하디가 보고 싶다! 하디가 보고 싶다! 하셨어요. 아, 저도 보이는 라디오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있잖아요. 제가 이 라이키팝에는 PD가 없잖아요. 저 혼자 이제 PD와 이 DJ, PDJ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원하시면, 뭐 매번 이렇게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한번 고려해 볼게요.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이랑 얼마나 소통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라이키팝 홈페이지 있는 거 아세요? 홈페이지에도 신청곡 사연 남기실 수 있는데, 아, 라이키팝 홈페이지에 아이리스님이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제 생일이 5월 13일인데요. 5월 14일에 입원해서 내일, 그러니까 13일에 입원해서 14일에 유방암 수술합니다. 64번째 생일은 병원에서 두려운 수술 기다리며 맞이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용기내어 이 시련 잘 이겨내려고요 하셨습니다. 진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저도 좀 마음이 되게 뭉클하고 그래요. 우리 오프닝에서 공감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내가 상대방이 되지 않는 한 정말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리스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요. 큰 수술 앞두셨는데 분명히 건강히 잘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마음 깊이 응원하고 있을게요. 종종 라이키팝으로 아파서 병원 가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렇게 라이키팝으로 소소한 이야기들 많이 알려주세요. 이 노래 함께 들어보죠. 맨디 모어의 Only Hope, CBS 뮤직 차트 62위 곡이고요. 한슨의 I Will Come To You.

조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임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어요. 액터 뮤지션이 완성하는 압도적인 무대, 뮤지컬 파가니니입니다. 이 공연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프랭크 밀스의 The Poet and I 연주곡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비구름들이 점차 남동진하면서 서쪽 지역에서는 다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고 있고요. 동쪽 지역에서는 아직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북에 최대 40, 경남에 최대 20, 충북에 5에서 10, 강원 남부에 5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내륙 지역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는 내일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갈수록 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원주, 대전, 대구 모두 14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25도, 춘천, 청주, 광주 26도,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고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연구실.
5: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본능 시간인데요. 삼전닉스 고공행진의 이유를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경제 원리로 해석했을 때 삼전닉스는 현재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걸까요? 중앙대 겸임교수이신 김동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공제조합 K-PINCO.
12: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N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NCO.
1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는
12: 전문...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하루 30분. 당신의 경제적 시야가 넓어지는 시간. CBS 경제연구실.
6: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메모리 반도체 질주 기분이 좋긴 한데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AI 시대라고는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거 맞나 싶은데요. 중앙대 겸임교수 김동현 KDI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모셔서 공포와 기대는 싹 걷어내고 경제학자의 눈으로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오늘은 좀 냉정하게 봐주세요.
7: 아, 네.
6: 지금 알겠습니다. 시장의 혼란과 공포와 기대가 만연하고 있거든요. 네.
7: 예. 마침 또 없습니다. 제가 주식이.
6: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네. 정말 냉정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빅 이벤트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이제 14일, 15일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패권 전쟁 덕분에 우리가 수혜를 보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저기 있잖아. 우리 반도체 너무 규제 심하게 해서 우리가 AI 굴기

0: 못하고 있는데 규제 좀더 풀어주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1: 그렇죠.
0: 만약에 일부라도 들어준다면 혹시 우리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에 불똥이 튀는 거 아닌가 이 걱정 되게 많이 들거든요.
2: 네네.
0: 어떻게 봐야 합니까?
2: 일단 산업 구조를 보면 오늘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 중국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직접적인 충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0: 오.
2: 네, 그런데 간접적인 충격들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직접적인 충격이 적으냐라고 단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줄 수 있는 영역이 흔히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 영역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벌어들이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더 고성능의 반도체하고도 좀 거리가 있어서 일단 지금 당장 그 미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당장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인 영향들이 겹치면서 생기는 중장기적인 이슈들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0: 네?
2: 약간 사다리 압박이라고 표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칸 한 칸씩 영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DDR4 가격을 한 30% 낮춘다고 보면은 그 가격 변화로 인한 어떤 이동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0: 일종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물량 공세.
2: 그렇죠.
0: 네?
2: 그런데 그게 DDR4가 싸지면 굳이 DDR5를 사지 않아도 되는 수요자들이 DDR4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용 반도체 아니면 우리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그렇게 고성능일 필요는 없거든요. 반도체의 양이 많이 필요한 거지.
0: 네네.
2: 그런 경우에 가격이 충분히 낮아진다면 이제는 중국이 만들고 있는 그 반도체 영역으로 수요를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분명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 측면에서의 압박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종재를 파는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비교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부품 소재나 후방 산업의 충격은 좀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중국 기업과도 연을 맺고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충격들은 조금은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 생태계 전반에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충격들이 누적이 된다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건 그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격 설정자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만든
0: 비싸게
2: 건
0: 팔아도 사줄 거잖아.
2: 내가 뭐 얼마를 하든 너는 살 수밖에 없잖아.
0: 네, 그렇죠.
2: 라는 지위가 있는데 요 지위가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지경까지 오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0: 네.
2: 그렇지만 직접적이진 않다.
0: 근데 저는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질문을 드리자면
2: 네.
0: 물량 앞에 장사 없고 그 물량이 또 진행되다 보면 또 양질 전환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싼 반도체를 열심히 팔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장벽 같은 게 좀 사라지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도 발전해서 지금 가격 결정자로 행위하는 삼전이나 하이닉스 같은 수준의 기술을 만들 수도 있다로 바꿔 말하면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약간 시장이 양분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게요.
0: 네.
2: 제가 이제 언론에서 늘 궁금했던 게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2년, 3년이라고
0: 네.
2: 하잖아요.
0: 네.
2: 저 대학교 때도 2년, 3년이었고요.
0: 아직 중국이 못 따라왔나요?
2: 계속 왜 그러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도 그때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시장이 양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우리 전략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고부가 가치 쪽으로 계속 밀어넣고
0: 네.
2: 중저부가에선 좀 줄이는 모습이거든요.
0: 이를테면 중국이 HBM 같이 기술력
2: 그렇죠.
0: 높은 거에 집중하고
2: 그렇죠.
0: 네.
2: 근데 중국이 지금 요 밑에 지점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올해 70조를 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요 시장에서의 경쟁은 분명 치열해지고 요 시장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0: 레거시 칩
2: 그렇죠.
0: 같은
2: 레거시
0: 경우?
2: 영역에서는요.
0: 옛날 칩.
2: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던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십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게
0: 맞아요.
2: 이제서야 빛을 발휘하는 거고 이거를 뭐 향후 몇 년 안에 누군가가 쫓아오기란 쉽지 않은 일이어서
0: 그래요?
2: 네, 이게서 간접적인 영향 그러니까 산업 구조 내에서 영향이 분명 발생은 할 수 있지만
0: 네.
2: 이제 뭐 그 짧은 종이상에 언론에 나오는 어떤 그 무서운 이야기들처럼 뭐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0: 어허.
2: 점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또 비관적 시나리오에 집중.

0: 시작하는 제가 질문 드리자면 그 몇 년이라는 거는 그 숫자로 말할 수 있어요?
1: 이게 이제 무책임하면 지금 아무 얘기나 해도 다 맞습니다. 어, 아무 얘기나 해도 틀리지도 않고요.
0: 짧으면 그러니까 중국이 네. 엄청나게 정부 주도잖아요. 거기도 네. 미국 만치로. 그래서 정부 주도, 정부가 엄청 자원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시장과 기업, 뭐 시장 행위자들이 되게 열심히 한다.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했다라고 했을 때
1: 레거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HBM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보더라도 과거의 중국과 같은 기업들이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왜 한국의 반도체 시장을 못 이겼냐면요. 공급단에서는 어쩌면 만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요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0: 중국 내수 시장이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가 보죠.
1: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수시장이 그나마 그 정도 크니까 보조금이라는 보조적 수단을 통해서 버틸 수는 있는데 글로벌 시장 전체로 진출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는 게 이 반도체 산업이고 그래서 반도체 산업으로 인한 독점을 자연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뭘 하지 않았는데 수요처를 많이 확보해 놓으면 그게 공급을 창출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자연 발생적인 시장 중심의 비즈니스를 중국은 아직 못하고 있다. 하기가 어렵다.
0: 알겠습니다.
1: 경제적이지 않은 여러 이유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설명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잘 되는 산업에 대해서 키워야 될 필요성 그리고 그 과실을 나누자라면서 국민성장펀드 같은 것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삼전
1: 네.
0: 닉스 증권사 목표가 그래서 이런 저같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반론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서 증권사 목표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50만 원, 300만 원 막.
1: 어, 그렇군요.
0: 이렇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재평가 당하고 있고 당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평가해 준다고 이수진입니다. 초입에 불과하다. 12개월 선행. PER, 실적 이익 대비 주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여전히 저평가다 이런 논리가 증권가에서는 많이 나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설명이 혹하는데 좀 냉정하게 보고 싶거든요. 경제학자가 보기엔 어때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 전문가들은 이제 가격을 보고 어떤 지금이 거품이다.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더 오를 거다. 뭐 아니면 훅 꺼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데요. 당연히 가격이 펀더멘털 대비 얼마나 비싸졌냐는 중요한 이슈죠.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그럼 가격이 도대체 왜 비싸졌나에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이 상품의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게 오늘날의 반도체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싶은데요. 지금 한국 반도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소비재였다가 이제는 자본재로 완전히 탈바꿈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입니다. 더 정확히는 사회 인프라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자제품의 부품이었어요. 반도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 PC가 안 팔리면 덩달아서 반도체도 안 팔려서 이 재고 순환주기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는 전기나 수도, 가스와 같은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되면서 이제는 소비재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가격 상승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어떤 제품.
1: 그렇죠. 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두루마리 휴지가 3배가 가격이 올라갔다고 낙엽을 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저는 낙엽을 쓸 것 같습니다만.
1: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걸 해보죠.
1: 네.
0: 쌀?
1: 그런 거죠. 없으면 죽는 거.
0: 네.
1: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거에 지위에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0: 네.
1: 그래서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률 보면 72%예요. 저는 이제 계속 종이상으로 보면서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 영업이익.
0: 대동강 물장수 같은 느낌이죠.
1: 그렇죠. 100원 팔았는데 72원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0: 네.
1: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분이 60% 이상인데 엔비디아가 65%고
0: 엔비디아를 넘어섰어요.
1: 그 대단한 TSMC도 58%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시스템 반도체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부러워하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0: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와의 차이는 뭔가요?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고 그게 자본재로서 기능해서 굉장히 지금 화랑인데
1: 그렇죠.
0: 시스템 반도체는 과거에 굉장히 각광받던
1: 네.
0: 첨단 반도체다 이런 거였잖아요.
1: 그렇죠.
0: 그 의미가.
1: 그러니까 뭐 요즘은 좀 다르게.

0: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기술적인 지식이 깊지 않은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 뇌에 해당하는 거여서요. 이게 커스터마이즈가 되는 부품에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설계할 수 있는 그래서 고부가가치 영역이었다면 그렇죠. 메모리는 범용 제품이어서
1: 메모리는 약간 조금 전에는 약간 막 만드는 느낌을 주는 그런 거였어요.
0: 그렇죠. 안정적인 게 중요하지 뭐 커스터마이즈거나 그렇죠. 이게 중요했던 영역들은 아니었어요.
1: 찍어낸다 약간 이런 느낌.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익이 작았죠. 그런데 지금은 메모리도 사실상 커스터마이즈가 돼야 되는 그런 고부가가치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익률을 보는데 그럼 경작자는 뭘 보냐면 이게 단순 호황의 결과인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신호인지를 이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1: 얼마나 오래 갈지 여부도
0: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이 뭐 당연히 영원히 그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을 건데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투자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면들이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AI 산업 정말 초기야. 근데 지금 경제학자가 보기에도 이 AI 산업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직 구조가 제대로 설계도 되지 않은 초기 단계다. 이런가요?
0: 그렇죠. 그것도 뭐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반도체 가격에 한정해서 본다면 이제 조금 구분해서 보면 양극단이 있잖아요. 영원히 계속 간다. 네. 지금은 뭐 택도 아니다. 뭐 엄청 오를 거다라는 게 있고 이제 또 일부에서는 완전 극반대쪽에 지금의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감산의 결과다. 인위적인 감산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산을 얼마 못 버틸 거다. 이게 다시 정상화되면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중간 어딘가에 서 있고 싶은데요. 이제 산업 구조로 보면 분명히 그 사이클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클이 이제 데이터 산업 데이터 센터 산업의 사이클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주기가 비교적 짧았다면 그 주기가 조금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진폭이 줄어들 수는 있다. 구조적으로. 그런 분석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뭐 영원히 계속 간다거나 갑자기 꺼진다거나 할 가능성들은 지금 당장에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으로는 진폭은 줄고 주기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장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산업센터 얘기를 해보죠. 데이터 그러니까 그 많은 메모리 반도체들이 들어갈 어떤 센터인데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론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어떤 지대. 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가동돼야지 데이터 센터가 굴러갈 정도의 크기를 막 짓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이 정도로 많이 지어도 돼요? 많이 지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센터. 많이 짓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얼마 전에 구글 CEO도 1000배를 더 짓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만큼
1: 그러니까요.
0: 완전 초입에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는 굉장히 호황으로 그쵸. 읽힐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1: 그게 약간 과장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정도 지을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 구조는 바뀌지 않는 건가요? 이
0: 그렇죠.
1: 경제는?
0: 그렇죠.
1: 그렇습니까?
0: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방금 이제 추론이라는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학습의 메모리 이 반도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메모리도 당연히 덩달아 수요가 늘어났지만 그 다른 메모리들이 더 그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이제 추론 영역에서는 그야말로 메모리의 시대로 바뀌거든요.
1: 메모리 싸움이에요.
0: 네. 그리고 학습할 때는 일부가 학습을 하지만 추론은 이제 우리도 그거를 쓰는 반도체를 자극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폭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반도체라는 기술도 계속 발전할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반도체 단가는 계속 떨어지게 될 거고 반도체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 혹자들은 그만큼 덜 쓰일 거다. 영업이익이 줄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시장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곳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죠.
1: 마이크에도 들어가고.
0: 이 펜에도 들어가가지고 얘가 내 글씨를 고쳐준다거나 뭐 이제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 가능한 일이죠. 지금도 마이크 우리가 음성이 뒤에 갔다 앞에 갔다 할 때 좀 헷갈리거든요. 소리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거든요. 여기 뭐 반도체 있으면
0: 그렇죠.
1: 잡아주겠죠.
0: 네, 맞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솔직히 끝

0: 끝이 안 보이는 얘기거든요.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만 해도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확립이 돼서 반도체와 AI를 어디까지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상력의 영역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 시기까지 가지도 않았으니까 와 메모리 반도체 정말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또 저는 비관적인 항상 질문을 하잖아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메모리 기술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기술이 발견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메모리 기술이 훨씬 더 발전을 해서
0: 네.
1: 한 동일한 메모리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0: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1: 그럼 이제 산업혁명에 비견된 일들이 아, 발생을 하는
0: 매우
1: 거죠.
0: 매우 신나는 일이군요.
1: 그렇죠. 이제는 구조가 다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네.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용어일 건데요. 과거에 있는 기술의 생산성으로 초점을 맞춰서 만든 제도들이 이제는 그렇게 폭발적인 기술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기술에 대한 생산성을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제도나 과거의 시각으로는 이제 담아낼 수가 없는 수준이 되니까
0: 네.
1: 우리가 디지털 전환, AI 전환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조금 옆으로 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0: 네.
1: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이슈하고 굉장히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점입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1: 이미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자력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럼 이제 저울에 태워야 되는 것들이 이 환경이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활용과 데이터 센터를 통했을 때 어떤 합성 지능의 증가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균형을 이제 어떻게 맞출 거냐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0: 또 비관적인 또 시나리오를 펼쳐보겠습니다만 시장과 국가가 나서서 지금 이 시대를 열어젖히려고 노력하잖아요. 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보다 미국이 더 오히려 AI 산업을 굉장히 더 밀어주는 측면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 환경? 그런 게 좀 뒷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1: 그 역시도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풀 수 있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이건 와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우는 저도 잘 아직은 몰라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해관계자들이 그것으로 인한 이득을 얻는 사람과 그것을 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만나서 그들이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판을 깔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리드를 하냐 안 하느냐가 시장의 역할을 더 인정했냐 안 했냐하고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의사결정이 시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어떤 외형만 보고 결정하는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지금은 똑같이 다 산업 전략을 쓰잖아요.
0: 네.
1: 그런데 미국은 아무도 우리가 저 나라는 정부 주도로 모든 걸 하네라고 여전히 얘기를 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정부 주도로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미국과 닮은 거를 보여도 시장 주도로 하네라고도 얘기하지 않고요.
0: 그렇죠.
1: 그게 이제 뒷단이 완전히 달라서 그런데요. 똑같이 정부가 앞에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0: 네.
1: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줄여라 늘려라 하는 게
0: 규제
1: 아니라
0: 규제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1: 정부가 가야 될 방향은 세팅을 해주지만 거기에서의 더하기 빼기는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여력이 어느 나라에서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 솔직히 의지도 매우 없어 보입니다.
1: 그쵸.
0: 지금 서로가 네. 선점 이 시장을 선점해서 살아남아서 패권을 쥐고 시장도 쥐어야겠다 하고 있는 마당이라서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오케이 삼전이라 하이닉스 너무 잘 나가고 우리 메모리 반도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상당하겠는데 산업의 변화와 함께 가겠는데 라는 것까지 하면 법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수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이러니까 나라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잠재 성장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엇박자는 어떻게 봐야 되죠?
1: 그러니까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의 정의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재 성장률은 한 15년치 미래를 가리키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요소들이 결정을 하냐면 인구 구조, 자본 축적 그리고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입니다. OECD 추정에 의하면 한국 잠재 성장률이 올해 1.7%고요. 내년에 1.5%입니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0: 네.
1: 하고 있고요. 2023년에 미국한테 처음으로 역전을 당했어요.
0: 그 큰 나라도 지금.
1: 그러니까요. 네. 그 격차가 이제 매년 벌어지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0: 반도체 1분기 실적이 좋아졌다고 그 잠재 성장률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그렇게 좋아졌다고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투자 효율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지만 그렇죠. 하락세에 접어든 이 투자 효율을 반전시킬 정도로 반도체 섹터 하나가 국가를 리드하지 못할 겁니다.
1: 네.
0: 게다가 우리 산업 다양성의 측면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반도체 한 분야, 뭐 자동차, 배터리, 조선,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행인 분야들도 있지만 나머지 산업은 크게 정체 상태입니다.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정체 상태에 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로는 글로벌 1등을 하고 있지만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빠른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그 흔히 얘기하는 K자 구조가
1: 맞습니다.
0: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자가 계속 늘어나는 밑으로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인 거죠.
1: 격차가 커지는.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산업을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우리가 그나마 지금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로 인해서 벌어들였던 단기적인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금액들, 이 여력들을 단기적인 어떤 부양에 쓴다면 이건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벌어들인 여력을 가지고 연금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교육의 구조개혁에 투자를 해야 이 반도체 사이클이 언젠가는 끝날 건데
1: 네.
0: 이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끝났을 때에도 또 다른 씨앗들이 자라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네요. 이를테면 좀 인프라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애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든지 그런
0: 그렇죠.
1: 거군요.
0: 그런데 네.
1: 지금 그나마 반도체가 멱살을 잡고 일부의 그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반도체가 망하면 진짜 씨도 뿌리기 전에 많이 한국 경제가 망가지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0: 반도체로
1: 말하면
0: 반도체가 내일 망한다면 뭐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일부에서 타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태계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어느 측면이 어떻게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뭇 다르겠지만 그런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1: 네.
0: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펀더멘탈들은 튼튼하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망가질 가능성도 없고 설령 어느 부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완해줄 다른 조치들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반도체 산업이 너무 잘 나가서 저 덩어리가 없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네라는
1: 네.
0: 우려들은 사실은 기후에 가깝다라는 말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포와 환희와 동시에 걱정 속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우리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동영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하니까 좀 냉정하게 현 상태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까지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CBS 경제연구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BS 경제연구실을 검색하세요.

0: C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

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주요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과실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 배당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제 오후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10: 닥터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3: 네, 첫 소식입니다. 12.3 비상기험 당시 소방청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오늘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는 12.3 비상기험 관련 사건에 처음으로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사회부 정다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먼저 이상민 전 장관 형량이 2심에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부터 짚고 갈까요?
4: 네, 결론적으로 1심과 유무죄가 바뀐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1심의 징역 7년, 이 양형이 너무 가벼웠다는 지적이 컸었는데요. 네, 항소심의 내란전담 재판부가 이 지적을 받아들여서 양형을 더 무겁게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

0: 자,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1심은 내란 가담은 인정하면서도 이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그래서 2심도 이 직권남용은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1: 네, 그 내란 특검의 1심 구형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각각 징역 15년으로 같았거든요. 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나오고 이 전 장관은 7년이 나와서 그 비판이 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항소심에서는 그 양형에서 어떤 부분이 더 고려된 건가요?
0: 네, 오늘 선고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이 전 장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의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그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했고요.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또 당시 계엄이 위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또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가중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1: 네.
0: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 고위 공직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특별히 자리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진 않았었는데요. 또 당시에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 이렇게 축소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 네, 사실 그 위급한 시기에 전화 한 통만으로도 정말 큰일이 벌어질 뻔했던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단전단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당초보다 좀 지연되고 국회가 일찍 해제를 결의했기 때문이지 이 피고인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1: 네, 계엄 당일 밤이 저도 아직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내란에 대한 사법 절차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대법원 선고도 나왔죠?
0: 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대법원이 오늘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12.3 이후에 1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이 처음 계엄에 대해 판단한 사건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오늘 확정 판결 받은 사건은 이 내란의 사태의 본안과 관련한 혐의는 아니지만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동력이 됐다 이렇게 인정했고요. 2심도 같은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여기에 재차 불복했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네. 이 전 장관 사건을 포함해서 내란 본류 사건들이 곧 다 대법원으로 넘어갈 텐데 판단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겠죠.
1: 네, 그리고 노 전 사령관에게 그 정보사 요원 그 정보를 빼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오늘 공교롭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형이 나왔습니까?
0: 예,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그 시간에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결심 공판이 시작이 됐고 약 1시간 전에 내란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혐의 이제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그 정보사 요원 명단을 누설 한 혐의입니다.
1: 네, 그리고 내란 사건과는 별개입니다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받으러 나와 있죠?
0: 예, 그렇습니다. 대선 준비 당시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결심 공판 지금 진행되고 있고 방금 전에 구형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행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하고 이제 특검이 얘기를 했고 구형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 1억 3,720만 원 그리고 명태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정다운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 사태 부채 상환과 고리 대금업을 두고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며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03년 카드 사태로 유발된 채무에 대한 금융권의 추심이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부실 채권 정비를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채권자로 하여금 빚을 탕감받지 못하도록 한 채 계속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직접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록수의 주주인 카드사와 은행들이 카드 사태 때 정부 지원을 받아놓고는 채권자들에게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지워서 지금까지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3: 정말 집안에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된다. 끝까지.

0: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법이라는 게 국민적 합의 아닙니까?
1: 이 대통령은 법정 이유를 넘어서는 고리대금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호황을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라며 이 과실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 배당금 지급을 제시한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초과 이익으로 대표되는 한국 경제의 이익은 특정 기업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 국민이 반세기 동안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실장의 제안은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을 끌었습니다. 삼성의 이익을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코스피 급락이 김 실장이 국민 배당금 제한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2: 코스피가 장 초반에 7,999까지 돌파했다가 하락 전환해 상승 랠리에 쉼표를 찍었습니다. 단시간 증시가 급등하면서 코스피 변동성도 갈수록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명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코스피는 오늘 어제보다 2.29% 하락한 7,643.15의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서 지난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8,000포인트를 턱 밑까지 쫓아오다 하락세로 전환한 겁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각각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변동성은 극심했습니다. 장 초반 7,999포인트까지 치솟다가 내리막을 걷더니 하락폭이 한때 5%까지 커졌고 이후 낙폭을 다소 줄이는 등 종일 출렁였습니다. 외국인의 팔자세가 강세를 나타낸 결과인데 반도체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주된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주가가 단기에 너무 급등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전쟁, 외국인 순매도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하다며 소수업종 쏠림 현상에 따른 반대 극부가 오늘처럼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빚을 내 투자하는 B2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40조 5,029억 원으로 2023년 1월 이후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B2를 경고하고 나서면서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뜻하는 신용융자 잔고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2: 성과급 지급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그려온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하에 막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소식은 박성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전부터 정부 권유로 마련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예정된 협상 일정은 일단 오늘까지로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사실상 최종 협상에 임하며 조합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4: 노조가 예고한 파업일을 9일 앞두고 성사된 이번 협상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이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사후 조정을 권유하고 노사가 받아들이면서 어렵게 성사됐습니다. 앞서 삼성 반도체 담당인 DS 부문 조합원이 과반인 초기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걸 제도화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경영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화는 어렵다며 보다 유연한 보상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거부했습니다. 노사는 어제도 사후조정 회의를 열어 12시간 가까이 협상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조정자 역할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은 조율을 시도한 뒤 노사 자발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오늘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사가 모두 동의하면 합의가 이뤄지는데 이 같은 조정 절차에는 시한이 없어 협상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타격액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정부는 물론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시선이 이번 협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2: 무주택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경우 실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김효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정부가 토호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 매물에만 실거주 유예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 보유주택까지 포함됩니다.

0: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나타난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형평성 논란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은 오늘 기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으로 매수자는 오늘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오늘 기준 2년 뒤인 2028년 5월 11일까지만 유예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입니다.
1: 실거주 유예 확대는 매물출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라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전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 정부는 약 80만 가구로 추산되는 서울 시내 비거주 1주택 물량 가운데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주택 상당수가 강남권 등 인기지역 아파트인 만큼 실제 매물출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CBS 뉴스 김효영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한 제안을 거부한 것은 물론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휴전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핵물질 반출 거부 등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을 바보 같은 제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7일부터 유지되어온 휴전에 대해서도 냉담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휴전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살아날 가능성은 1% 정도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4: 사실상 휴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진행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갈리바프 이란회 의장은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국민의 권리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며 미국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협력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타이완 문제 일부를 양보하면서까지 중국의 개입을 바란다는 분석도 있어서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트럼프가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권시로입니다.
3: 본격적인 6.3 지방선거전 돌입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 모두 내부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북에선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지지층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제명된 후보로 인한 내부 결속 경고음이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원들이 타 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경우 명백한 해당 행위로 보고 징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입니다.
7: 민주당 당원이 타 당이나 아니면 무소속을 돕는 거는 이거 해당 행위거든요. 원칙을 지켜야 된다.
6: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뒤 민주당 이현택 후보와 접전 흐름이 나타나자 지지층 이탈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 전 지사가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내 앞서는 결과도 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위기감도 커진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동엽 대표는 오늘 경북을 시작으로 충청과 영남을 돌며 보수 결집에 나서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장 대표의 지원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입니다. 국회의원 출신인 주강덕 남양주시장은 장 대표가 2선 후퇴하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장 대표는 오늘 열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서민서입니다.
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결과나 절차에 불복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최소 70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선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8: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가처분 신청은 지난 8일 기준 최소 70건입니다. 이 중 결정된 사건은 총 41건인데 인용된 건수는 3건에 불과해 인용률이 7%대에 그칩니다. 인용된 3건은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와 당시 국민의힘

0: 진 모양새인데 정당 내 불신이 커지고 자정 능력은 떨어지면서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입니다.
1: 극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강성 지지층에게 너무 다 장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공천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불복하고 법원에다가 제소하고.
0: 전문가들은 법원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되 정당은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해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2: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하던 중 실종된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구 CBS 곽재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10일 오후 12시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의 한 사찰. 가족과 함께 사찰을 찾은 초등학생 A군은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며 홀로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A군이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A군의 부모님은 실종신고를 하며 A군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백 명의 인력과 헬기, 경찰견과 열화상 드론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묘연한 A군의 행방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A군 수색에 총력을 다하라고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군은 결국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정상에서 300m 떨어진 계곡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이 발견된 곳은 정상적인 등산로에서 벗어난 지점으로 장비 없이는 진입하기 어려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소방당국 역시 험준한 지형과 기상 악화로 사투를 벌이다 5시간여 만에 A군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김택수 청송경찰서장입니다.
4: 지금 현장에서 이제 감식 마치고 수습해서 지금 이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예. 발견 장소는 등산로에서 많이 좀 벗어난 험준한 지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3: A군의 실족사 여부를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곽재화입니다.
5: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6: 우리의 연봉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
2: 아, 지금 우리의 연봉이라는 말 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직장에 가서 한 말인가요?
6: 네, 그렇습니다. 오. 최근 신입사원의 엄마가 회사에 직접 찾아와서 연봉 계약서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는 사연이 이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 네.
6: 글쓴이는 회사가 학교나 부동산이냐라며 신입사원의 엄마가 불쑥 찾아와서 연봉이 적다고 트집을 잡았다며 토로했는데요.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에스펙을 보면 훨씬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연봉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져 있고 매년 높아질 거다라고 글쓴이는 겨우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신입사원은 옆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고 하고요. 또 불과 몇 달 전에 글쓴이는 지인 회사에서 아버님이 찾아와서 자식 괴롭힌 사수 나오라라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더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라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 네. 전부 사실이라면 정말 어지럽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6: 지금도 주저앉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
2: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6: 네,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막전이 열릴 예정인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축구 경기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있는데요. 경기장뿐만 아니라 이 멕시코시티 자체가 빠른 속도로 침하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나오면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이 매년 최대 25cm씩 침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기장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 건데요. 나사에 따르면 멕시코시티의 침하는 주로 과도한 지하수 취수 때문이며 강수로 보충되는 양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지반이 압축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네, 월드컵 기간에 큰 사고가 없길 정말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6: 홀로 쓰러진 노인 구한 집배원.
2: 집배원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6: 지난 7일 충북 오송 지역에서 평소처럼 배달 업무를 하고 있던 김의섭 집배원은 오송읍의 한 이면도로를 지나가다가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동물 사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오토바이를 세우고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동물 사체가 아니라 이마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80대 노인 A씨였던 겁니다.
2: 네.
6: 김 집배원은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우면서 상태를 살폈고요. 다행히 A씨는 의식을 회복했고 가족

0: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A씨의 가족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우체국을 방문하면서 이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네. A씨의 가족들은 직접 만나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김집 배원은 별일도 아닌데 부끄럽다라며 가족들의 대면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1: 아, 정말 대단한 일 하셨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상리포터.
2: 네, 비구름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북서쪽 지역부터 다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반면 동쪽 지역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지금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북에 최대 40mm, 충북에 10, 강원 남부와 경남에 5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영남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전국의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요. 강원 산간 지역에서만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내륙 지역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자리하면서 시야가 많이 답답할 수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모두 14도로 오늘보다 좀 더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춘천, 청주, 광주 27도, 대구가 28도까지 올라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 금요일과 주말에는 31도까지 치솟는 등 주후반에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12.3 내란 당시 소방청 등의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오늘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는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다시 한번 받아들여진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향해 계엄 포고령은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제도를 부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약 1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출신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징역 9년이라는 형량이 어쩌면 너무 가벼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이...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을 타격했던 물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남호 비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저녁 6시까지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의원들의 현장 투표는 내일 국회에서 이루어지죠. 일부 배추 한 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이제 22일 남게 된 6월 지방선거 주요 이슈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요, 유정보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만나고요. 본방 후에는 유튜브 현장방송 더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10: 잘 돌아갑니다.
11: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2: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3: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2: 경건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3: 급작스럽네요.
2: 갑작스럽네. 평택을. 자, 일단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어제 과거 발언과 활동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이 세월호 특조위 발언,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캠프 대변인 활동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세요.
4: 그 사과하라고 네.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네. 뭐라 그랬더라? 질리게 그런다 그랬다.
2: 아, 예, 예.
4: 질린다 그랬나?
2: 예, 예. 사람을 네. 질리게 합니다.
4: 질리게 만든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과를 하고 털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 아하.
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사과라는 뜻은 예. 당신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아니었잖아.
2: 아.
4: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심지어는 대선에서 대변인까지 하고
2: 맞아요.
4: 넘어간 거잖아를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2: 예, 예.
4: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은 초반에 그냥 확 털었으면 더 나아왔을 뻔했다. 근데 아하. 지금 이미 이제 털었으니까.
2: 예.
4: 아, 김용남 후보는 정리를 이제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 조국 후보는 계속해서 부족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아마
2: 만족하지 못했다.
4: 쫓아다니면서 이제 6월 3일까지.
2: 6월 3일까지.
4: 네.
2: 아,
4: 네.
2: 일단 뭐 두 후보가 개소식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16일 이제 조국 후보 2시, 김용남 후보 3시에 하게 되는데.
5: 네네.
2: 우리 사과바치님?
5: 그렇죠. 이게 이제 사과하세요. 이게 이제 일종의 아, 죄송합니다.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2: 예, 괜찮아요.
5: 그래.
2: 예.

0: 죄를 지었네요. 네, 네. 선포대죄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상호간이 파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가 국민의힘 제로를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김용남을 제로로 만들겠다.
1: 민주당 제로가 아니고 김용남 그렇죠. 제로만.
0: 그렇죠. 이제 김용남 제로인데 김용남 후보도 그걸 이제 처음에는 선거 초반에는 이 외면했거든요.
1: 대응 안 하겠다.
0: 그게 먹혀요.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들이 조국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들 추세를 막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예. 결과적으로는 김용남 후보에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모드로 가서 빨리 이 그동안 이전에 본인의 발언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을 달래자. 그래서 다독거리자 해서 이제 민주당을 저격했던 추억을 또 소환해서 사과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던 것을 또 소환해서 사과하고 그 모드로 들어가는데 그게 효과를 볼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좀 어느 정도 드러내고 민주당 지지율로 가깝게 가면 이긴다. 그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1: 민주당?
2: 그러니까 아마 조국 대표로 후보로서는 민주당 뭐 당원 내지는 지지자 표를 갖고 와야만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김용남 후보의 과거 민주당과 결이 달랐던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예. 아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도 이제 사과문을 쭉 봤어요.
1: 예, 김용남 후보의
2: 예, 근데 진정성이 있었고 유족분들의 어떤 용서까지 가닿아야 되겠지만 예. 본인은 과거의 어떤 발언이나 상처드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절절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인상을 받았고요. 또 누가 민주당스럽냐, 누가 민주당 정신을 계승하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현재.
1: 그러니까요.
2: 예, 그렇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좀 그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지적하시는 분 많죠. 네. 그렇죠? 조국혁신당의 당대표가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당대표 할 말이냐는 비판이 있긴 한데 오늘 오후에 또 조국 대표가 세월호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김용남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이것도 의도적인 만남이라고 봐야 되겠죠?
3: 의도적인 만남인 것 같은데요.
1: 네.
3: 그러니까는 지금 평택의 현안이라고 한다면은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1: 네.
3: 결국 아직까지는 도농 복합체이지만
1: 네, 네.
3: 어떻게 글로벌하게 지역 발전을 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제 평택을 통해서 국가 대표로 뛰는 국회의원을 뽑는 보궐선거인데
1: 네.
3: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그 때에 김용남 당시 대변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1: 네.
3: 상기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사과했잖아요.
1: 네.
3: 그래서 김용남 후보는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이 아니었던 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남자가 김용남이다라는 게 김용남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1: 이재명의 선택.
3: 예. 그러면은 이제 조국 후보가 사과할 일이 남은 건가요? 사실은 유죄를 받아가지고 징역 2년이었나? 근데 사면을 한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3: 정부가 새 예, 정부가 예. 그런 파멸을 하면은 정말 그 나올 게 더 많은 후보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 조국 후보일 것 같은데
1: 예.
3: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여기서 사과를 하고 끝까지 검증을 안 할 것인지 그러면 나를 가지고 민주당이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당신 이런 문제 특히 그 자식 입학과 관련해서 문서를 위조했다라고 해야 되나?
1: 예.
3: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관련해가지고 과연 그러면 토론이라든지 맞대응을 조국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1: 예.
3: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지금 또 만나가지고 조국 후보가 과연 조국 후보가 세월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난 것인가? 아니면은 평택 을에서의 자신의 어떤 그 입지를 위해서 만난 것인가? 또 이 만남이 세월호 유족에겐 과연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1: 예.
3: 의도적이죠.
1: 전략적인 판단이죠. 조국 입장에서는. 자, 근데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2명이 평택을 지역별로 현안별로 전담 책임 의원제 전략을 하고 네네. 있고 일석 13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대평택 일석 13조거든요.
1: 예, 예.
0: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과유불급일 수가 있죠.
1: 과유불급.
0: 그러니까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산 때는 비례의원을 전국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지금 평택을 지역의 조국혁신당 12명 국회의원이 다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은

0: 아니 그럼 1석 12조 지금 무슨 1석 13조냐. 여기 여러 가지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석 13조니까 여기서 무슨 이야기냐면 13조라는 얘기. 예. 조국 후보까지 당선되면 평택 의뢰. 당신은 조국 한 사람 당선으로 인해서 조국 혁신당 12명 플러스 조국 후보까지 13명을 가진다.
1: 그게 13조예요, 근데 그게.
0: 그렇습니다. 1석 2조 이 이야기로 이제 하는 건데.
1: 1석 13조.
0: 심지어는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무려 4명의 의원이 배치됩니다.
1: 예.
0: 전국에서 국회의원의 밀도가 가장 높은 동이 됩니다. 여기에 조국 후보까지 당선되면 예. 5명인데 이러다 보니까 자칫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예. 이게 과하면 아니한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 예.
0: 13이라는 숫자가 왜 이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하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약간 그 이 의미인 것 같아요. 12명의 의원 13.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으로 송영길 후보가 아니 이 김용남 후보는 원균의 모함을 딛고 전쟁을 이긴 이순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뉴 이재명 결집 지금 상황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1: 예.
0: 여기에다 문제가 뭐냐면 조국 후보의 경우에는 김용남 파묘로 뭐 30언저리 이렇게는 갈 수 있는데 그다음에는 이 5파전 4파전에서 중도를 없애야 되거든요.
1: 예.
0: 중도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파묘 전략이 먹히긴 먹히는데 중도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조금 이따가 누가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월세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는 거죠.
1: 그래서 민주당 그럼 지금 김용남 후보 지원을 잘 하고 있는 것이냐.
2: 당연하죠.
1: 하고 있으세요?
2: 일단 김용남 후보의 후원회장이 누굽니까?
1: 후원회장? 정청래 당대표.
2: 예이고. 그 전격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돼버렸고요.
1: 예.
2: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1석 13조도 아 공을 들이고 이런 부분이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배종찬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1: 예.
2: 아 좀 과하다는 인상이 있어요. 이게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물음표도 있어요.
1: 아, 선거 끝나도 올 것이냐.
2: 그렇죠. 왜냐하면 아, 이 다
1: 선거 끝나면 조국 후보를 갖게 된다.
2: 다 전국구 의원이시잖아요.
1: 예.
2: 비례대표시고.
1: 예.
2: 그럼 지역을 아 누구는 어디를 고민한다더라 이런 게 한 좀 무성하단 말이에요.
1: 아,
2: 정치적인
1: 2년 후에.
2: 예, 연장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또 선택한 지역에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평택 이러다가 뭐 어디 이러면 또 이 부분과 관련한 평가가 좋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 예, 김용남 후보가 이제 모레인 14일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북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 김용전 부원장이 또 열심히 이분이 원래 이 지역을 가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콘서트 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3: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놀라웠어요.
1: 아.
3: 왜냐하면 과연 그러면은 유 이재명 하면은 이 상징적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떠올려야 되는 것인가? 정청래 대표는 그럼 개소식에 온다는 거죠?
2: 아마 그럴
1: 네.
2: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하면 아마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이
1: 그렇죠.
3: 가능한 정치인으로 아예 거기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예.
3: 저는 친명계라는 것이 물론 그게 사조직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들으면서 아무튼 근데 그게 직방으로 먹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북콘서트를 하면서
1: 예.
3: 김용남은 민주당에서 보낸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 뉴 이재명의 선두주자 아마 이거를 이제 부각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1: 예.
3: 지금 명청 갈등이
1: 그렇죠.
3: 이 안에서 스멀스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만에 하나 여기서 민주당이 한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면은
1: 예.
3: 오히려 자기 당대표 전당대회에 상당한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정치인들이 평론하면서 그냥 김용남을 마치도 뭐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조국을 뭐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비난을 하는가 하면은
1: 예.
3: 또 뭐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왜 민주당 내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요?
1: 김현 의원이
3: 제가
1: 그랬죠?
3: 누구라고는 말 안 했죠.
1: 예, 저는 이제 네. 뉴스 봤으니까
3: 네.
1: 예, 저 유도하셨는데 예, 예 배 수장님. 예.
0: 이제 방금 전에 장윤미 대변인께서는
1: 예.
0: 정청래 대표가 적극적이다 또 후원회장까지 맡고 있으니까
1: 예.
0: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1: 예.
0: 사실은 이 보수 정당에 있다가 이 민주당으로 온 유 이재명 성격이 강한 만큼
1: 예.
0: 더 총력 지원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조국 후보라면 정말 인지도 면허.

0: 그래서는 대선 후보만큼 빵빵하거든요. 그런데 예. 생각보다 오히려 여기에 송영길 후보가 뛰어들어요. 친명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후원회장인 정청대 대표로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후원회장인데 전당대회에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는 송영길 후보가 연수갑 신경 안 쓰고 네. 여기에다가 뭐 이순신? 그럼 생각해보세요. 원균의 모함을 딛고서 임진왜란에서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원균의 모함, 그럼 원균이 누구냐?
1: 원균이 누굽니까?
0: 아니 이 말은 조국 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는 연수갑 후보는 조국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청대 대표가 총력을 기울여서 예. 정말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김영남 후보 그걸 부산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를 향해서 국민의힘을 만들어줬잖아요. 예. 그 정도가 왜 안 나오냐라는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2: 아니 근데 혹시 네네. 그거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아실라나 이 지역이 네네. 원균의 고향이에요.
3: 소름.
2: 어우 왕소름 떴네.
3: 사과 배추에서 소름 배추.
2: 원균의 고향이야. 맞아.
3: 그건 몰랐어.
2: 그렇다니까.
4: 닭살이 돋았네요.
1: 예. 예, 예.
2: 평택 정확히 평택 을인지는 나 모르겠어.
3: 갑인지 을인지
2: 맞아.
4: 평택 갑인 수도 있고.
2: 네, 네. 네. 평택이 맞고 예. 아까 일석 13조
1: 하게
2: 12채 배 뭐 이랬잖아. 네네네. 근데 난 솔직히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이 13이라는 거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나? 이게 재수 없는 숫자인데. 그렇잖아.
1: 13일의 금요일.
2: 그렇지. 네. 서양에서는.
3: 네. 약간 선호되는 숫자는 아닌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1: 알겠어요.
2: 아니 또 쓸데없는 얘기를.
1: 아니에요. 괜찮아. 재밌었어요. 그레이스 정은 모든 게 허용이 됩니다. 자 유희동 후보. 근데 조국 후보의 아파트 2개월 계약설로 공세를 이어갔는데 일단 조국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이거 이제 바로 잡아야 돼서 처음에 2개월 했고 본 계약할 때는 1년으로 연장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 이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커질 사안이냐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공격하느냐가 달렸는데
3: 이건 공격거리는 전 안 된다고 아니에요? 생각은 해요. 예. 왜냐하면 급하게 들어간 건 뭐 공지의 사실이고 예. 지역을 어디 갈지 고심이 컸고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급하게 또 이사와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지 또 전입신고 늦어지면 예. 본인 투표 못하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단기 임대차 계약을 했고 본인 이 부분이 또 알려지니까 나 본계약 벌써 체결했어. 1년 했어. 라고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 네. 분께서는 네. 보통 전세계약 2년인데 왜 또 1년이냐
1: 월세다.
3: 이 말씀도.
1: 월세다.
3: 그래서 월세로 1년 했다는 부분이 더 장기화되면 이거 유희동 의원 그 후보에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2: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사실 알아봤어요.
1: 알아봤어요.
2: 근데 평택에 그 집 많아요.
1: 집 많아.
2: 구하려고 마음먹으면 아,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
1: 아니, 아니, 아니,
2: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1: 시세를.
2: 그 동네에 시세. 집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단기 임대로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보통 전세는 2년에다가 뭐 그 문재인 정부 때 무슨 그 정책 해가지고 2년 하면 그다음에 예, 집주인이 예. 집주인이 들어와 살지 않는 한 2년은
3: 맞아요. 막 갱신되고
2: 그리고 올라가는 갱신되고. 유리 뭐 5% 뭐 예.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단기로 했다가 1년짜리 했다가 지금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1년마다 이 동네를 돌아다니겠대. 네, 아니 근데 본인은 대권 후보라면 전국을 돌아다녀야겠네. 전국을. 전국을 1년마다 돌아다니려면 대통령 잠깐 사이에 못하겠다. 한참 돌다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니 이게 정전 의원님 말씀대로 궁세 계시는 게 아니 이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임기는 2028년에 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1: 예, 예.
0: 그럼 대략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1: 예, 예.
0: 그러면 그래봐야 집을 한 번 정도 옮기는 거 1년 한다더라도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의견 청취하려면 집은 그대로 두고 낮 시간에 다니면서 의견 청취하면 되는데 집을 1년 옮긴다는 게 그럼 고덕동에서
1: 예.
0: 뭐 팽성읍으로 안중읍으로 옮길 건지 그래서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1: 아, 네. 일단 뭐 유희동 후보가 이제 다른 당 후보들 향해서 5년 동안 당선 안 돼도 있을 거 생각해라 뭐 이런 식의 약조해라 뭐 이런 식의 공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포인트로 이런 공격을 한 것 같은데
2: 혹시 그것 때문에 그랬나?
1: 뭐요?
2: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아니야?
1: 예 거기까지는 자 평택 상황 이분 계속 언급이 나와가지고 자 송영길 전 대표 후보 나와주시죠.
5: 안녕하십니까 SNL에 출연했던 우리 연수의 남자 송영길입니다. 너를 떠나라 내가 용남이를 보고 있으면 선조와 원균의 그 내부의 모함 속에서도 외적과 싸운 이순신 장군이 정말 생각날 뿐입니다. 고독한 전투를 그야말로 혼자 치러낸 이순신 장군. 정말 용남이 물병을 던지고 싶습니다.

0: 아야, 누가 물병을 던집니까? 누가 원균입니까? 누가 물병을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지금 송 대표님, 누가 원균이고 누가 외적입니까? 선 넘으신 거 아닙니까? 사과해요! 사과해요! 나한테! 국이한테 사과해요! 조국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방송 중에 소리를 지르고 난립니까? 물병을 던지고 싶습니까? 아유, 정말 배중수 씨 물병을 왜 갖다 주는 겁니까? 태도 남마나 보러 가세요. 상대가 박종진 후보라서 한번 드립을 쳐봤습니다.
1: 예, 재밌었어요. 예. 자, 여기서 북갑으로 가봅시다. 부산 북갑. 자, 어제 나온 부산 KBS 여론조사 하나 이제 소개해 주실까요?
2: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주목받는 조사인데 오늘 예.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예.
2: KBS 부산 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북구갑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1: 예.
2: 이 지지율을 물어봤는데요. 하정우.
1: 예.
2: 더불어민주당 후보 37%,
1: 예. 예.
2: 한동훈 무소속 후보 30%,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7%.
1: 예.
2: 자, 이 조사에서 하정우 후보는 일단 40% 벽을 못 넘긴 결과가 나왔고요.
1: 예.
2: 한동훈 후보가 30%로 박민식 후보의 국민의힘 후보의 17%와는 1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1: 예. 예.
2: 하정우 후보와는 7%포인트 차이가 안 나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좀 부각되는 그런 조사 결과인데
1: 예.
2: 불과 며칠 전 SBS가 입소스에 의뢰를 해서 지난 1일부터 3일
1: 예.
2: 부산 북구갑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같은 조사 방식인 무선 전화 면접에서는 하정우 38%,
1: 예.
2: 박민식 26%, 한동훈 무소속 21%.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그동안에 뭔가 이 판세가 변했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조사만으로 그렇게 단정짓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각 후보자들의 해석은 큰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는 점, 그
2: 그렇죠.
1: 부분은 이제 같은 방식이다. 그러니까 부산 북갑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2: 예.
1: 동일하게 500명 내외로 조사를 한 것이다.
2: 하정 후보는 별 차이가 없어요.
1: 예.
2: 37, 38인데 지금 KBS, SBS 조사 차례로 37, 38인데 한동훈은 KBS 30,
1: 알겠습니다.
2: SBS 21. 네.
1: 이런 차이, 정 의원님?
3: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물론 이제 앞으로도 더
1: 네, 많이 나오겠죠.
3: 네, 네. 트렌드를 봐야 되고 네. 또 샘플링이 500명 정도잖아요.
1: 예.
3: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번에 사실은 예. 그 MBC 지방방송에 예. 대해서 얘기했는데
1: 예.
3: 그러자마자 그 SBS 입소스가 예. 나와가지고 전혀 대조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조금 그 난처했었는데
1: 이번에
3: 네, KBS 부산 총국의 이 예. 여론 조사를 보면
1: 예, 예.
3: 아마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좀 고무되었을 것 같고 지금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17%인데 이 여론조사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1: 예.
3: 보수 지지층 중에 단일화를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지금 하정우 후보가 별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변화가 없는 게 문제죠. 지금 가가지고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거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뭐지?
1: 오빠
3: 예. 그거 하고 또 저기 뭐야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네. 춤추는 거
1: 네, 네.
3: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거 하고 여론조사 해보니까 지금 38에서 37이 됐거든요.
1: 그렇죠.
3: 지금 이 사람들은 0.1% 뭐 이런 거에도 막 지금 굉장히 예민할 그런
1: 예.
3: 상황인데 저는 그때부터 왜 주장했잖아요. 누가 됐든 결국은 단일화가 필요하다. 지금 그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북구를 출세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랬는데 그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분당에서 20년 살았다 그러고 북구로 온 본인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요. 또 박민식 후보도 앞으로 미래에 정치를 많이 할 사람인데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동훈 후보가 실수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1: 예.
3: 우리가 지금 실수에 대해서 방송 전에도 얘기하고 들어왔었는데
1: 예, 예.
3: 근데 만약에 이제 요번에 그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그 많은 그 원로들 중진들이 갔잖아요.
1: 예.
3: 딱 그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정부 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 그대로. 그대로 바짝 들으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부산 북구의 유권자들이 그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부산 북구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의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사람들이 본다는 거잖아요.
1: 예, 예.
3: 이런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는 이제 미래

0: 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단일화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도했으면 좋겠는데
1: 예.
0: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두 사람의 감정적인 또 정치적인 이해 이런 걸 볼 때
1: 예.
0: 그런 점이 안타깝죠. 안에서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밖에서 보면 이건 딱 단일화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1: 배 수장이.
2: 그렇죠. 이게 이제 단일화가 승부처입니다. 그런데 하나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만큼 상당히 기대감이 컸던 지역이거든요. 하정우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AI, 하정우 이런 게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폭발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려볼 수 있는 것은 이 몇 변의 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 KBS 부산 전국 조사를 보면 여하튼 약진을 한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1: 예?
2: 이 추세가 계속돼서 박민식 후보의 포를 상당히 잠시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 추세대로 되느냐. 그렇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또 다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비슷하다. 그런데 단일화는 요원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표 차이든 두 표 차이든 하정 후보 쪽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지형이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유권자들이 한동훈, 박민식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쪽으로 쏠림으로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가능하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아까 배 소장님이 소개 두 개 여론조사 했잖아요. 부산 KBS 조사 같은 경우에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면 질문이 이렇게 물었어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소속으로 물었지만
0: 맞아요.
1: 뒤에 국민의힘 전 당대표라는 걸 넣었어요.
2: 헷갈려. 저는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1: 그리고 박민식 전 장관에게서 국민의힘 박민식 전 초대 국가본부 장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 K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흔적을 좀 남긴 조사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 SBS 맞습니다. 입소스 조사 21% 나온 거는
2: 네.
1: 그냥 무소속 한동훈 후보라고 물었거든요.
0: 네.
1: 저는 앞으로 이 조사할 때 질문 방식이 무엇이냐는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각이 들고. 자, 한동훈 후보 출마 기자회견 할 때 마이크를 들었다.
0: 네.
1: 이거 선거법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캠프에서도 네. 후보가 발언을 할 때 마이크를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요. 선거법이 저촉될까 봐.
1: 아.
3: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 사용은 제한이 되니까요.
1: 예.
3: 그러니까 정치 뭐랄까요? 초짜 티를 낸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는 거죠.
0: 기자회견도 안 되는 거예요?
3: 그게 기자회견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뽑아달라 지지를 호소하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상 지지를 호소하는 맥락의 발언이지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1: 네. 예. 자, 우리 장 변호사님 대구 여론은 어떻습니까?
3: 대구 여론은 아주 예. 좋습니다.
1: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근거는 없는데.
3: 예, 네. 제 마음의 근거가 일단 있고 제가 대구 가서 느끼는 공기라는 게 있고 대구 시민분들이
1: 많이 알아보십니까?
3: 이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주시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신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마음은 못 잡았는데 주변에서 부겸이 한다.
1: 네.
3: 그리고 집권여당 후보가 정책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1: 예.
3: 그리고 이제 부겸스럽다. 부지런하고 예. 겸손하다.
1: 알겠습니다.
3: 예, 전직 총리였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를 만나볼까요? 한동훈 후보 나와주시죠.
4: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는 만덕 아저씨입니다. 배 소장님, 여기 네네. 의자 혹시 괜찮으신가요?
2: 의자가 제가 괜찮죠.
4: 의자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2: 네네.
4: 저도 무대를 보면서 정말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래서
4: 예. 뭐 괜찮다라는 답변 들었으니까요. 예.
2: 왜 안 달려가셨나요?
4: 뭐라고요?
2: 달려갔었어요.
3: 왜 넘어지신 분을?
4: 전혀 이거 묻고 싶어요. 저는 의자가 괜찮냐고 묻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묻고 싶고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나라를 한번 진짜로 제대로 진짜 바꾸겠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같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완벽했어요.
0: 자, 너무 함축적이네요.
1: 함축적이네요.
3: 철학적이네. 또 그 네. 인생을 담아내는
4: 북구를
3: 느낌.
4: 진짜로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자, 이분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도 오셨던데 오랜만에 뵈 원희룡 전 장관
5: 안녕하세요.
1: 나와주세요.
5: 원희룡입니다. 제가 고시 때부터 알고 지낸 박민식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반응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제가 생방송 중에 제 부분을 백지화하겠습니다.
1: 셀프 다음 정부에서 할까요?
5: 다음 정부에서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다? 그럼 고소하세요. 그러면 원희룡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분도 요즘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검찰에 조작기소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당해봤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홍준표 전 시장 나와주세요.
6: 최강 삼성!

0: 야, 야야 그 공을 그 공이라고 던지나.
1: 예.
0: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인자 무당적자로서
1: 예.
0: 프로야구에 빠져 있어요. 구자욱이랑 최영우 때문에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굳이 삼성 라이온즈에는 공갈표가 필요 없다. 네, 그래 보는데 박앤카
1: 예.
0: 하나는 지금 몇입니까?
1: 어, 지금 8. 예.
0: 그거 야구라고 합니까?
1: 아, 뭐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삼성은 3위예요. 어쨌든 정치보다 야구가 나라를 살린다. 네, 그래 봅니다.
1: 예.
0: 참.
1: 예, 아무튼 한국시리즈에서
0: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변인 대구는 내 맘 믿어요.
2: 아,
0: 김무겸이가 예. 됩니다.
2: 아, 그런가요?
0: 네. 돌지 마라. 네, 그래 봅니다.
2: 네,
1: 여기까지 배 소장님 이사면 크레이트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4: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5: 알쏘! 좋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5: 얼쑤 신난다.
6: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종현 판승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반갑습니다.
1: 자, 후르문즈 해요. 우리 선박 나무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이제 국내로 온다면서요.
8: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를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면서 감식의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에서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 예.
8: 잔해는 외교 행랑을 통해 들여온다고 알려졌고요. 타격에 사용된 무기 잔해를 조사할 만한 연구소로는 국방과학연구소 ADD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예.
8: 조 장관은 이란제 드론 샤헤드 136이 한국 선박 타격에 사용됐다는 관측과 관련해 아는 바 없다면서 섣불리 초기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행체가 드론인지 대함미사일인지는 전문가들의 추정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1: 예. 자, 정부 대응을 놓고도 여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8: 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지난 1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선 굴욕적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 대변인은 미국이 피격이라 규정하고 이란 측도 표적 삼았다라고 했는데도 우리 정부만 선박 화재 미상의 비행체라는 회개한 용어로 본질을 흐렸다고 문제 삼았는데요.
1: 예.
8: 또 사건 발생 6일 만에야 청와대가 피격 정황을 인정했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1: 예.
8: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안보를 팔아 표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시라고 맞섰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망상에 가까운 괴담을 퍼뜨려 정부를 흠집내고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또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자, 일단 분석을 이제 국내 오면 더 자세히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CCTV도 이제 보긴 한 것 같고 이번 사건 경위를 정확히 할 수 있을지 정 의원님부터 짚어주시면.
9: 아, 그냥 좀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어요.
1: 예, 맞아요. 예.
9: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하고 미국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보를 정확히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갔어요.
1: 예.
9: 그래서 그 두바이까지 예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드론에 맞은 거예요. 두방. 그래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고 또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안보실장의
1: 맞아요.
9: 성명도 있었습니다.
1: 예, 예.
9: 근데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럼 누구를 규탄한다는 거냐. 근데 지금 이란제 드론 샤헤드 뭐 136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은 아는 바 없다.

0: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거기 호르무즈에서 드론 쏠 만한 나라는 미국 아니면 이란이에요.
1: 예.
0: 그 미국이라는 건지. 근데 바로 그날 우리가 공격받은 그날 트럼프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는데 결국은 미국과 함께 작전을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혼자 가려고 하다가 맞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1: 예.
0: 저는 솔직히 그때만 해도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1: 예.
0: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 자기네 프로젝트에 동참하라 이랬다고요. 그래서 물론 진지한 건 좋아요. 진지한 건 좋은데 어쨌든 규탄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누구룰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그 이란의 또 대상과 불러가지고 뭐 협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존재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산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도 필요하고 그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도 하는 건데
1: 예.
0: 그 외교 때문에 국민의 생명이 담보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 대통령이 또 선언을 했잖아요. 털끝 하나도 건드리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1: 맞아요.
0: 털끝이 문제가 아니고 부상당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금 또 뭐 이거 이제 들여와갖고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례를 좀 극단적으로 들자면 어떤 일로 사람이 죽었어. 그랬는데 이거 조사해 본다 그러고선 49제 100일 탈상 3년상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어. 이럴 때 적어도 우리 민간인 선원이 6명이나 탔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여기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 이게 어떻게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이에요. 우리가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도 우리가 그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공격받은 거라면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까지 하고 우리가
1: 맞아요.
0: 그 프로그램을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그때 미국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단호하게 했었으면 그 뭐죠? 프로젝터 프리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했었어도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은 더 돈독해지고 트럼프는 그 프로젝터 프리덤 없었던 일로 지금 해버린 상황입니다.
1: 네.
0: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개도 구럭도 다 놓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26척이 그 호르무즈에 있기 때문에 위험에 빠뜨린다 그러는데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면 우리 거에 또 드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을 상대할 수 없으면 지금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같이 합류를 하든지 아니면 이란에 대해서 외교적 압박을 해서 너 우리한테 두 방이나 날렸어? 가만 안 있어? 그럼 26척이라도 다시 보내.
1: 예.
0: 뭐 이럴 용기나 또는 그럴 역량이 없는 거라는 것인지 이게 외교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얘기도 했어요. 일본의 총리는 어쨌든 호르무즈를 통해서 자기 배를 한 채 두 채씩 빼오지 않느냐. 이건 지금 그것도 아니고 미국하고 그래서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공격을 당했는데
1: 예.
0: 계속 부지하세월로 조사만 한다 그러고 규탄은 했는데 이란제 드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데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1: 상임위 대변인.
2: 일단 정부로서는 차분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 예.
2: 전문가들이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예.
2: 이란제 드론이다라고 해서 파편 등으로 물론 그것도 더 구체적인 검증과 감정이 필요하겠지만
1: 예.
2: 역설계 가능성도 사실은 정부로서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1: 역설계.
2: 거예요. 이를테면 이란제처럼 보이게 하는
1: 예.
2: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1: 누가 해요 그럼?
2: 그건 뭐 어떤 주체가 될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중을 저는 국민의힘에서 여러 말씀 주시는 걸
1: 예.
2: 이제 주의 깊게 들어요.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1: 예.
2: 그러면 저희가 정부가 대한민국 군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참전해야 된다는 건가요? 군을 이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안과 관련해선 대단히 모호한 채로 남겨두셨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1: 예.
2: 대안 못 낼 겁니다. 그런데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굉장히 악용한다. 선거를 앞두고 안보라는 게 보수의 이슈이기도 하죠. 선점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보를 정쟁화한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지금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반만 공격받았나요? 아니요. 중국. 프랑스, 태국, 다른 국가들이 그럼 미국이 야 너네 같이 하자. 프로젝트 무슨 같이 참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 옳다거나 못하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무려 전쟁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선박이 26채나 또
1: 예.
2: 발이 묶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위, 목숨, 뭐 이런 부분이 다 연동되어 있어요. 그거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상황이 대단히 다층적으로 존재한

0: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밀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거에 따른 결과, 결론,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는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1: 왜 이란이 미국의 상선도 아니고 예. 다른 나라의 상선도 아닌 한국의 HMM의 드론을 날렸을까? 근데 지금 역설계 말씀을 하시니까 얼뜻 떠오르는 게 아마 우리 박앵커님도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것 같은데 예. 정치학과에 들어가면은요. 그 6.25 한국 전쟁의 예, 기원이라는 거 배워요. 아. 그때 좌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미국의 북침이다. 근데 예. 그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역설계 비슷한 얘기예요. 음모론이라고나 하나요? 그래서 미국이 미국이 북한을 계속 뭔가 자극하고 마치 또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조성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하게 했으니 이건 미국 책임이다. 지금 그럼 역설계라면은 미국이 했다라는 건데 누가 또 있어요? 그 호르무즈에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했을까요? 아니면은 뭐 UAE가 했을까요? 그리고 군을 투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란 대사를 불러가지고 결국은 당신 이거 했어 안 했어라고 강력하게 지금 질문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뭘 협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6명이 인질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6채가 거기 있는데 외교적 방법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매우 조심스럽다.
2: 예.
1: 이거 대북관계에서 늘 했던 얘기 아닙니까?
2: 예.
1: 우리 지금 북한에요. 한국 억류자 있어요. 하나도 안 풀려 못 풀려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미국인인데 한국계가 대다수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미국인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살아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한국인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의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 그래서 지난번에 왜 기자회견하면서 기자가 물어봐가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당혹했잖아요. 예. 이거는 북한도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른 배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우리나라 배 중에 하나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대통령이 말씀했잖아요. 털끝 하나도 건드리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0: 예. 그 캄보디아 범죄 상황과 전쟁을 등치해서는 이 단순 비교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2: 예.
0: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국 선박 HMM 말씀 주시지만 그러면 다른 국가 선박이 공격당한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는 거고
2: 예.
0: 살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그 부분이 저는 정답일 순 특히 외교 전쟁 상황에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자 우리 김수인 평론가 이제 두 분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네. 정리해 주세요.
3: 네, 공교롭게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예. 프랑스 쪽 선박도 공격을 받았거든요.
2: 예.
3: 근데 또 공교롭게 중국 정부는 그냥 유감을 표한다라는 반응이고 프랑스 쪽은 이 선박이나 선원들이 프랑스 쪽이 아니다. 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지나갔습니다.
2: 예.
3: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좀 곧바로 이란 소행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2: 다른 나라들도 좀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
3: 네,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
2: 예.
3: 그렇게 특정을 하는 순간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를 하게 돼야 되는 압박감하고
2: 아. 예.
3: 그다음에 미국 이란의 혁명 수비대하고 외교 당국 공식 정부를 좀 분리해서 대응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소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만약에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정부로서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2: 예.
3: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게 평소에 좀 야당하고 관계가 좋았으면 이런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2: 예.
3: 그런 것은 한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2: 한국은 아닌 것이 보여요.
3: 다른 나라는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은
2: 아쉽네요. 예.
3: 이런 강경 여론이 예. 또 일각에 국민들 한편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2: 예.
3: 외교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2: 그렇죠.
3: 그렇게 본다면은 야당에서 정부를 이렇게 세게 비판하는 것을
2: 예.
3: 정부에서 꼭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2: 아하.
3: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1: 아,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중국하고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예가 있었거든요.
2: 예, 예, 예.
1: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국 프랑스에 지금 묶여 있는 배 중에
2: 예.
1: 나온 배가 있는지의 여부.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격을 당했으면은 이 국제 정치는 주고 받는 거예요.
2: 예.
1: 나쁜 일을 줬으면 나쁜 일을 받아야 나쁜 일로 되받아 쳐야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 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2: 예.
1: 제가 알기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프랑스 배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온 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예.
1: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밑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일본 배 같은 건 공격도 안 당하고 그 여

0: 성 총리가 나오잖아요. 배들이 나오잖아요. 한두 칠씩.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배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 배들도 나왔으면 좋겠다. 뭔 일이 있는지 우린 모르는데
1: 예, 예.
0: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할 수 있으면 야당이 공격을 안 하죠. 그 야당 공격도 그래요. 다른 나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야당이 공격 안 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이 워낙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일까지도 지금 뭐 공격을 해도 야당인가 보다 하지만
1: 예.
0: 이걸 좀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1: 예, 예. 다양한 세법이 있는데 자, 일단 정부가 제대로 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대응과 답을 내놓길 바라봅니다. 자, AI 발전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것도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최근 또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 이 성과가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배당금 개념을 언급해서 이게 또 지금 오늘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한 요소가 되기도 했네요.
2: 네. 김용범 실장은 페이스북에 어제 AI 인프라 시대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 나온다면서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에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고 밝힌 김 실장은
1: 예.
2: 한국이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2: 김 실장은 AI 수요 구조가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는 다르다면서 AI 시대가 한국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고요. 그러면서 초과세수를 분배해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고 체제 유지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1: 예. 이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또 조금 전에 방송 전에 입장을 추가적으로 냈는데 국민 배당금 제한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다.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개인의 의견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일단은 다시 청와대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주시장 영향을 준 건 사실인 것 같고 정 의원님 이 제안은 어떻게 보셨는지.
0: 아니 AI의 무슨 과실이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요.
1: AI 과실.
0: 아니 뭐 AI의 골든
1: 반도체는
0: 타임이.
1: 반도체는 잘 팔려요.
0: 아니 네. 반도체는
1: 예.
0: AI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연료 같은 거라고 제가
1: 그렇죠,
0: 알고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수요는 많은데
1: 네.
0: AI의 인프라가 지금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예. 그건 미국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0: 주 5일 48시간 초과 근무제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고 AI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AI만큼은 네. 예.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과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야당이 더 재밌어요. 과실이 없는데 무슨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그러면서 발끈하고 흥분해요. 둘 다 똑같지. 뭐 있어요? AI 뭐 인프라 나온 거 있어요?
1: 말씀해 주세요. 김수진 평론가. 네. 예, 요즘 주식 투자에 많이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0: 아, AI 투자.
1: 공부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2: 근데 AI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 것이 실정이고 그리고 AI 네. 때문에 사실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예전하고는 다르다. 네. 예전보다 훨씬 이 슈퍼 사이클이 길어졌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1: 예. 추가 답변 안 하시네. 장 변호사님.
3: 배당이라고 하면 돈을 사실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주주 이게... 배당 이러면 되는데 국민 네, 배당 이러니까 뭐 국민들한테 그런 기업이 번 돈을 AI 뭐 이런 느낌으로 아마 국민의힘이 야당이 반응하시는 거라고 예.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찬찬히 올린 글을 보면 AI라는 게 워낙에 고부가 가치 사업이고 그렇다면 이게 기업의 이익이 확 이제 쏠리는 건 맞으니까 사회에 어느 정도 환원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이라도 모색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 수사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직 과실이 무르익기 전에 좀 약간 논쟁을 좀 던진 이런 느낌인데 이걸 확 크게 공산당 뭐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니까 사회주의. 예. 이러니까 이게 커졌는데 청와대에서도 예. 그래서 선을 분명히 그은 것 같아요. 아니 국민 배당이라는 게 사실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세금을 걷고 법인세를 거두면 그게 사회의 환원 차원에서 유통이 되는 융통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차원의 어떤 논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그 국민 배당금의 단어 워낙 좀 휘발성이 크니까 예, 외신이 그 막 받고 막 이러니까
0: 사회주의적 발상 맞아요. 그러니까
1: 그냥 경제학자로서 낙수 효과 정도로 좀 이렇게 마사지를 했으면 네.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 근데 그렇게 하면 지나치게 자본주의적으로 보이니까.
3: 아, 오히려 낙수 효과.
0: 네, 그래서 국민 배당. 예. 그렇게 얘기했나 보죠.
1: 예, 김수희 평론가 관련 논쟁 그러면 네. 내일은 또 주식시장 시작될 텐데 이게 또 반영돼서 네. 또 좀. 하향할까요? 아니면 주식시장 전망까지 묻자는 건 좀 그렇지만.
2: 네. 근데 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네. 어떤 뭐 추가적인 증세라든지 이런 걸 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예전보다 반도체 호황 때문에 세금이 아. 많이 거칠 텐데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끼치는 것은 별로 없고 오늘도 갑자기 떨어진 게 뭐 네. 김용범 실장 발언이 조금 겹치긴 했지만 네. 코스피가 8천을 찍으려는 순간에 네. 외국인을 포함해서 여기서 팔자라고 많이 빠진 것이 더 구조적으로 크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여기서 쟁점은 좀 따로 있는 게 많이 세금이 거쳤으면 다른 방식으로 정부가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국민들에게 모두 똑같이 나눠준다거나 뭐 성남시의 예전에 현금 배당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짧게 보겠습니다. 국회의장 이제 후보 선출이나 당내 투표에 들어갔고 이제 권리당원 투표를 했고 이제 내일 이제 의원들 투표네요. 그죠?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12일 오후 6시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1: 예.
2: 이 비중이 2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80%는 내일 의원들 현장 투표로 국회에서 이뤄집니다. 현재 예.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 이렇게 경쟁을 기호순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하고 있는 상태고요.
1: 예.
2: 민주당 국회 부의장 선거에는 남인순, 민홍철 의원, 국민의힘 부의장 선거에는 박덕흠, 조배숙 의원이 나서고 있습니다.
1: 예.
2: 양당에서 뽑힌 의장단은 5월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선출됩니다.
1: 예, 일단 국회의장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세 분 중에 한 분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이제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정용기 의원님, 이럴 때는 예측 가능합니까?
0: 근데 그 당원들 비중도 또 있더라고요.
1: 20%.
0: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네.
0: 뭐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결정은 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국회의장은 당적도 없는데 왜 당원들의 그 비율을 20%씩이나 해서
1: 예.
0: 그것도 민주당만 국회의장은 초당적인 거잖아요. 물론 그 여태까지 초당적으로 국회의장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굴까 생각하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듣기로는 이미 누구라고 다들 민주당 인사들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1: 네. 말해주세요.
3: 모르겠네요.
1: 모르겠어요. 네. 뭐 대통령이 또 SNS 내용 과정에서 또 나오기도 하는데 김수희 평론가도 10초 네. 예측해 주세요.
2: 일단 당원 표심이 20%라도 들어갔기 때문에
1: 예.
2: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 게시물 때문에 혹시
1: 예.
2: 조정식 의원 민원가 아니냐
1: 예.
2: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이것도 변수인 것 같습니다.

0: 네, 브리핑에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유종복 국민의 민천시장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비구름들은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지금도 강원 남부와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저녁까지 좀 더 이어지겠고요. 영남 지역으로는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전국의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강원 산지에서는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 또다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춘천, 청주, 광주 27도, 대구가 28도까지 올라서 다시 더워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또다시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Don't you know?
3: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다시 선취킹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10에서 박종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인천에서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유정보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늘 캠프 개소식을 하셨네요.
1: 네.
0: 가장 바쁜 날이었겠습니다.
1: 네, 2시에 네. 개소식을 가졌는데 네. 여기 정말 인천의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0: 시민들
1: 예.
0: 또 대한민국까지 걱정하는 인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1: 예, 예.
0: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나경원 예. 안철수 의원 등 모두가 다 인천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발전돼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이룬 개소식이었습니다.
1: 예, 캠프 이름이 정복 캠프입니다.
0: 네.
1: 후보님 뭐 성함이기도 하고.
0: 그렇습니다.
1: 좋네요.
0: 정복이란 말은 제 이름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만은
1: 예.
0: 사실 제가 평상시에도 부모님께서 이름을 잘 지어주셔서
1: 예.
0: 정자가 바를 정자, 정의 정직을
1: 예.
0: 뜻하고
1: 예.
0: 복자는 또 축복, 행복 이런 얘기 아닙니까?
1: 아하.
0: 그런데 이 정복을 사실 영어 이니셜로 하도 J-B 아닙니까?
1: 그렇죠.
0: J는 Justice,
1: 아하.
0: B는 Blessing.
1: 예예예. 예, 예.
0: 한자로도 영어로도 저는
1: 정복이네요.
0: 정의롭고
1: 복되네요.
0: 복된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1: 예.
0: 정복 캠프라고 하는 것은
1: 예.
0: 그런 개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1: 아하.
0: 인천을 그야말로 시민이 행복한 시대로 완성하겠다 그런 완전 정복.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예, 정의롭고 복된 도시로
0: 네.
1: 인천을 만들겠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캠프의 이름인데 이번 이제 3선 도전이시죠?
0: 네네.
1: 예, 그럼 이번 도전은 또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뜨십니까?
0: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1: 예.
0: 인천이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자리
1: 맞아요.
0: 잡았는데
1: 예.
0: 이것을 계속 이어서 더 큰 미래로 만들어갈 것이냐 도약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거나 후퇴시킬 거냐 이 갈림길에 있는 선거입니다.
1: 예, 예, 예.
0: 이것은 그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그 갈림의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1: 예.
0: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예, 이번에 이제 3선 도전이시기 때문에 이제 지난 두 번의 임기 동안 우리 인천 시민들을 향해서 아 이건 내가 정말 잘했고 그리고 더 이어가야 할 상황이다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생각나십니까?
0: 제가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을
1: 예.
0: 해왔기 때문에
1: 예.
0: 그냥 지표로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1: 예. 예.
0: 우리 인천 시민들도 최근에 조사된 거에 의하면 유정복이 일 잘한다가 56%에
1: 예.
0: 이르고
1: 예.
0: 있고
1: 예.
0: 또 실질적으로 모든 평가나 실적과 성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인천에서 지금 인구 증가율이 대한민국 1위고
1: 예, 예.
0: 출생아 수 증가율은 압도적인 1위고
1: 아하.
0: 여기에 경제 성장률 1위가 되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전체 경제 규모도 부산을 뛰어넘어서 제2의 경제 도시가 되고
1: 예.
0: 이런 모든 지표가 나타나듯이
1: 예, 예.
0: 인천은 정말 놀라운 변화 발전을 거쳐온 것이 지난 4년이었고 이 토대 위에서 시민들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많이 발굴한 것이 크게 주요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천원 주택이라고 이름 지어진
1: 예.
0: 천원 정책 시리즈가 나가고
1: 아하.
0: 출생아 수 증가율을 가져온 아이플러스 1억 드림부터 각종 정책들이
1: 예.
0: 그야말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연 10%가 넘는 기록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성과 중에서도 당장에 얘기할 때 금방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1: 예.
0: 정책들이 아닌가. 즉 우리는 살면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통해서 그 어떤 정책에
1: 예.
0: 온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정책의 현감을 느낄 수 있는 네. 인천이었다 이런 것을 자부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3선을 되셔서
0: 네.
1: 앞으로의 4년은 그럼 어떤 인천이 될 것이냐?
0: 인천시처럼 큰 도시에서는
1: 예.
0: 이렇게 단기적인 정책도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 희망.
0: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철도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라든가 문화 성시, 문화 강시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1: 예.
0: 또 미래의 그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행정 체제 개편 등등 무수한 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1: 예.
0: 앞으로 민선 9기 시장을 맡게 되면
1: 예.
0: 이런 부분들을 완성을 시킨다. 지금 제가 내놓은 비전만 해도 정말 인천 또 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할 비전들을 다 제시해놨기 때문에
1: 예, 예.
0: 이것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1: 예, 인천을 향한 비전을 완전 정복하겠다.
0: 네,
1: 상징적으로 딱 하나만 뭐 좀.

0: 기억 남을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후보님?
1: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 예. 글로벌 탑10 시티를 예. 말씀을 드렸는데 아, 예, 예. 이 부분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것은 지금 송도, 영종, 청라뿐만이 아니라 예, 예. 인천 전체가 소위 말하는 국제표준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인천 국제자유특별시를 만드는 아하. 것을 목표로 하는데 예. 이것은 규제 없는 인천시. 아하.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인천시. 음흠. 이것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이를 통해서 인천은 제3개항시대를 열겠다. 아하. 재물포항 제1개항, 아하. 인천국제공항 제2개항 이제 제3개항시대에서는 인천이 세계도시하고 경쟁하는 즉 아하. 인천은 수도권이 아니라 세계권이다 예. 이런 각오로 인천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민선 9기 시정의 예. 큰 방향입니다.
0: 예, 세계적인 수준의 인천 이제 국제자율특별시를 향한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조금 전에 우리 유정부 후보님이 언급하신 직무긍정평가 여론조사는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4월 7일에서 8일 인천거주 성인 808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조사와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말씀을 해야 돼서.
1: 네. 예.
0: 자, 우리 후보님이 또 상대 후보와 또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제 시장 후보 인천시장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또 비판도 하고 공격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 네, 박찬대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삼선 예.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으로서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원내대표를 지내고 그렇죠. 당대표 대행도 했고 예,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예. 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하는 이름 하에 즉 지명도 높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0: 예.
1: 바로 이 점이 이제 앞으로 선거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데
0: 예.
1: 인천시장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이지
0: 예.
1: 대통령의 대리인이나 하수인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박찬대 후보가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예. 자기가 힘 있는 여당 정치인이다
0: 예, 예.
1: 이런 얘기를 하는데
0: 예, 예.
1: 그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예. 그 힘을 시민들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지
0: 예.
1: 시민들이 아닌 대통령 비위 맞추기 위해서 쓴다면 시민들 힘 빼는 일입니다. 힘이 아니라 시민에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0: 예.
1: 한국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하고 통합하겠다.
0: 예.
1: 이거는 인천의 이 이익을 권한을 그리고 인천의 높은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일인데
0: 예.
1: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비위 맞추느라고 침묵하고 있다면은
0: 예.
1: 이거는 인천 시민은 정치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근거 없는 의혹이다. 아, 이런 거를 하는 건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인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0: 예.
1: 이제 시민 모두는 이건 반대하는 궐기대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나도 반대다 하는 거는 그저 선거를 앞둔 정치적 용어의 표현일 뿐이지
0: 예.
1: 본심이 그렇다면은 이런 논의가 나왔을 때
0: 예.
1: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0: 예.
1: 정부 편에 들어서 아 근거 없는 의혹이다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도 없다 아 결정되고 나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는
0: 예.
1: 힘 있는 여당 논은 오히려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다.
0: 아,
1: 이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시장은
0: 예.
1: 대통령의 힘을 갖고 시정을 펴는 게 아닙니다. 당이 와서 시정을 펴는 것도 아닙니다.
0: 그렇게?
1: 자기의 실력, 능력 이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0: 예, 예.
1: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0: 예,
1: 나는
0: 예.
1: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0: 예.
1: 대통령이 기대어 있겠다
0: 예.
1: 하는 부분은 시장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 능력 부족을 실토하는 거에 다름없습니다.
0: 예.
1: 그래서 박찬대 후보하고 저하고는 너무나도 극명한 대립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0: 예.
1: 저는 검증된 능력 그리고 실적 성과로다

0: 응부하는 인물 중심의 그런 선거 캠페인을 벌일 것이고 예. 저쪽은 자기의 능력은 드러난 것도 없고 예. 확인된 바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 바람을 타고 하겠다. 즉 바람 대 인물의 구도기 때문에 유권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 예. 사실 박찬대 후보가 얘기하는 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와 협력하기도 해야 되고
0: 네.
1: 또 지역 발전시키려면 교통 문제 해결이라든가 네. 이런 걸 하려면 또 정부에 압력을 넣고 또 얻어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 후보니까 그런 규제를 없애거나 그런 걸 또 장벽을 뛰어넘는데 본인이 장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1: 어떤 반론하시겠습니까?
0: 그거는 네. 이제 자기의 능력을 감추고 여당이니까 유리하게 뭐가 작용된다는데 네. 세상사가 그렇게 된다면 아, 여당 출신의 시도는 다 발전하고 야당은 다 무력화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1: 그렇지 않다.
0: 그거는 네. 그 시장 도지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대의명분 있게 하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지
1: 예.
0: 이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잣대에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역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든지 좀 대통령에 기대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 현실적인 지방행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이제 그 자리에서도 박찬대 후보가 나와서 이제 우리 후보님에 대한 이제 도전자로서 현직 시장에 대한 비판을 두 가지를 크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첫 임기 때 검단에 두바이 자본 4조를 유치해서 퓨처 시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성과 없었다.
0: 네.
1: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0: 제가 8년 동안에 수많은 일을 했는데
1: 예.
0: 아무리 찾고 찾아도 저의 흠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1: 아, 예, 예.
0: 10년 전 10년 전
1: 얘기입니다.
0: 10년 전에 예. 검단 신도시라는데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1: 예.
0: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부분이 사실상 사정에서 투자 유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1: 아.
0: 그거는 그래서 우리 인천도시공사 LH가 사실상 사업을 해서 지금 검단 신도시가 건설되고 입주되고 다 착착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다른 방식으로 실현됐다.
0: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투자 유치를 할 때 100% 당초 계획된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죠.
1: 예.
0: 그래서 그건 별로 문제되지 않는 걸 갖고 흠을 내려다 보니까 10년 전 걸 끊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1: 예.
0: 그거는 지금 박 후보가
1: 예.
0: 인천시정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알질 못하다 보니까 자꾸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1: 예.
0: 실질적으로 그런 실패 사례가 아닌 부분을 갖고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하는데
1: 예.
0: 미안한 얘기지만 그 수도 없는 개발 사업이 있었고
1: 예.
0: 각종 교통 뭐 문화 수도 없는 일이 있는데
1: 예.
0: 왜 그런 얘기를 다 성공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까? 100가지 성공을 하고 하나는 계획대로 안 돼서 대체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데
1: 예.
0: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시정에 대해서 매우 무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1: 예, 예.
0: 제가 그 개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아니 드릴 수가 없네요.
1: 예,
0: 박찬대 후보가
1: 예, 예.
0: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이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아연실색입니다.
1: 예.
0: 대장동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성남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는데
1: 예.
0: 인천의 대장동 시즌2를 하겠다? 이거야말로
1: 아하.
0: 정말 오로지 이재명만 바라보고 그것은 뭐든지 잘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1: 예.
0: 대장동 그것이 얼마나 당군일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박찬대 후보니까 참 정말 답답합니다.
1: 또 하나는 이제 재물포 르네상스.
0: 네.
1: 이제 우리 후보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분이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0: 네.
1: 본인이 회계사 출신이었는데 용역비만 80억을 지출했다.
0: 회계사
1: 용역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0: 수도 없이 많은 용역을 하죠. 어떤
1: 그렇죠.
0: 대형 사업을 하려면은
1: 네.
0: 당연히 용역을 통해서 사업 검토를
1: 예.
0: 하고 또 이에 대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1: 예, 예.
0: 이 제네포르네상 선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예. 수조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당연히 용역을 통해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1: 예, 예.
0: 이거 하나를 보고 용역 시장을

0: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이고 정말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박찬 대보가 참 안 된 것은 예. 뭘 하려고 해도 자기가 아는 게 없으니까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헛발질을 해요. 예를 들면은 예. 뭐 제가 빚을 내린 빚쟁이 뭐 시장이라는 예. 둥 인천발 KTX를 예. 연기시켰다는 둥 이거 전부 180도 다른 얘기예요.
1: 틀린 얘기다.
0: 전부 다 빚을 전부 다 제가 갚은 정말 빚과 관련해서 유정복이 한 가장 최대 업적인데 이걸 시절인데? 몰라요. 인천발 KTX는 제가 창안하고 1호 공약으로서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것을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예. 연기시킨 건데 저 때문에 연기됐다는 정말 어이없는 일을 하니까 전부 다 이게 자충수구 자살골이다. 답변해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토론을 하셔야겠네. 두 분이.
0: 토론을 하자고 그렇게 해도 예. 토론에 응하지 않는 것.
1: 안 해요?
0: 이거는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은 예. 시장은커녕 후보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이죠. 예. 많은 단체에서 민간 부분에서도 또 언론 기관에서 토론을 하자고 해도 예. 토론을 안 하는 것. 예.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신은 토론에 나가서 할 만한 능력과 또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1: 근데 인천에서 3선을 그 박찬대 후보가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현안에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모른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0: 그렇죠. 의아스럽죠.
1: 예, 그러니까 정말 모르실까.
0: 국회의원으로서 예. 그저 대통령 뭐 정치권 따라서는 했지만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1: 그런가요?
0: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어떻게 인천발 KTX하면 저희 가장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갖고 저를 비판하는 거는 자충수 아닙니까? 헛발질하는 거죠. 또 재정 문제는 제가 민선 6기 때 예. 3조 7천억의 빚을 갚았습니다.
1: 예.
0: 그 당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9.9%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15% 이하로 낮춰놨는데 예. 저보고 빚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얘기 아닙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1: 두 분이 진짜 토론하셔야겠네요. 근데 그 추경 논쟁도 최근에 하셨는데 이제 일단 인천시 1차 추경 시장님이 마련하셨죠. 그죠? 근데 박찬대 후보는 긴급 민생해법 100일 프로젝트 2차 추경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제 후보님이 비판하셨습니다. 지방채 없이 2,400억 2차 추경은 거짓말이다. 회계사 출신이 예산 구조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 추경을 예. 하겠다 하면서 예. 빚 안 내고 지방채 발행 안 하고 하겠다. 뭘로 하느냐?
1: 예.
0: 지방소득세로 하고 예. 그다음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하겠다. 이거는 정말 예.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는 내국세가 세수가 증가되면 10%가 오는 건데
1: 예.
0: 이거는 내년도에 정산이 끝나야 내년도에 오지 않습니까? 그걸 시장이 되자마자 어떻게 지방소득세가 인천에 옵니까? 재정에 대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엉터리
1: 예.
0: 예, 얘기를 하는 거죠.
1: 예.
0: 그리고 뭐 하나금융타운 등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그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을 하겠다.
1: 예.
0: 이 부분은요. 아직 하나금융타운이 다 고지도 안 했어요. 어떻게 7월 달에 세수가 들어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전혀
1: 예.
0: 근거도 없는 엉터리를 하면서 자기는 빚 안 내고 추경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1: 예.
0: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엉터리 발표죠. 그래서 이거 토론하자는 거예요.
1: 예.
0: 토론하자.
1: 토론하자.
0: 근데 토론 못하겠죠. 왜냐면 엉터리가 드러나니까.
1: 그렇군요. 관련해서 또 박찬대 후보 측이 또 반론이 온다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인천에서 F1 대회를 송도에 유치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남 네. 영암도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0: F1. F1은 예.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스포츠입니다.
1: 그렇죠. 예.
0: 2003년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없습니다. 이 F1 경기로 인한
1: 예.
0: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브랜드 가치
1: 예.
0: 그리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그 어떤 자부심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F1을 비교를 하는 영암을 비교하는데
1: 예, 예.
0: 영암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경기장 서킷입니다.
1: 예.
0: 수천억을 들여서 경기장을 짓고 또 이에 따른

0: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창출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접근성이 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공항도 없고 거기에 또 호텔 숙박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그런 유치죠.
1: 예.
0: 그러나 인천 F1은 도심 서킷입니다. 시가지 서킷이에요.
1: 예.
0: 그래서 송도에 예. 그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1: 예.
0: 또 이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 호텔 숙박이라든가 또 그 주변에 좋은 경관이라든가 이거는 정말 최고의 지역입니다. 시민들도 이거는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자꾸 이거를 민주당이나 좀 반대 세력이
1: 예.
0: 자꾸 영암을 상기시키는데 전혀 생각이
1: 영암 다를
0: 전혀
1: 것이다.
0: 다른 겁니다.
1: 인천 다르다.
0: 그리고 이를 환호하는 시민들은 정말 이걸 꼭 유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1: 예.
0: 이 실태를 잘 알게 되면은
1: 예.
0: 이걸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통해 갖고 지역 경제 또 관광 수입 그리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 어마어마한 건데 예. 이걸 반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좀 좋은 정책하는 거 시비 거는 거밖엔 안 되는 겁니다.
1: 예, 예. 오늘 후보님 굉장히 억울하신 것 같은데.
0: 아니, 저는 이거를 위해 2년 전부터 추진해서 F1 예, 예. 관계자들 다 만나고 일본 수직가도 갔다 오고 모나코도 예. 갔다 오고 현장을 다 보고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1: 예.
0: 막연하게 어떻게 좀 흠집을 잡나 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1: 예, 예. 또 원하시는 토론도 꼭 성사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요. 우리 후보님 인천 시민들을 향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1분
0: 네.
1: 정도. 예.
0: 이번 6.3 지방선거가 바로 우리들의 예.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후퇴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선거인데
1: 예.
0: 저는 그동안의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저희 일에 대한 건 평가받아온 사람입니다.
1: 예.
0: 그리고 실적과 성과가 분명합니다. 능력으로 검증된 일꾼하고
1: 예.
0: 그다음에 말로만 하는 그런 말꾼하고의 대결인데
1: 예.
0: 거기에 더해서 잘못된 얘기를 허황된 얘기를 통해 갖고 거짓말 논쟁까지 되고 있는데
1: 예.
0: 선거는 진실 게임입니다.
1: 예.
0: 진짜를 찾으면은 대박이고 가짜의 속음은 쪽박입니다.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는
1: 예.
0: 정말 진실한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서
1: 예.
0: 우리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0: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3선에 도전하시는 유종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0: 아닙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95만 구독자인데요. 100만 한판 승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본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 방송 더 락토룸과 함께 해주십시오. 화요일에는 보수의 시각에서 또 목요일에 진보의 시각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조갑제 TV의 조갑제 대표 신조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한판 승부 유튜브로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CBS.
1: Don't you know I'm blue.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feel?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8번째 페이지. 잡지사 구독자들의 지친 마음을 역사 이야기로 힐링해주는 나이팅 광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자, 오늘 5월 12일이

0: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어제 저희가 썬킴 선생님과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사는 박광일 아니겠습니까? 박광일 선생님께서 오늘 한국의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1: 네,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서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분이지만 또 간호사가 없는 병원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0: 안 돌아가죠.
1: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의미로 간호사가 언제 생겼는지 그리고 그분들과 관련돼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뭐 이제 간호사의 날이 된 배경은 이제 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하고 관련 있다라는 것들은 이전
0: 그분의 생일. 네. 어제 방송 보시면 됩니다.
1: 네, 방송에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0: 자, 간호사의 역사 알아보죠. 먼저 어디로 가 볼까요, 선생님?
1: 네, 간호사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동으로 먼저 떠나야 될 것 같은데요.
0: 정동이요?
1: 예, 네. 정동 제일교회를 이제 끼고 쭉 걸어가다 보면은
0: 덕수궁 옆에
1: 덕수궁 옆에 네. 표석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석에 뭐가 있냐면은 보구여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화학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보구여관에 관한 안내문을 보면은 1887년에 설립된 여성 전용 병원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1880년대 서양 선교사 또 의료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서양 의학에 대한 동경을 보통의 조선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효과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오신 의사 선생님도 남자분.
0: 그렇겠죠.
1: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저 의학이 동경이 되고 내가 몸이 아파도 남자한테 내 몸을 맡길 순 없다라는 의식을 조선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알아챘던 인물이 이제 이화학당을 세웠던 스크랜턴 여사가 그거를 알아차린 거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여성 의사가 참여하는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조선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만들었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구여관.
0: 이름만 들으면 여관인 줄 알겠어요.
1: 그렇죠. 그 여기서 여자는 여성을 뜻하는 그러니까 여성을 병에서 구하는 집 혹은 병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근데 여자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양에서 여성 의사들을 모셔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1899년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 기록인데요. 6개의 온돌방을 병실로 만들었었는데 하루 평균 10명, 많을 때는 30명 정도 환자가 입원 치료를
0: 와 분볐네요.
1: 네, 받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전염성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독방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3천 명 정도의 환자를 보고 6천 건 정도의 처방, 그러니까 외래 환자가 왔던 거죠. 네.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네. 더불어서 이때 이제 그거를 관찰했던 서양 사람들이 볼 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온돌방 이거 굉장히 괜찮은 의료 체계다 시스템이다.
0: 아, 의료 체계로서 네. 괜찮다.
1: 네, 그래서 방 전체가 하나의 침대나 다름없고 병에 유리하며 따뜻하니까 이 장판을 깔아놓으니까 청소하기 편하고 소독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은 평가를 해서 이게 여관에 쓰이기에 적절한 시설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외국인 선교사도 놀라게 한 온돌의 특장점이었습니다. 네, 이제 병실 환경도 흥미롭지만 이제 여기 보구여관에서 일했던 분 가운데 우리 의료사의 한 획을 긋은 전설적인 인물이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특히 근대 문물을 가져왔을 때 그거를 처음 쓰고 활용했던 인물들은 대체로 남성들입니다. 아무래도 남성들이 활동 공간이 좀 넓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흥미로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만은 남성보다 먼저 여성이 활동을 했고 그 최초의 양의사였던 분이 이곳 보구여관에서 1901년부터 3년까지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바로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평양 광해 의원을 거쳐서 보구여관에 근무했던 김점동 선생.
0: 아, 김점동 선생.
1: 네.
0: 아, 잡지사 초창기에 곽직 작가님이랑
1: 맞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김점동 선생을 이제 찾아보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이면서 여성 의사다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보면 한 분이 더 나와요.
0: 바게스더.
1: 바게스더.
0: 교과서에도 제 기억엔 바게스더.
1: 바게스더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놀라운 건 이 두 분이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 양의사가 최초로 등장했던 거는 1908년 뭐 박서양을 비롯해서 세브란스를 졸업한 7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보구 여관에 뭐 서양에서

0: 여성 의사 또 김점동 선생 같은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환자들을 계속 봐야 되는 아까 1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의 환자가 있었다고 하면 이들을 도와줄 영어로는 헬퍼 그다음에 한자로는 도울 조자를 써서 조사라고 하는 인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을 계속해서 쓰는데 문제는 의료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 실수도 하고 적절하게 지시에 따라서 환자들을 보살피는 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즉 간호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때부터 뭔가 간호사에 대한 고민들을 했을 거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 보구여관에서 직접 이런 간호사들을 양성하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보구여관에서 여성 환자들을 여성 의사들이 보다 보니까 여성 간호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조금 더 빠르게 실감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보구여관 자체로는 의료인을 양성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이제 세브란스에 좀 요청을 하게 돼서 간호사 양성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1903년에 보구여관의 의료선교사였던 에드먼즈가 중심이 되어서 간호원 양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호원 양성소가 간단하지가 않은 게 미국에서 운영되던 간호원 교육 제도를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교육기간이 6년.
1: 6년? 저 뭐 간호대학 수준이네요.
0: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6년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서 근무 운영을 했고 문제는 이분들을 6년 동안 계속 공부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학생으로서 예. 또 실습도 하고 그러다가 또 공부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 또 그분들이 일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급료를 가지고 네. 이제 그 수업료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요. 교육 내용 일부를 보면 저학년 때는 아주 기초적인 것 뭐 침대 정리, 환기법, 붕대 감기, 약 조제, 투여
1: 1, 2학년 때
0: 그런 걸 배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생리학, 양리학, 해부학, 기초의학 그리고 조금 더 높아지면 산과, 이비인후과학, 안과, 소아과.
1: 야, 총망라했네요.
0: 네, 거기에 더해서 영어, 한자, 수학. 왜냐하면 문서 읽어야 되잖아요.
1: 아, 그렇지. 예.
0: 그러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간호원으로서 갖춰야 될 교양은 나이팅게일에서부터 비롯됐다. 예. 그런 나이팅게일에 대한 삶.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감리교단이 주도가 되고 장로교가 합쳐서 하는 거니까 기독교에 대한 어떤 공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니까 굉장한 수준의
1: 종합교육이네요.
0: 예, 교육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중에 보구여관에서 그렇게 배출했던 간호사들을 보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선교사들 뭐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네. 우리 쪽도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분들이 이제 파견돼서 일을 하는 걸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녀가 영국 여왕을 돌보기에도 충분하다 생각한다.
1: 아, 퀸을 돌보기에도 손색이 없다.
0: 그럴 전문적인 만큼 수준도 높고 교양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식도 탁월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보구여관에서 시작되었지만 자연스럽게 세브란스에서도 190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하면서 양쪽에서 이제 간호사들을 길러내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교육, 그러니까 처음에 입학생은 막 30명, 그다음에 중간에 중학년 지나갔을 땐 15명 이렇게 됐지만
1: 도중하차를
0: 해서 1기, 2기 합쳐서 한 3명 정도만 졸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분들에게 당신은 정식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캡을 씌워주는
1: 간호사 캡.
0: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쓰면 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관식이라고 했답니다.
1: 아, 졸업식인 거죠?
0: 그렇습니다. 가관식. 이래서 이제 가관식을 가졌는데 1회 졸업생은 김마르다, 이그레이스 두 분이었고요. 이 가관식에 이제 무려 수백 명이 참여를 해서 드디어 우리 조선에서도 정식으로 간호사가 배출되었습니다를 이제 축하를 했고 이게 1908년 11월 5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간호사의 날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좀 이렇게 바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간호사는 간호사의 역사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두 분의 삶 자체도 한편의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간호원 양성소 1회 졸업생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라고도 할 수 있는 김마르다, 이그레이스 두 분. 좋습니다. 김마르다 간호사부터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여러 자료를 보면은 일단 김마르다

0: 이분은 본명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민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시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을 받을 때 양반이면 양반, 천민이면 천민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마르다 이분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걸로 봐서 평민이
1: 평민.
0: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김마르다는 원래 보구여관에 환자로 왔던 분이에요.
1: 아, 환자로 오신
0: 네,
1: 분이에요.
0: 그것도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서 그
1: 아유.
0: 다음에 코, 손가락 골절 이런 정도로 중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 1893년에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보구여관에 왔고요. 이제 치료가 끝났을 때 그때 이제 여기서 뭔가 일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1903년에 이제 간호사를 양성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참여해서 입학을 하고 그 어려운
1: 커리큘럼을
0: 교육기관을
1: 뚫고
0: 뚫고 우리나라 최초의 두분 중에 한분
1: 1인
0: 간호사가
1: 간호사.
0: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환자에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가 된 김마르다 선생님이고 이 그레이스 간호사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나요?
0: 네, 이분은 조금 더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인데
1: 네.
0: 1883년생이고요. 본명은 이복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천민 출신
1: 천민 출신.
0: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마르다 선생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환자로 왔다가 치료가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천민이니까 노비였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데려왔나 봐요. 그러면은 이제 치료가 끝나면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주인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받지 않겠다.
1: 아, 그래요?
0: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디 특별하게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보구여관에서
1: 일도
0: 이제 일을
1: 오면서
0: 하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간호사 양성 과정이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처음에 그이 병원에서 여러 일을 보다가 이제 뭐 여러 활동들도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두 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30명 정도의 입학생과 함께 1903년에 입학을 했고 1908년에 이제 정식 간호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기록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아마 조금 도움도 많이 준것 같아요. 보구여관에서. 그래서 숙식, 교재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제공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제 1기에 이두 분하고 함께 2기에 한 분이 더 졸업을 하게 돼서 이 2기의 한 분은 김엘렌이라고 하는 분이
1: 김엘렌.
0: 역시 간호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정식 간호사가 된 김마르다, 이그레이스 이두 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0: 네,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또
1: 그렇죠.
0: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분들이었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분들은 이제 조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전까지는 뭔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분들인데 조금 다르게 이제 그 생을 꾸려나가는데 김마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 또 간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두 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서 다시 이제 가정을 꾸려나갔고요. 그다음에 이 그레이스 이분은 나중에 이하영 목사라는 분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다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의생 면허, 의사가 됩니다.
1: 의사가 돼요?
0: 네.
1: 와.
0: 간호사였지만 공부를 더 하니까 필요하면 의사가 될수 있겠구나
1: 잘
0: 해서
1: 됐네.
0: 수원에서 의원을 열고 활동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간호사는 여러 직업 가운데 하나였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간호사는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희귀한 몇 개의 전문 직업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근데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전문직이었다,
0: 네.
1: 간호사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서도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간호사들이 어떻습니까?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나요?
0: 네. 예전에는 이제 간호사 그러면은 병원에서 또는 의원에서 그리고 어떤 개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간 인물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회를 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빨리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간호사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한 30분, 나중엔 50분 이렇게 되다가 2023년 기준으로는 독립운동가로서 확인된 간호사가 74분. 네, 이릅니다.
1: 활발하게
0: 네,
1: 참여했네요.
0: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참여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 간호사 역시 독립운동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간호 그다음에 병원에서 치료 또 전장에서 치료 이런 것들 하면 적집

0: 자살사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수립하면서 적십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도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독립운동과 간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또 쉽게 연결될 수 있고 임시정부가 볼 때 앞으로 이제 1919년 20년 특히 안창호 선생이 이제 올해가 독립전쟁 원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독립군들이 전투에 참여를 해서 승전을 하겠지만 또 부상을 입을 수도
1: 나오겠죠, 당연히.
0: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길러야 된다?
1: 간호사.
0: 간호사를 길러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상해에서도 간호사를 기르기 위한 작업들을 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과 간호사의 관계가 꽤 끈끈했겠구나.
1: 그렇겠네요.
0: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몇몇 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서 간호사로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독립을 했는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간호사가 독립운동 전선에 나서는 좀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0: 네, 아무래도 보구여관에서 처음에 간호사를 양성했다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대부분 여성이었고요.
1: 그렇죠.
0: 예. 일부 나중에 이제 남성 간호사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초기에는 여성들이 간호사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 환자는 익숙한데 남자 환자는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볼 때 보구여관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브란스에서 양성하는 간호 실습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남성 환자도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서양에서 온 의사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1: 오히려 남성 환자를 어떻게 간호할 것인가?
0: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독립운동,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냉혹한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이분들이 그걸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또 아마 다른 쪽에서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런데 이분들이 독립운동 전선에 나서는 계기가 뜻밖의 조금 일찍 서울에서 만들어집니다.
1: 서울에 무슨 일이 있었죠?
0: 1907년.
1: 아, 1907년 하면 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0: 정미조약, 정미칠조약.
1: 아, 정미칠조약.
0: 고종태위.
1: 예.
0: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군대
1: 해산.
0: 해산.
1: 군대 해산. 네.
0: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한제국군을 해산을 했단 말이죠.
1: 네.
0: 그럼 거기서 박승환 대대장이 자결을 합니다.
1: 네.
0: 우리는 그 해산에 불복한다. 그러니까 시가전이 벌어져요.
1: 아, 예, 일본이랑.
0: 그러니까 이 시가전이 드라마에서도 묘사가 됐었는데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907년 그 8월 1일에 있었던 이 시가전에서 보면은 일본군이 무려 30명 정도가 전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한제국군 역시 100명이 전사를 하고 한 100명은 부상을 당하고 500명 정도가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투가 서울 곳곳에서 벌어졌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한국군들이 부상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그럼 이 사람들을 치료할 병원이 필요한데 그때 세브란스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남대문 앞. 그 앞이 가장 중요한 전투장이 어떤 전투의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군인들이 실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떡하지? 라고 이제 세브란스에서 고민을 하는데 일단
1: 남자 환자들인데
0: 부상병이니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성 간호사 실습생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을지를 이제 상상해 보시면
1: 일단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낯선 상황이라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 선교사 에비슨 같은 경우는 아, 이 사람들은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남녀 구분이 굉장히 뚜렷한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저 남자 군인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간호사들은 한 번도 남자 환자를 돌본 적이 없다. 실습생이긴 하지만
1: 당황했겠는데.
0: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군인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 나서다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라고 누군가 한 명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간호사가 이제 실습생들이죠.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피 범벅이 되고 그다음에 땀이 범벅이 되면서 부상병을 돌보기 시작했고요. 보구여관의 간호 선교사 아까 말씀드렸던 에드먼즈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군대 해산 당시 부상병 치료의 경험이 한국 간호 역사에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서구 의사의 시각으로 20년이 필요한 변화가 24시간 만에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간호와 관련된 그 군대 해산의 어떤 부상병들을 치료했던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볼 수 있고요.
1: 20년 동안 쌓을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인식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24시간 만에
0: 그렇습니다.
1: 얼마나 필사의 간호를 하셨습니까?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0: 보니까 이렇게 실습생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일반 학생들 예를 들어서 김필래라는 분이 자기 네. 오라버니가 오빠가 그 병원 의료과장이었어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오빠가 네. 나가서 같이 간호해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남자들을 네.

0: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너 혹시 나이팅게일이라고 들어봤니? 그 사람 귀족의 딸이었지만 전장에 나가서 많은 군인들을 구했어. 우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단다. 라고 하면서 그때 같이 있었던 다른 학생들도 참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1: 네.
0: 이때 그 나가라고 얘기했던 오빠 김필순,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김필래, 이 분들도 나중에는 모두 독립운동가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이런 하나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크게 바꾸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1907년 당시의 경험이 굉장히 간호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간호사가 됐고, 또 후배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양성이 됐을 텐데요. 이제 이와 비슷한 일이 한 10여 년 뒤에 1919년 3월 1일
1: 3.1운동
0: 예. 만세운동 때 예. 일어나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간호사들이 아, 저 현장에 우리가
1: 동참하자
0: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친 사람이 나오면 현장에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보통 알려진 3월 1일 시위는 이제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과 그때 국상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일으켰던 사건으로 대체로 조금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1: 네.
0: 그런데 3월 5일에 학생들이 주도했던 남대문 시위라는 것이 있어요.
1: 아, 5일에?
0: 네. 이게 조금 더 큰 규모의 시위였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모습으로 시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1: 네.
0: 당연히 부상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1: 네.
0: 이때 세브란스 간호사, 바로 남대문 시위 장소 바로 앞이 세브란스 병원이 있을
1: 그쵸,
0: 때거든요.
1: 그쵸, 예.
0: 그러니까 거기서 간호사들이 붕대를 가지고
1: 네.
0: 시위에 나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시위에 참여를 했고요.
1: 네.
0: 누군가는 거기에서 부상병이 생기면
1: 돌보고.
0: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붕대를 들고 나갔다. 이렇게 됐는데요.
1: 네.
0: 이거를 처음에 이제 확인해서 기사로 올렸던 사람은
1: 네.
0: 우리나라 그 의병 사진을 찍었던 프레드릭 맥킨지.
1: 맥킨지.
0: 그 사람이 이제 기사를 뭐라고 썼냐면
1: 네.
0: 15명의 실습 간호사가 현장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날 15명이 체포되어서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일제 당국은 그중에서 11명의 간호사의 명단을
1: 네.
0: 확인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남겨놓았는데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3.1운동 당시에 적어도 11명이 가장 중요한 시위 현장에서 그들은 시위도 하고 또 시위대들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것을
1: 기록으로
0: 할 수가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서 간호사들은 한 번 더 각성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라는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1: 네.
0: 나중에 간호사가 중심된 단체로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단체도 만들고
1: 네.
0: 또 한편으로 독립운동가들이 곳곳에서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주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호사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뒤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강호규 의사라든지
1: 강호규 의사.
0: 이런 분들이 네. 나중에 피신을 할 때 도와줬던 분도 간호사거든요.
1: 예, 예.
0: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간호사가 한 분, 두 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또 우리가 기억하면 또 다른 분들을 찾아가는 어떤 그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분들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마치면서 우리 역사 속의 간호사라는 요 직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간호사라는 직업이 아픈 사람, 다른 사람을 구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갖는 과정 그리고 그 직업을 갖고 나서 근대의 이전까지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일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냈던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로서 그 직업을 그 직업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1: 그러네요.
0: 이렇게 보여지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분들의 자취를 찾아보면 우리가 역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가는데 아, 또 하나의 퍼즐이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해서 그 퍼즐을 맞춰서 우리 근대 역사 또 독립운동의 역사의
1: 네.
0: 장면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조선 최초의 간호사와 또 간호사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 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0: 덕후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9: 닥터 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렉

0: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 자체로도 참 귀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독립운동에도 큰 기여를 하고 또 훗날 독일에 파견되어서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을 준 역사, 또 코로나 때 헌신하셨던 모습,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역사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간호사분이 계시다면 또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1: CBS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자리, 진술 휘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는데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를 토대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 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0: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스콧 배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을 예정이라고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접견은 모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대통령과 배선트 장관은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전망입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나 글로벌 공급망 안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도 이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측과 사전 조율 형태의 협상을 할 중국 무역대표단이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중국 측 대표인 리청강 중국 국제 무역 담판 대표도 허 부총리와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 등 미국 측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홍해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선박 선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공관 합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가 주재한 오늘 회의에서 임 대표는 최근 홍해, 아덴만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 등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예멘 후티 반군과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활발한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상시 소통을 통해 역내 정세와 해적 활동 동향을 공유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22일 앞둔 오늘 사실상 장동혁 대표 원톱 체제의 중앙선거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무시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가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장 대표, 부동산 전문가인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실물경제 전문가인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맡습니다. 장 대표 외의 다른 이사들은 모두 민간 전문가입니다. 외구의 손에 일본으로 약탈됐다가 한국에 돌아왔지만 소유권 분쟁 끝에 일본으로 되돌아간 불상의 복제본이 고향인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될 예정이라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8도입니다. CBS 뉴스 이명희입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꼽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더 깊은 시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인생 성장을 위해

0: 이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책 코나투스의 저자이자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100명이 있다면 100가지 성공 방식이 있다는 유영만 교수. 우리는 평균에 갇혀서 나의 세계를 넓히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 코나투스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풀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5: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4: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5: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기.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우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 네. 제가 대체 불가능한 유형만으로 태어난 생일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주제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체 불가능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체 가능한 복사본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자기 개발을 계속하는데 왜 자기는 개발되지 않고 자아는 계속 탕진되고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다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모든 인사이트는 다 인스턴트다. 아, 그랬더니 인스타에서 3시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계정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꼬리내리고 제 글을 삭제했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 인사이트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아웃사이트를 바꿔야 인사이트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자기개발 메시지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 다른 사람의 인사이트, 다른 사람의 성공 비법 이런 걸 계속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 지도에는 나의 성장 지도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성장 지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한때 드럼을 쳤었는데요, 이상하게 공연하기 전날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연하기 전날은 심장이 뛰더라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가 다리 떨리는 일은 가급적 끊어버리고 심장 뛰는 일은 두 배로 늘리고,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코나투스라는 주제인데, 제가 버킷리스트라는 책을 쓴 저자인 건 아시나요? 저게 어려운 단어였는데 사람들이 지금 보통 명사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플로우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 그릿, 넛지, 여러분 어려운 단어인데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어려운 단어 중에 브리꼴레르라는 책을 썼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를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안다는 얘기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를 새롭게 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코나투스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코나투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오늘 제 설명을 들어보면, 아, 코나투스가 품고 있는 세계가 새롭게 여러분의 시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이제 남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코나투스가 뭘까? 스피노자가 에티카라는 책에서, 여러분 에티카라는 책 혹시 만져보신 분?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는 거의 임파서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왼쪽은, 자, 코나투스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사물도 마찬가지고요, 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능력을 관성이, 저, 코나투스라고 합니다. 자,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코나투스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개성이고 욕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욕망 그러면 왠지 안 좋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제가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창의적인 힘이고 생산적인 에너지인지를 코나투스에 비춰서 잠깐 설명을 들어볼게요. 욕망이라는 단어를 구분하려면, 욕구와 구분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와인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자, 그럼 와인을 마시면 욕구는 바로 충족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욕구는 한시적이고 바로 충족이 되는데, 자,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 텍스트북이 있거든요. 제가 텍스트북, 책을 한 권 쓰면 텍스트북을 한 병씩 마시거든요. 자, 그러면 와인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와인을 마셨는데 와인이 좋든 말든 이제 쭉 욕구가 충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와인을 마셨는데 저보다 더 좋은 와인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자, 그러면 저 와인을 마셨을 때 욕망은 충족될까요? 네, 저보다 더 좋은 텍스트북이 또 나왔습니다. 자, 저걸 마시면 욕망이 충족될까요? 네, 또 다른 텍스트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북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욕망은 영원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욕망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뭔가를 창의적으로 해낼 때 그 생산적인 에너지로 작용하는 건데, 제가 예를 들면 책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겼으면 이미 저는 책을 한 권 쓰고 끝나버렸을 텐데, 지금 책을 100권째 썼는데 아직도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더 좋은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은, 더 잘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101번째 책까지도 다 썼어요. 예, 그 책 제목도 시집으로 낼 건데 알려드릴까요, 제목을? 예,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 자, 그래서 철학자 락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면 다 망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코나투스는 내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공사다망하게 살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수학 공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기 보시면 코나투스 앞에 있는 C가 코나투스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요,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E가 경험인데요, 자, 여러분 경험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때 저기 R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리딩, 하나는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경험이 없는데 인간관계를 계속 구축해서 인맥을 계속 구축하면 그게 치맥보다 더 치명적인 인맥으로 탄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겪었던 경험의 깊이와 넓이가
책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준 인간적 자극을 나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T는 이제 예상하셨듯이 thinking, 생각입니다. 자, 그럼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저 분모에 L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여러분 분모값이 커져야 코나투스가 커질까요? 분모값이 작아져야 코나투스가 커질까요? 예, 이쪽은 수학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예, 분모가 작아져야 되는데 저 분모의 L은 생각의 옷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생각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언, 무언, 횡설수설하면서 언어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책 읽은 것, 내가 사람을 만나서 깨달은 것, 내 생각의 깊이를 적확한 언어로 별이고 별여서 촌철살인의 아주 단순하지만 임팩트 있는 언어로 별일 때 그때 자기만의 일생이론 코나투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저 다섯 가지 팩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은 경전입니다. 두 번째, 독서는 왜 피클일까요? 자, 세 번째, 인간관계는 양면 거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생각은 몸부림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언어는 이제 생각의 옷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은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언어 중 하나가 체험과 경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문제의식은 뭐냐면요, 현대인들이 경험을 하지 않고 체험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험과 경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도소 1일 체험하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어서 바로 나갔어. 근데 저는 조사해보니까 죄가 있어가지고 1년 동안 교도소 살다가 나왔어요. 자, 1년 동안 교도소 경험한 사람하고 1일 교도소 체험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더 할 얘기가 많을까요? 네. 자, 그러니까 체험은 단속적이고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만 쭉 쌓이고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게 어제의 경험에 이어서 오늘의 경험이 이어집니다. 연속해서. 그리고 경험은 우발적입니다. 이때 이제 엄청난 자기만의 스토리가 탄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체험을 반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보, 성공 스토리, 인사이트를 계속 체험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지 않지만 경험은 계속 축적되고 어제의 경험을 했으면 그것에 비춰서 내가 오늘 다른 경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경험이 연속되면서 자기만의 내러티브, 서사가 탄생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기반이 탄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더 비춰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막걸리 많이 마셔본 경험 있으시죠? 자, 막걸리 주로 언제 드시나요? 빨리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자, 비 올 때. 자, 막걸리 안주는 뭐 드세요? 파전. 막걸리 주로 어디 갔다 오다가 드세요? 산에. 여러분의 연상세가 지금 이 모양이 꿀이에요. 네? 여러분은 지금 막걸리에 대해서 글을 새로 쓸게 쓸 수가 없어요. 막걸리 쓰라고 했더니 막걸리 비 오는 날 파전 먹고 트림 나오고 산에 갔다 온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막걸리에 새로운 글을 쓰려면 경험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가실 때 막걸리를 마트에서 3병 사갖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3병 마셔. 그래가지고 취해서 아침에 회사를 못 갔던 이런 아픔이 있으면 세계 최초로 막걸리와 비 오는 날이 연상되지 않고 이제 막걸리와 새벽이 연결되면서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는 막걸리에 대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코나투스의 두 번째 팩터는 독서입니다. 저는 이제 수도 공고 나와가지고 발전소에 근무하다가 우연히 저 책을 읽었는데 저처럼 공고생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감동받고 저 책을 읽고 한양대학을 가게 됐는데 저 책은 결론적으로 저를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책입니다. 자,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오이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 뭘로 바뀌었어요? 피클. 예, 피클. 자, 그럼 오이가 피클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피클이 오이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읽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독서입니다. 여러분 책을 함부로 읽으시면 저처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극히 정상인 이유는 책을 대충 읽어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자, 제가 책을 읽기요. 예. 여러분 좀 포스트잇에 연락해서 저를 광고 모델로 빨리 데뷔시켜주세요. 자, 책은 깊이 읽어야 됩니다. 깊이 읽지 않으면 깊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것, 여러 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300권 읽는 사람, 그 사람은 주로 만화책만 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권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여러분만의 독서로 거듭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자, 여러분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격이 더러워진 이유는 더러운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바꾸는 방법은 제가 만나는 관계를 바꾸면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자, 제가 경험했던 인간관계 중에 제가 하나 또 스토리를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 조찬 강연을 갔는데 7시 반부터 9시까지 90분간 강연을 하기로 돼 있는데 7시 27분부터 7시 30분까지 3분 스피치라는 국회의원이 나오셨어요. 나오는데 예감이 불길합니다. 자, 이분이 3분 스피치 했는데 몇 분 스피치를 했을까요? 30분 하셨습니다. 자, 여기 관중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재미있어 할까요? 재미없어 할까요? 재미없는 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의를 합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쑥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범법, 큰 범법 행위가 뭐냐면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 예, 이런 인간관계는 끊어야 됩니다. 저런 인간을 계속 만나면 같이 쑥맥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맥락적 사유인데, 저는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아, 여기 이때는 메시지가 먹히는 거라면 이걸 계속하고 이때는 안 먹히는 애는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메시지가 안 먹히는 불구하고 계속 강의합니다. 이런 인간관계는 끊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ER제곱의 T가 이제 생각이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뀔까요? 행동이 바꿔야 생각이 바뀔까요? 예, 제가 보기에 자, 제가 좋아하는 폴 브루즈의 명언이 이런 게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 대표적인 망언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을 뿐이지 생각하는 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명언을 이렇게 바꿨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기 어렵다. 사는 대로 생각하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중요한 결론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생긴 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오늘부터 어제와 다르게 삶을 조금씩이라도 바꾸면 바꾼 삶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딴 생각을 해서 딴 짓을 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딴 짓을 하면 딴 생각이 생깁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몸에 좋은 체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왼손바닥을 펴보세요. 자, 오른쪽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오른쪽으로 원을 그려보세요. 오른쪽으로.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살짝 드세요. 오른쪽 발목도 오른쪽으로, 손가락도 오른쪽으로. 잘 돌아갑니까? 이게 안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이 오른쪽 발목은 왼쪽으로. 자, 발목은 왼쪽으로. 이게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요. 자, 다시. 자, 왼손바닥에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자, 왼손바닥에다. 자, 왼손바닥에 손가락을 돌리시고 이번에는 자, 왼쪽 다리를 드세요. 왼쪽 다리. 왼쪽 다리를 왼쪽으로, 손가락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예, 이건 안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왼쪽 다리는 돌아가는데 오른쪽 다리는 왜 안 돌아갈까요? 이게 좌뇌가 신체 오른쪽을 통제하고 우뇌가 신체의 왼쪽을 통제한대. 그래서 이게 뇌가 헷갈려가지고 안 돌아가는데 저는 이게 돌아갑니다. 제가 이걸 돌리려고 10년간 연습한 사람이에요. 자, 자꾸 딴짓을 해야 딴 생각이 드는데, 제가 2015년도에 킬리만자로 올라갔었는데 혹시 킬리만자로 올라가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올라갔다가 킬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4700고지에서 밤 11시에 5800을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도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진퇴양난이 잘못된 사자성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도 통념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몸으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걸 믿으세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갈매기는 근시예요. 근시. 여러분 모든 당연함에다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동안은 동안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기다리면 늙지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동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확신은 다 부패합니다. 그 확신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질문을 던져야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언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언어인데, 언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데, 저 월드 자리에다가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를 대입해 보면, 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안 나.

나오는 이유는 저 언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다르게 바꿔야 뒤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도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언어가 타성에 젖으면 여러분의 생각도 타성에 젖습니다. 언격이 인격을 결정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성공 지도에는 나의 성장 지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 언어에는 나의 생각 무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직접 겪어본 거를 여러분만의 언어로 벼리고 벼려서 그때 자기만의 언어가 탄생하고 그것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나투스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운명의 결정체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다섯 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허먼 멜빌, 카프카, 다니엘 호손, 네 명만 나왔는데 한 명이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유영만 교수. 이 다섯 명은 예, 다 중노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용접공이었었고, 그러니까 잡것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책을 내랴. 그래서 모든 잡다한 경험이 여러분만의 언어를 벼릴 때 새로운 코나투스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코나투스는 앉아서 알 수 없습니다. 코나투스는 마주쳐봐야 알 수 있는 마주침의 산물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 에너지를 줄지 유해한 에너지를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주쳐보니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유해한 에너지를 주는구나. 그러면 끊어야 됩니다. 기쁨을 주는 관계는 늘리고 아픔을 주는 관계는 끊어버리고, 이게 스피노자가 코나투스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1995년도에 첫 책을 써서 약 30년 만에 책 100권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책을 100권 쓴 비결은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걸 저만의 언어로 번역해서 자기만의 코나투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코나투스가 폭등할 때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쓴 책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연해서 여러분을 잡아뜨릴 때 저의 코나투스는 폭등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코나투스를 찾아서 명랑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더 깊은 시선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인생 성장을 위해 이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유영만 교수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제이가일스 밴드가 부른 컴백, 빌리 조엘 피아노맨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내가 재능이 없다고 느껴질 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이것. 댄서 제이 블랙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제이 블랙을 보고 모두 말합니다. 그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다. 춤을 위해 태어났다. 하지만 제이 블랙은 말합니다. 재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요. 남들과는 다른 실력을 갖고 있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너는 안 돼 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댄서 그리고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제이블랙 조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강연자가 춤추면서 등장하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오늘은 재능과 노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저는 아무래도 춤을 위주로 지금 추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배우러들 찾아오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손을 붙잡고 와서 우리 애기 춤 좀 가르쳐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로서는 너무 기쁜 일인데, 그리고 나서 100분이면 100분의 부모님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꼭 하는 질문이 하나 있으세요. 우리 애기 재능이 있나요? 우리 애가 재능이 있을까요? 우리 애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재능은 많은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아, 재능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저 일을 해도 되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제가 할 얘기는 뭐냐면, 저는 재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걸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 뭐 SNS나 제 채널에 와서 댓글들을 많이 다세요. 아, 이 사람은 뭐 신이 내린 춤꾼이다. 이 사람은 재능과 노력이 합쳐진 집합체다. 극찬을 엄청 해주세요. 네, 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 저는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득력이 전혀 없죠. 저는 재능이 없어요 라고 하면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춤을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 굳이, 야, 너는 안 돼. 아니, 너는 이거 하지 마. 너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죠. 재능 있는 애한테는 칭찬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냥. 부러워하거나. 근데 저는 재능이 있다라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저한테 안 된다라고 하는 선배와 선생들이 가득했어요. 그런 말만 들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안 된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안 된다. 넌 그만둬라. 너는 이 분야가 아니라 저 분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심지어 뒤에서 저다 들리는데 뒤에서 야, 쟤는 왜 데리고 왔어? 쟤는 안 돼. 왜 쟤를 데리고 와? 그런 소리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벌써 결론이 났죠. 저는 재능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도록 됐을까? 저는 여기 나와서 자랑을 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재능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능이 없이 무언가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노력도 아니에요. 그 노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거는 누구나 알고 계시고, 그 일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가장 크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삽니다. 맞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닌 생계,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걸 잘하나? 잘하지 않나? 근데 이 생각이 가끔은 제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 근데 많은 분들이 순간 오해를 하시는 게, 아, 나는 이거를 잘하지 않으니까 이 일은 하면 안 되겠다.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린 친구들이. 아니, 당연히 해야지 잘하게 되는데,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잘하지 않는다고 이 일은 안 되겠대.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들, 예능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재능 있어서 성공했다고 많이들 오해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재능 있어서 뽑혀서 국가대표까지 가는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 나머지는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업적인 거 말고 그냥. 아, 나는 노래가 좋아. 나는 춤이 좋아. 내지는 나는 게임이 좋아. 난 낚시가 좋아. 난 골프가 좋아.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는 어느샌가 여러분은 이미 전문가가 돼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전문가? 그 사람한테 골프를 모르는 사람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아, 골프가 어떤 거예요? 그러면 다다다다닥 나와요. 자기는 전문가라고 생각 안 해. 난 좋으니까 치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이미 골프에 대한 영상을 섭렵하고 있고, 골프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다 넣어놨어. 자기는 전문가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엄청나게 전문가 같아요. 근데 완전 똑같아요. 저는 춤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춤을 좋아서 춘 거예요, 그냥. 좋아서 막 쳤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제이 블랙! 소개하고 제이 블랙 춤신추망 어우 창피해.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저한테 춤잘 춘다고 계속 다 칭찬하는 거예요. 전문가, 전문가분.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난 좋아서 한 건데. 사람들이 대부분은 부정적인 단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잘 받아들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이 속이 좁아?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상처가 되고 그 말이 계속 생각나요. 하기 싫어도 계속 생각나죠. 특히나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야, 너 오늘 되게 잘생겼다. 내지는 오늘 나랑 당구한 게임 치자 했는데, 야, 너 당구 잘 친다. 이런 작은 칭찬들 있죠. 진짜 사소한, 칭찬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사소한 칭찬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인사치레겠지. 그냥 하는 소리겠지.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무의식 중에 너무 많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요. 물론 저도 제 마음대로, 제 의지대로 그거를 부정적인 게 들어왔을 때 바로 떨쳐내거나 그럴

없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저도 상처가 되고 마음속에 있어요. 하지만 이걸 떨쳐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나에게 선의로 얘기한, 호의를 가지고 얘기한 그 칭찬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듣는 법을 익혔어요. 예를 들면 저로서는 그런 거예요. 댄서니까, 댄서로 활동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제이 블랙님 춤 너무 잘 추세요. 자, 제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그죠? 응. 그만 몇천 명이 있는데 몇백 명이 있는데서 공연하고 그분들이 다입 모아서 얘기해요. 그럼 하루에 몇백 번씩 몇천 번씩 막 듣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공연자들은 그 칭찬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뒤에 가서 그냥 아휴 오늘 다 잘했다 하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저한테 잘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아 내가 못했으면 저런 소리 안 하지. 못했는데 잘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얘기 안 하지, 못했으면.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나 잘한 거잖아. 그런데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자기가 만족을 못했어, 이 공연에,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네가 잘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야, 너 잘했다니까? 그 무대 뒤에 들어와서 자기 모니터링을 막 해, 자기 영상을 봐. 그러면은 막 나한테 들이밀어요. 오빠 저 오늘 어땠는지 한번 피드백 해주세요. 보여줘. 야, 너 무지하게 잘했네. 아니에요. 아니 물어봤잖아 네가. 네가 물어보고 내한테 피드백 해달라 그래놓고 야, 너 진짜 잘했다는데 아니래. 이렇게 되면 자기를 깎아먹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아니 왜 사람들이 잘했다 그랬는데 자기의 장점을 찾아서 이점으로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이 막 완전히 꽁꽁 갇혀가지고 옆 사람이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나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되죠. 너무 단순한 이론이잖아. 잘 된다라고 생각해도 잘될수 있을 똥 말똥인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저는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떤 춤을 췄을 때 야, 너 잘했어 오늘 하면 그날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뭘 잘했는지 찾아봐요. 그럼 다음에 그걸 또 해. 그럼 또 잘한대. 그 잘한 것들을 모으고 모으니까 지금의 제이블랙이라는 댄서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하고 댄서들은 우러러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강조하는 부분이 재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절대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 중에 한 명일 자신은 있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재능이 절대 없었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저를 믿으셔도 돼요. 의심하시죠, 아직도? 저는 연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배우를 시작한 지 벌써 6, 7년 돼가요. 근데 아무도 모르세요. 왜냐하면 무명 배우니까. 연기, 나 혼자만 알아요. 6년 된, 7년 된 배우. 자, 작품도 여러 개 찍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공중파 드라마 단역도 나갔었어요. 하지만 모르죠. 왜냐면 비중이 없으니까. 비중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시는 건데 저는 그게 지금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잘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릴게요. 지금 무명 배우예요. 5년 안에 제가 시상식에서 상 받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가 있냐면 그냥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그때 당시 제가 통장에 잔고가 한 100만 원도 없었어요. 100만 원이 뭐야? 50만 원도 없었지. 50만 원이 뭐 10만 원 있었나? 아무튼 잔고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차도 없었거든요. 32살인데 차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어느 날 공연을 갔는데 지나가다가 벤츠가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은 단종됐어요. 네. 너무 멋있어서 제 제자 한 명한테 같이 지나가다가 야, 이거 봐봐. 멋있지? 그랬어요. 오, 막 이래요. 멋있지? 내가 이거 산다. 그러니까 막 웃어요. 기분 나쁘게. 나랑 한 10몇 살 차이 나는 게. 그래서 야, 너 웃었어?
나 진짜 이거 산다.

너 좀만 기다려. 나 이거 사면 놀래지 마라. 그 다음에 바로 샀어요. 이건 한 가지 예일 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막 이런 저서나 이런 것들, 유명한 책들 보면,

이 바로 다음 목표들을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성취감을 얻으면서 계속 탄력 받아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목표한, 계획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 아웃풋을 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진짜 큰 목표를 잡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허황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재능은 결론적으로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지금 일을 시작을 안 하셨다면 재능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재능 여하와 관계없이 선택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충분히 전달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바지 작가님과도 약속을 했어요. 제가 배우로서 잘 되면 이 자리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언제가 됐던 중요하진 않아요. 아닌가? 좀 중요한가? 빠르면 좋겠죠. 제가 배우로서 여러분께 눈에 띄는 그 순간 다시 이 자리에 찾아뵙고 여러분이랑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꼭 가지고 싶어요. 그때 제이블랙이 출연한다고 하면 꼭 다시 와주세요. 네.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edit.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더 깊은 시선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인생 성장을 위해 이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유영만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내가 재능이 없다고 느껴질 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이것. 댄서 제이 블랙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른 환상 속의 그대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피플 크루가 부른 새마을 운동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자리, 진술회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는데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를 토대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 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을 예정이라고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접견은 모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은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전망입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나 글로벌 공급망 안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도 이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는 13

0: 14일부터 15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측과 사전 조율 형태의 협상을 할 중국 무역 대표단이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중국 측 대표인 리청강 국제무역담판 대표도 허 부총리와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 등 미국 측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출판사 민음사가 일부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회원 휴대전화 번호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음사는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어제 오후 5시쯤 행사 관련 홈페이지 포인트 서비스 중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작업 실수로 발송 내용에 멤버십 회원 142명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음사는 노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에 한정되며 이름, 주소 등 다른 정보의 노출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을 포함한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요구안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울산 본사에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임금 인상을 비롯해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로 공유하고 휴양시설 유지를 위한 경상비 20억 원 출연 등을 담은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외교부는 홍해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선박 선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공관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으나 강원 산지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CBS 뉴스 이명희였습니다.
1: CBS
2: 돈을 버는 것은 일상의 유지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비싼 물건의 소유, 더 사치스러운 서비스를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과 자신의 시간을 맞바꾸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더 값비싼 물질의 소유, 더 많은 자유의 확보. 당신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나요?
1: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요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가수 김장훈 씨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3: 소리 질러!

0: 위탁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 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0: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 그런 지혜를 주셨죠. 예전에는 막 아무 이런 것만 했는데 막 찾아서 성악 발성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로도 이렇게 해보고
2: 좋죠.
1: 계속 그런 방법을 찾는 이런 지혜를 예전에는 되게 무식했거든요. 그냥 예, 예. 무조건 아이오를 쓰러질 때까지.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하고 또 저 레슨 받고 이런 걸 싫어하는데 네. 지금은 가서 그 김동규 바리톤 있잖아요.
2: 네, 네, 네.
1: 동규가 제 친구예요. 동규가 제 친구예요.
2: 친구요?
1: 저건 두 살 어린데.
2: 아, 그, 아 그래요?
1: 그런데 두 살 어린데.
2: 두 살 어린데 친구예요?
1: 걔는 선생님 소리를 들으니까 그걸 이제 퉁쳐가지고.
2: 저 작곡가 선생님인데 말 놔도 돼요?
1: 너는 나한테 곡 준 적 없잖아. 나만 안 줬잖아. 그거 엄정하면 맨날 그거 포인트랑
3: 복수의 칼을 갈다.
1: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주영훈을 죽여야 되는데 저걸 진짜 제가.
2: 근데 중저음이 좋아졌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장점이 되실 거예요.
1: 맞아요.
2: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왜 외국 아티스트들도 보면 중후하게 나이 드시면서 힘 쫙 빼고 중저음으로 그 분위기로 젊었을 때 모르는 그 매력을 다 발산할 때 오 이거 뭐지 하고 반하는 아티스트들 있죠.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우리는 도입부라고 그러잖아요. 도입부 들어가고 빨리 후렴만 와라.
2: 그렇지,
1: 근데 지금은 연습할 때 도입부 그
2: 맞아요.
1: 흔들리는 그대 이거를 계속 연습하시면서
2: 예.
1: 어떤 약속도 어떤 약 이거를 계속 예. 이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34년 됐거든요, 노래한 지. 근데 네. 이제야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건가 네, 뭐 조금 네. 알 것 같은데 노래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2: 어렵죠.
1: 저는 또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했고.
2: 잘하고 계세요. 너무 고음인데는 대충 이렇게 이런 걸로 하시면
4: 네, 이렇게 노래 다 아시니까
2: 다 아시니까 이거 하시면 되고 하면 되죠 뭐. 근데 아까 그 공황장애 얘기하셨잖아요.
5: 네.
2: 공황장애 또 심하게 앓으셨었죠.
1: 엄청났죠. 진짜 그 당시 이제 저는 제 개인사를 사람들한테 해서 불편하게 해주는 걸 진짜 싫어해서 예, 예, 예. 되게 유쾌하게 얘기하거나
2: 네, 네.
1: 일이 지나서 잘 됐을 때 좀 방송에서 네, 네.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누군가 떠났다든 이런 거 SNS 안 올려 절대로.
2: 네, 네.
1: 근데 공황장애 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이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끈이 분명히 계속 왔다는 생각이
2: 맞아요.
1: 드는 게 일단 첫 번째 저의 끈은
2: 네.
1: 어렸을 때 부활절에
2: 네.
1: 가면 계란 주잖아.
3: 네.
1: 그 진짜 좋은 전도인 게 무조건 부활절에 교회 가야 되는 줄 알았어.
2: 맞아요, 맞아요.
1: 뭐 그냥 뭐 무조건 가요.
2: 네, 그림 그려서 주잖아요.
1: 막 그림 그리면 네. 아 그림 까먹기 불편해. 뭐 그림 그렸어. 그래서 하고 막 먹고
2: 네.
1: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빵 주잖아, 삼립빵.
2: 예, 예, 예.
1: 우리 때 10원이었어, 10원 빵이. 나이가 많잖아. 거의 전쟁 때였으니까.
2: 놀래잖아요, 10원.
1: 10원, 10원. 삼립빵. 그래갖고, 그때 갔던 거 하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고,
2: 맞아요.
1: 10월 24일에는 구세군 자선에 무조건 그냥 네, 돈 네, 넣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째 구세군 1일 자선에 하는 거가 네. 그 기억 때문이에요.
2: 예.
1: 그러니까 그전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엄마가, 불교였어요, 엄마 원래.
2: 아, 그래요?
1: 우리 집에서 굿하고 그랬어요.
2: 오.
1: 근데 원래, 엄마한테 이 얘가 맞나? 이렇게 사람이 간절하면 더. 모태 신앙들은 늘 그냥 이렇게 예.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갑자기 확 바뀌면.
2: 네네.
1: 예를 들어, 감옥 갔다가 성경을, 우리 엄마 감옥 갔다는 게 아니라,
2: 예,
1: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 목사 되잖아요.
2: 예, 예, 예.
1: 간절하니까.
2: 예.
1: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차압이 세 번 들어오면서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서
2: 예.
1: 다 떨어져서 엄마는 아는 이모네 문간방에 누나를 얹혀 살고 저는 뭐 집 나와 있었고
2: 네.
1: 되게 부자였었는데
2: 네.
1: 근데 희한한 게 엄마가 불교였는데도 제가 하도 망나니까
2: 네.
1: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2: 네.
1: 불교였을 때도 교회를 가라.
2: 아 그랬었어요?
1: 네, 뭐 젊은 애들하고 좀 안 맞으니까
2: 네.
1: 불교는 좀 쿨하거든요.
2: 그래서, 네.
1: 그래서 저를 소망교회를 억지로 누나가 끌고 가서
2: 아.
1: 그때 진짜 일부러 막 교회 안에서 담배 피고
2: 네?
1: 막날 일부러 막
2: 일부러
1: 그래서
2: 반항,
1: 제가
2: 반항하려고.
1: 이렇게 막 강요를 안 하는 게
2: 예.
1: 근데 사실 그게 또 그랬기 때문에 지나서 이제 교회 가게 된 힘이 된 거는 같아요.
2: 네.
1: 근데 그 집 나가서 살면서도 가끔 이제 가야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 몇 번의 그 오다가 팍팍 이렇게 딱딱 꽂히는 신앙의 그 계기가 네. 몇 번 제가 기억나는 예. 게 있는데 한 번이 94년도에 91년에 데뷔하고 공연을 가는데 그게 공황장애였어요. 그때는 네.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2: 없었죠.
1: 이 트로피 있잖아요. 이거 네. 목이 안 좋으니까
2: 네.
1: 그거를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서 한 번에 여러 개 먹으면 안 되나 봐요.
2: 네.
1: 계속 먹은 거예요, 제가.
2: 네.
1: 그러니까 막 심장이 뛰면서 진짜 두려움이 이 공황장애 증상하면서 친구 집 문간방에 있었거든요.
2: 네.

0: 그냥 쓰러져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뭐지 그러는데 그 운이 요만했었다. 예. 그런데 저 앞에 있는 교회가 정확하게 거기에 이렇게 딱 예. 이거 아마 안 믿는 사람들 에이 그럴 거야. 근데 딱 걸려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신앙이 깊지 않았는데 네. 딱 보면서 순간적으로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쓰러졌는데 어떻게 저게 어떻게 대깔코만으로 딱 걸렸지 하면서 일어났고 이제 밖에 이렇게 내다봤어요 이렇게 예. 그러다가 저도 그 아팠던 걸 까먹고 그냥 맞아 조금 아까 내가
1: 그래 쓰러졌는데
0: 그러고는 이제 그게 십자가 때문에 생각을 안 했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황장애를 제가 처음 걸린 게 2003년이거든요 네. 미국에 이제 다 힘들어서 때려치고 갔다가 미국 가서 외로우니까 그때 처음 알았어 그 병 이름을 숨을 못 쉬어서 갔더니 이거는 패닉 어택이라고 그 용어라는 게 없었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웃겼던 거는 그 와중에도 응급실 가는데 응급실에 이제 그 다음날 실려서 엎혀서 가는데 딱 보니까 정신과인데 실로암 의원이야.
1: 이름이 또 하필.
0: 근데 실로암은 눈 낫게 해요. 실로암이면 안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와중에 하면서 기절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고 공황장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놀러와라는 프로에서 처음으로 제가 커밍아웃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했어요. 네네. 아니 뇌감기고 아프면은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다 가면 막 이상한 낙인 찍고 뭐 이러니까 정신병 없는 게 이상하지 이런 현대사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나가서 제가 정신병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뭐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갖고 공황장애라는 병인데 아마 많으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했더니 검색어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경규형 차태현 뭐 이렇게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과 오는 문턱을 진짜 많이 낮췄다 굉장히 이거 좋은 일이다 근데 희망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나은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났어요. 매니저한테 야 이게 사람들한테 희망도 있어야 되니까 내가 완치됐다고 얘기할게 그랬더니 생각해 그랬더니 형 한 3년만 더 그랬더니, 왜냐면 사고 치면 좀 기자들이 공황장애로 이렇게 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아직도 내가 불안한 거거든요. 형님 3년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시니까 네. 기자들이 그 공황장애로 많이 네.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3년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것도 없고 네네. 없어서 저는 완치 완치했어요 완치
2: 아니 실로암과 또 인연이 있어요?
0: 아 실로암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실로암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방에 나왔는데 예. 훈련소를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계속 예기치 않게 오면서 계속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깊이 빠져든 건 이거지만 사실은 그 처음부터 계속 작용을 가는 끈이지만 놓고 네네. 너는 못 가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뭐만 되면은 그리고 항상 교회를 안 나가도 가끔씩 교회 나가야 되죠 그 집 나와서 험한 생활할 때도 교회 갈까? 그래도 귀찮아서 안 가지만 네. 계속 그 끈이 있어서 저한테 네네. 훈련소를 갔는데 첫 주 일요일 날 뭐 교회 갈 사람도 교회 가고 뭐 절에 가고 뭐 이렇게 하래요 근데 교회를 가려면 깨끗해야 돼서 워커를 깨끗하게 신어야 된대. 네.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아 됐어. 그래서 방에 있었어. 내후반에. 네. 교회 갔던 애들이 여대생 부가 온 거야. 그날. 여학생 부가. 훈련소 이거 빵을 사들고 와서 이걸 해서. 갔어야 돼.
3: 갔어야 되는데.
0: 아 주여. 주여. 그리고 다음 주가 왔어. 그래서 크리스찬 그랬고. 이명 훈병 김정은 딱 갔어. 그날 옷이 이제 봉사대가 실버. 할머님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따가
1: 전천히
0: 할머님들이 푼하지 푼해 아이 뭐 여덟살 와봐야 뭐 뭐해 그래서 한다가 이제 신랑을 부른 거예요 네. 어두운 밤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민망해서 뭐지 이거 막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교회를 갔고 네. 그 과정을 보면은 그 딱 예비라는 말이 네, 제가 뭐 네.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라는 게 있는지 네.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제 나름대로는 혼자서는 꾸준히 그 무언가를 소통을 해왔고 지금 와서는 영광을 돌리자. 뭐 여기까지 수준이 왔죠. 네. 영광을 돌리자. 내가 큰 뭔가를 하나 미션을 정하고 네, 네.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치고 이번 세상을 끝내자. 네. 저는 기부를 많이 해도 사명감 이런 걸 느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기부를 왜 하세요? 좋아서요. 그냥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걸 바라지 마세요. 숭고한 거 없어요. 딱 제가 그 이후로 돈을 벌어서 언제 또 이런 게 올지 모르니 네. 가족들을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는 내가 해결하고

0: 난 미션을 세워보자. 원래 저는 나눔도 장르가 있잖아요.
1: 네.
2: 네? 나눔 장르가 있어요?
0: 왜 자기가 어렸을 때 겪은 것 때문에 장애인 봉사를 아, 네. 어르신 봉사 있어요. 지금 저는 장애인 사역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저의 원래 저거는 아이들 밥못 먹는 아이들 절대 없어야 된다는 거여서
2: 네네.
0: 제가 사업을 몇 개 지금 하거든요.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번 세상을 끝내고 가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겠지.
2: 예, 예, 예.
0: 좋아하시겠지. 뭐 그래서 그 미션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정해놓고

0: 좋습니다.
1: 이 곡으로다가 아, 이게 신나는 노래인데 막 우니까 아, 그래서 이거 딱 아시네 목사님이. 네. 저는 우리나라 전도의 희망을 논산 훈련소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2: 아, 그래요.
1: 논산 연무대에서 예. 주마다 이 칠루암을 하면 네. 다른 종교까지 다 와. 왜냐면 진짜
3: 신나니까
1: 미쳐갖고 막 네. 진짜 그거 보면 뭐 소름이. 네. 그래서 그걸 하고 나갔을 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요.
2: 아, 그래요.
1: 그거 바라고 견딘대.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연락을 넣었죠. 논산 훈련소의 목사님한테 해서 당연히 거마비는 없고 개런티면 제가 가서 영광되게 거기 밴드랑 맞춰서 꼭 한번 훈련소 그 훈병들한테 한번 노래하고 싶다고 제가 네네. 필로함을 네. 뭐 두 개 정도 해가지고
2: 네.
1: 거기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너무 가고 싶어요.
2: 아,
1: 혹시 지금 논산훈련소 그
4: 너무 목사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2: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네. 좋아하시겠죠. 근데 네.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네. 달리는 위문열차 여기다 다 분양을 다 넣어놨어요. 근데 아직 네. 연락이 없어서
2: 아,
1: 꼭 가고 싶어요. 진짜. 아. 그래서 그, 와 진짜 그 훈병들이 뛰면서
2: 예, 예, 예.
1: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독교가 어쨌든 많이 안 늘잖아요.
2: 예, 예. 예.
1: 근데 그 희망을 저는 논산
4: 네, 네.
2: 아, 그래요.
1: 논산 나오는 군인들 거기다가 그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될 젊은 친구들이 다 크리스찬으로 될 예, 거라는 예. 게 국가적으로 봐도 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2: 그러니까 저희 댓글에 매니저 연락처라든가 네. 어디로 연락을 하면 방송 보시고 또 연락이 진짜 갈 수 있잖아요.
1: 아, 제 SNS에
2: 아, SNS.
1: 행사 및 섭외 문의
2: 아, 거기 써 있어요. 그 연락을
1: 매니저가 자주
2: 진짜 받고. 제가 볼 때 연락 많이 오는 것 같아요.
1: 연락 갔을 텐데.
2: 네.
4: 아니 이 방송 나가면 전국 군부대 계속 순회를 하셔야 돼요.
1: 저는 군부대 많이 얼마 전에 3군단
4: 그랬어요.
2: 아, 그래요, 그래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니까.
4: 아, 그럼요.
2: 근데 저 그 공황장애 어떻게 완치가 됐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지금 너무 많아서
1: 사실. 두 가지인데 네. 약을 먹어야 돼요.
2: 네.
1: 근데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뭐 저 생각이에요.
2: 네.
1: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상식적으로 자기가 제가 이제 공황장애 앓고 있다고 하니까
2: 네.
1: 이제 뭐 예전에 쪽지나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데
2: 네.
1: 이게 기도로 치료해야지 약으로 유전할 수 없다. 그래서 근데 중세 때 패스트가 있을 때 어떻게 됐냐? 다 모여서 극복하다 모여서 전염돼서 다 죽지 않았냐. 나는 그냥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러면 일은 왜 하냐.
2: 그렇죠.
1: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야. 그 약도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2: 그렇죠.
1: 거 아니야.
2: 그러면 하나님 만들죠.
1: 그렇게 따지면 일 안 하고 기도만 안 하면 되지.
2: 그렇지, 그렇지.
1: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2: 그럼요.
1: 그 의사도

0: 약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그냥 약에다 기도를 하고 저 잘 낫게해주세요 먹는 게 나는 그렇게 한다.
1: 예, 예.
0: 그거 안 먹고는 안 된다 그게.
1: 예, 예.
0: 뭐 이겨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이거는 어떤 케미스트리이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겨내고 의사 선생님도 보내주신 분 그리고 약도 하나님 주신 거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플라시보 효과라고 약
1: 네, 맞아요,
0: 없어도
1: 맞아요.
0: 되듯이
1: 네, 네, 네.
0: 이 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거예요라는 네.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정신적인 게 좋아지게. 그래서 저는 극복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든지 아니면 뭐 제가 뭐라고 할 권리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내가 내 자아로 제어를 못하는 이런 미친 사람이 될 거는 절대로 용납이 너무 이게 강해서
1: 네네.
0: 근데 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왔다면 진짜 내가 잘 못 살아 못 산 거야.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사람들 대할 때 온화하고 화도 줄이고 좀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1: 네.
0: 좀 이렇게 내가 그러지 못하고 막 하니까
1: 네.
0: 내가 미친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좀 이겨내고 그리고 또 약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았고 심지어 고통과 시련은 사실 예술가한테는 친구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저한테는 그닥 시련일 게 없어요. 돈이 없거나 뭐가 없는데 제가 정신병 걸렸잖아요. 바닥을 예. 쳤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아 이제 한국 돌아가면 당분간은 노래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건 축복이다.
1: 네.
0: 그리고 내 인격도 교화할 수 있고 다 그런 쪽으로 저는 맞춰서 되게 노력을 했고 그다음으로 제가 그 교회라는 끈이 계속 저한테 했다고 했잖아요.
1: 예.
0: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간증도 간증이지만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좀 약간 근데 분명히 찾아보면 있어요. 안, 뭐,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그 올 사람들은 계속 작용을 해요. 그걸 제가 아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과실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집이 없었으니까 집 나와서 그래서 연습만 하고 후배들이 저를 먹여 살려주고 계속 연습만 하는데 어느 일요일 날
1: 네.
0: 일요일이 제일 힘든 게 애들이 학교를 안 오니까
1: 네.
0: 밥을 못 먹어요 하루 종일.
1: 예.
0: 그 전날 못 챙겨놓으면은 토요일 날 못 챙겨놓으면 하루 종일 굶는 거야 월요일 아침까지. 밥을 못 챙겨놨어.
1: 예.
0: 토요일 저녁부터 굶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아 교회가 그때 소망교회 때였거든요.
1: 네네.
0: 교회 가서 밥 좀 안돼 소망교회 같은데도 밥 달라 그러면 개척교회를 가야 되나? 뭔가 소망교회 가서
1: 소망교회요?
0: 소망교회 죄송한데 밥 좀 뭐 좀 그렇잖아. 그래서 개척교회 그럼 또 거길 계속 나가요. 혼자 하다가 안 간 거야.
1: 예.
0: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한테 좀 잘 보여야겠다. 그래서 찬송가라도 부르자. 그래서 나 같은 죄 혼자 나 같은 죄 하다가 이게 놀라 샤우팅하기도 놀라와 이래서 하다가 혼자 필받아서 이제 계속 한 거야. 근데 갑자기 가사 이렇게 봤는데 하나 딱 와서 또 신랑 때처럼 네. 터졌거든요. 네. 본향.
1: 그렇지,
0: 와 그냥. 진짜 본향을 딱 생각하는데 소름 끼치고 눈물이 이런 거였어. 또 장차 나를 본향에 늘 인도하시라니까 지금 내가 배고프고 이런데
1: 네.
0: 여기는 그럼 타향이고
1: 그렇지.
0: 여행이야.
1: 그렇지.
0: 오케이. 그럼 언젠가 내가 본향 거기에 가면 지금도 잠깐 울컥하거든.
1: 예, 예.
0: 가면 나는 행복하게 산다는 거 아니야.
1: 예, 예.
0: 오케이 그럼 됐어. 배고프고 뭐 그냥 나는 그냥 본향. 그거를 그래서 한 밤까지 했는데 요거는 MS지 않치고 진짜 기적인데
1: 네.
0: 그래서 아침부터 10시간 노래를 했었는데 8시쯤에 과실에서 이제 배고파 이 냉동에서 삼겹살이랑 블루스타랑 이렇게 집 그러니까 원래 사가서 나가서 먹는데
1: 네.
0: 집밥을 먹고 먹이고 싶어서 자기가 네. 나는 후회들 엄마 같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와가지고 블루스타를 갖고 와서 구워주는 거예요.
1: 어머나.
0: 근데 그거 갖고 사실 뭐 하나님께 이러진 않았겠죠. 네. 근데 하나에 이랬던 거 있어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게 야 내가 이슬람이었어 봐. 돼지고기 못 먹잖아. 야, 이거는 진짜 크리스찬이게 또 지식은 있어갖고 돼지 먹고 아 그러네.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때 교회 다닌데.
1: 오.
0: 야 너가 보냈구나. 하나님이 너를 보냈구나.
1: 보낸 거죠.
0: 네가 진짜 야 좋다 진짜. 그런 생각해
1: 예.
0: 그런 게 저는 되게 많았어요.
1: 예. 그러니까
0: 되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가벼워 근데 신앙이 가볍고 무겁고가 있고 뭐가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그냥 애들 같은 거지 내 신앙은 내가 가는 거고
1: 그렇죠.
0: 율법에서만 안 어긋나면 꼭 뭐 이거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신앙에도 사실은 연차에 따른 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20년을 교회 다닌 사람이
1: 네.

담배 끊었어. 이건 솔직히 자랑이 아니잖아요. 아니, 안 끊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한 3년 그렇지. 다니고 끊었으면 자랑이겠는데 네네. 아 20년 동안 안 끊었어 너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있듯이 조금씩 이렇게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되게 예전에는 저도 이게 신앙에 맞는 거야 내가? 근데 조금씩 오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네. 때문에 예전 같으면 내가 화를 냈을 텐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사라졌어. 내가 누굴 미워 저 진짜 미운 놈인데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주신 건 아닌데 그때 든 생각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네가 잘 되면 안 밉지 않을까? 네가 잘 되면 안 밉지 않을까? 네가 안 되면 미운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잘 돼야지 그럼 동기부여가 돼서 안 미워지고 잘 살고 있어.

0: S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4: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인칭 대명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방 제 질문에 답이 있었는데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한국의 문화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서구 문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셀프입니다. 자, 자신, 본 모습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하여 두 문화가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자신을 찾아가는 것,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봅니다. 한국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나와 너가 연합하여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는 우리를 추구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랑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엄마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엄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집에 놀러 가자고 할 때도 우리 집에 가자고 말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의 표현으로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져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방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라고 부릅니다. 원래 자기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 셀프입니다. 그래서 자기야 뭐 먹고 싶어? 라고 질문하는 것은 내가 뭐 먹고 싶은지 맞춰봐 라는 뜻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에서 배우자가 물어보면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문화는 내가 우리고 우리가 내가 됩니다. 사랑하면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화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문화가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개념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은 나와 너가 연합하여 우리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개념이 가장 잘 살아있는 조직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0: 아멘. 가정은 나와 너가 만나 우리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 자기의 아내를 만난 아담이 했던 말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입니다. 내 뼈이고 내 살이면 너가 아니라 나입니다. 아담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언제 깨집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입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인데 인간이 선과 악의 판단을 직접 하겠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범죄입니다. 아내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내 자신처럼 사랑했던 이 관계에 선악의 분별이 들어가니까 깨집니다. 부부 사이에는 선악을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배우자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우자를 말 그대로 자기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마다 에덴 동산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CBS
2: 문득 당신이 물었다.
3: 우리 무사히 나이 들어 저물어 갈 수 있을까?
2: 꼭 그러자고 다짐한다.
4: 해가 드는 나라에서
5: 바람이 부는 나라에서
6: 우리 서로를 돌보며 살자.
3: 기후위기를 넘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1: 이 캠페인은 CBS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동안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식탁에 아이들과 300명이 둘러앉았으나 그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 뮬러는 아침을 굶고 있는 아이들과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자기 자신이 굶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명의 이 어린 아이들에게 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와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자,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빵을 더 구웠습니다. 왠지 이 빵을 이 고아원에 가져와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곧이어 우유를 배달하는 이도 왔습니다. 마차가 고장이 나서 우유를 배달할 수가 없어 우유가 상할까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의 기도가 아닌 이 절박한 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

맺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어떤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119 번호와도 같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황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환난 중에 기도로 연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일까요? 왜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것은 그 속에 진실함이 있어서입니다. 환난 날의 기도는 진지하며 엄숙하며 진실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으면 믿을까 말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드리지 못한 기도를 우리는 큰 환난을 만나서 비로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형편에 있을 때에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더니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여기 몸은 아프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과 시련에 직면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원한 것은 언제나 편안한 날이었으나 하나님은 이 괴로운 날 속에서 나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이들은 거친 파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돛이 꺾여지고 배 많은 곳이 파손될 때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진심으로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주께 간절히 구할 때 응답받지 못하면 죽게 된 상황에서 기도할 때 어떤 거짓이나 가식 없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열납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자, 그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환난 중에 주여 나를 건지소서 구하는 이는 자신을 의지하는 이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 속에서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한나는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이었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자 이 남편은 첫째 부인을 두고 두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았고 첫째 부인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고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부인나는 기도하지 않았고 한나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한나를 위로하였지만 그러나 그녀를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 낙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십시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하나는 사람 앞에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역경이 유익이 되는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은 괴로움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자리는 환난의 자리입니다. 환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자는 건지심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여, 지금은 환난의 날입니다. 저는 큰 환난 가운데 있으며 저의 처지는 절박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환난이 무엇인지를 아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이 아프십니까?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직장은 잃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주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난 날에 당신을 부르라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공허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또한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이 놀라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계십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도 부정한 자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시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여러분, 이 말씀을 시험해 보십시오. 환난을 당하신 분, 주님께 나와 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 주위에 어떤 함정도 파놓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환난 날에 주를 부르는 자는 건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배달시키실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 일과 친척 없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여주인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그곳에서 건짐을 받게 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어떻게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실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은 최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올해 미국 역사는 25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순간이겠습니까? 미국은 그동안 국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미국의 국채는 미국 정부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고

정해진 기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약속 증서입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세계가 250년 된 미국의 약속을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오늘 말씀은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은 구하셔도 나는 그렇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우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나의 연약함이 더 전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에게 이 말씀이 이 심령에 꽂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내 심령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들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 아름다운 협동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협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각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온 유혹은 자포자기하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유혹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욥은 큰 재앙이 임했을 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것, 죽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녀를 건지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건짐을 받을 것이며 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너는 기도할 것이며 나는 응답할 것이고 너는 영광의 찬송을 부를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으며 주와 같이 죄를 사하시는 이가 어디 있으며 주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영광을 드리지 않고 도망치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김 선장은 고깃배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가 동중국해를 통과할 때 갑자기 평온한 바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고 있습니다. 무전기는 끊기고 엔진은 비명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복판에서 배가 멈추었습니다. 자, 갑판 위에서 밧줄을
붙들고 있던 그는 평생 처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살려만 주시면

0: 자, 김 선장은 가죽을 끌어안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다시 출항할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던 어느 밤, 누군가 그날 밤의 폭풍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내가 운이 좋은 거지. 베테랑 선장이 그런 파도쯤 뚫고 나오는 게 뭔 대수야. 여러분, 이 김 선장을 비웃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위기 앞에선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매달리며 평안히 임하면, 문제가 지나가면 내 운이라고 내 실력이라고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까?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존귀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요셉이 죽고 나서 저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임했습니다. 저들 애굽 땅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영원한 나라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6.25 전란 가운데서 그리고 순간순간 시대의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만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였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환난 중에 있다면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구하시고 소망이 없던 나로 하여금 나를 보내시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발 아래에서 울고 있다면 장차 그 발 앞으로 다른 주인들을 인도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건지신 그 일을 인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에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돌봄 사각지대, CCTV 사각지대.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돌아보고 굽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주 저편에서 커다란 태양이 동그란 지구를 향해 한없는 햇빛을 비추듯이 말이죠. 이 세상에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듯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서로에게 햇빛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래 따스함을 얻고 쉬어갈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사각지대는 사라지겠죠? 밤이 깊어가는 지금 우리 다시 우리를 비추는 햇빛을 기다려봅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메트로이드 만의 라이드 오브 더 월드로 박성욱의 CCM 캠프 2016년 10월 아니야 5월 죄송합니다. 5월 12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5월인데 왜 10월이라고 했을까요? 두 배나 뛰어야 되는데 가을이 그리운 걸까요? 네.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라디오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또 참여도 해주세요. 여러분 참여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메시지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로 사연 신청곡, 기도 제목, 고민 사연 남길 수 있어요. 많이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광고 듣고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들 얼른 얼른 배달하죠.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You are my all in all. 데니스 존의 목소리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원곡이죠. 네,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도 화요일 여러분의 인사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봄보로봄님께서 샬롬 성웅님 반갑습니다. 캠프 출석합니다 하셨고요. 세라별님도 호호호 여름 뛰어넘고 가을로 가자 하셨어요. 아 정말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진짜. 예. 네. 근데 또 그럴 수 없죠. 그리고 때를 따라서 같이 건너가야죠. 예. 네. 지금 봄 충분히 느끼고 곧 올 여름 잘 견디고 가을도 만나보시죠. 최정숙님께서도 기도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기도원에서 기도실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오 기도원 가셨어요? 아 네. 마음에 이렇게 준비해간 기도의 제목들 또 다 올려드리고 또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 주시는 것들 또 상황과 현상을 통해서 주는 이야기들 잘 듣고 오셔서 또 건강한 일상 함께 살아가시죠. 진진맘님도 오셨어요. 한강변 걸으며 듣고 있습니다. 제 신청곡은요. 제목은 모르겠는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뭐 노래 다 아시는 건데 네.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을 때 듣고 간구하던 찬양입니다 하셨어요. 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이 노래 가수도 모르세요? 가수도 한 분밖에 없는데 이 노래 부르신 분이 다른 분 아시는 분 네. 정답 아시는 분 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제목과 가수를 아시는 분 샵 1212로 맞춰주세요. 아, 저 아냐고요? 아, 저 알죠. 제가 아니까 퀴즈를 내죠. 정답 기다리면서 지선의 노래도 먼저 듣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웅재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그리고 지선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었습니다. 지선의 노래는 최근에 새로 발표된 신곡이네요. 네, 찬송가를 발표한 지선의 노래였습니다. 아까 우리 이 앞에 사연으로 신청곡 제목을 모르겠는데 가사 첫 줄만 알아요 하면서 보내신 곡의 정답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곡의 정답은 예, 여호와의 유월절 예, 시와 그림이죠.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바로 막 보내실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몇 분 안 계셨어요. 그것도 이은주님이 예, 시와 그림 여호와의 유월절일 듯해요. 성웅님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검색을 통해서 세라벨님도 조영준 여호와의 유월절 이 곡일까요 하셨는데 조영준님은 작곡가이시죠. 이 곡의 작곡가 시와 그림은 노래하는 김정석 곡을 쓰는 조영준 두 분이 함께하는 팀이죠. 작곡가와 가수가 함께하는 팀. 실제 조영준님은 한국에 지금 안 계시고 캐나다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활동은 김정석 목사님 혼자 네, 하시는 거죠. 시와 그림 아름다운 팀이에요 정말. 네. 이 팀이 시작된 이야기를 정말 들으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진짜 원래 가까이 아는 사이가 아니었대요 두 분이. 근데 김정석 목사님이 그 대학교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 조영준 작곡가님이 곡을 쓴 노트를 가져와서 나와 함께 음악 찬양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 곡을 쫙 보여줬는데 그때 김정석 목사님이 이제 막 신학교 다닐 때니까 제가 지금 뭐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그 악보를 팍팍 찢으면서 당신과 같이 안 하면 의미가 없어 이랬다는 이야기가 김정석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만큼 네, 절박했던 그리고 열심히 했던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노래들이 가득하게 예, 전달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그 노래 들을까요? 시와 그림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어메이징 코리아 유은성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월드컵이 30일 남았다죠? 네. 북중미 월드컵 네, 우리 선수들 잘하고 오라고 응원의 노래로 어메이징 코리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님께서 오늘도 바빴던 하루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들으며 자려합니다. 은혜의 찬양들 고맙습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곡은 하늘소망입니다 하셨어요.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조이포유 채널 프로그램 중에서 이곳에서만 곡의 사연과 비하인드를 많이 듣네요. 역시 최고 PD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프로그램에도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다 이 정도는 다 우리 진행자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뭐 최인영 목사님한테 뭐 CCM 역사 뭐 사역자 물어보면 줄줄줄 나오죠. 네. 제가 조금 더 잘 안, 조금 더 진짜 한 3cm 정도 조금 더 아는 거지. 이 정도 내용은 이 방송 진행하는 CCM 방송 진행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5025번님께서 요즘 무기력증에 걸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생의 과업처럼 여겨지는 그 일이 있는데 나머지 섬김들은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이것도 소명을 발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일생의 과업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주변의 다른 일들이 작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내가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일이 있고 주변에 그거에 비하면 좀 작아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변의 작은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아닐까요? 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하고 의견 나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나를 봐도 없어서 신청해 주셨는데 방익수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먼저는 피아워십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강익수의 목소리로 나를 봐두옵소서 함께 들었어요. 박성우의 CCM 캠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태양반달님께서 이게 찬양인가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보니까 아마 요 노래 나간 시점인 것 같아요. 유은성의 어메이징 코리아 나갔을 때 이게 찬양인가요?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잠깐만 우리 노래요. 유은성 이 노래 찬양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그때도 세라벨님이 태양반달님 참 이상한 나라 코리아가 제목으로 CCM 유은성님이 코로나 때 응원가로 발표한 곡입니다 하면서 또 바로 알려주셨어요. 야 우리 캠프 애청자분들의 이 센스.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씀을 미리 게시판에서 다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CCM 캠프는 CCM을 소개하고 함께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CCM이 뭐예요? 라고 말한다면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지식, 보편적 현대적인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는 설명 사전적 해설보다도 그냥 기독교인들이 만든 좋은 음악을 듣고 나누는 거예요. 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CCN 캠프에서

자, 1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Shine, Jesus, Shine 들으면서 2부로 갈 텐데요. 여러분의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가 좀 필요해요. 꼭꼭꼭 눌러주시면서 2부에서 만나시죠.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2: 레인보우.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CBS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어제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교회 연합과 일치에 힘쓴 연합운동 공로자들과 협력기관 기관장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 오찬에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등 13개 교단에서 추천한 연합운동 공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교총 김정석 감독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기독교 초기 소외된 이들을 섬겼던 섬김이 오늘날 복음의 역사를 가져왔다며 한교총 회원 교단들의 지향점이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자고 격려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청년협의회가 청년 국제 에큐메니칼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다음 세대의 에큐메니칼 운동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최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5차 청년대회와 WCC 까를수루의 총회 등에 참석한 청년들이 함께해 서로 다른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고 청년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를 논의했습니다. 기독청년들은 에큐메니칼 전통이 단순히 하나의 진영이나 교회 안의 특정 커리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인류와 피조세계의 일치와 화해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의 본질적인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에큐메니칼 운동은 무엇보다 관계에서 출발한다며 각자가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이웃의 고통에 응답하고 경계를 넘어 우정을 쌓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전국 목사장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제일교회에서 제63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목사장로 기도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를 주제로 13일까지 진행되며 14차례의 강의와 집회를 통해 교회와 가정,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집중 기도합니다. 예장합동 장봉생 총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응답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기도회가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시대적인 부흥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 보건복지부 이슬한 제1차관을 초청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소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산장려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슬한 제1차관은 세미나에서 교회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주중 돌봄센터나

0: 방과 후 교실로 활용하는 공동체 돌봄 모델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며 생명 존중의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사회적 인식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수목음교회는 그동안 출산 장려금 지원과 다자녀 가정 후원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민관협력 통합 돌봄 모델 구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단체 AL 미니스트리가 최근 전남 신안 임자도와 증도 일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촉각 성지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2: 돈을 버는 것은 일상의 유지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비싼 물건의 소유, 더 사치스러운 서비스를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과 자신의 시간을 맞바꾸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더 값비싼 물질의 소유, 더 많은 자유의 확보. 당신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나요?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화요일 2부 1시간 더 오늘의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CCM 캠프를 튼튼하게 만들어 갑니다. 2부에도 광고가 있죠. 광고 듣고 뉴 CCM 바로 시작하죠.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자, 2부의 시작은 이란 UCCM 새노래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듣기 좋은 새노래, 여러분이 꼭 들려주고 싶은 새노래 가져왔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새노래는요, 워십 플로잉의 채움입니다. 채움. 2025년 플로잉 뮤직캠프 주제 말씀이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쓰여진 이 채움이라는 곡은요, 우리 안에 것들을 비워내는 자기 비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것을 채워주심을 것이라는 권면과 고백의 말씀으로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비우면서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찬양을 듣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그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었고 브라브라브라 거죠. 외운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럼 오늘 워시플로잉의

해움 UCCM으로 함께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응원의 마음으로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 콕콕콕 눌러주세요. 오늘의 UCCM 워시플로잉의 채움입니다.

워시플로잉의 체험 오늘의 뉴스 시스템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 노래 아주 경쾌하고 좋은데요. 플로잉 뮤직캠프 주제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 좋습니다. 종종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자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시스템 함께 들었고요. 비공개 사연이 하나 왔네요. 성우님 두 달 동안 회사 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 말씀 보려 해도 은혜가 안 되고 CBS 들어도 은혜가 안 되었어요. 이제 그 상황이 두 달이 지난 이 상황에서 끝나고 듣는 이 상황이 은혜네요. 은혜 아니면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럴 때 있죠. 네. 정말 회사 일로 막 치이고 막 정신없고 그럴 때는 막 마음 가다듬고 성경 보려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분주한 게 막 두근두근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런데 그럴 때도 꾸준히 하셨다는 거, 그럴 때도 성경을 보려고 했다는 거, 네, CBS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려고 했다는 노력 제가 응원해 드립니다. 네. 당연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해봐야지, 한 번 더 읽어봐야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읽어봐야지 이렇게 꾸역꾸역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이 그 두 달간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제 잘 해결되셨죠? 네. 캠프에서 나오는 음악들로 많은 위로받고 함께 힘내시면 좋겠어요. 1018번님이 샬롬 김수진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이 그럼요. 신청하시면 틀어드립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먼저는 잔치 공동체입니다.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네, 그리고 장근희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아 참, 잔치 공동체 이번 주 금요일 캠프 초대석에 오기로 약속됐습니다. 이번 주 캠프 초대석 많이 기대해 주세요.

김명선의 노래로 그저 상상할 뿐이지. 이건 캐스팅 크라우스의 I Can Only Imagine. 아 뭘? 캐스팅 크라우스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기억이 제가 안 나네요. 그죠? 아 멀시미 맞아요. 멀시미 I Can Only Imagine의 노래였죠. 이 노래는 영화로도 나왔죠. 네, 영화로는 한국에서 개봉했었고요. 네, 그때 아마 그 시점에 맞춰서 여러 찬양사역자들이 함께 부른 버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근이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N 캠프, CBS 표준 FM, 레인보우 웹 CCN 캠프 유튜브 통해서 함께 듣고 계십니다. 루아우 엘로힘 보혜사님께서 또 사연을 주셨어요. 샬롬 캠프, 제가 생계를 위한 새일을 위해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셨어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가 보군요. 아 정말 잘 준비하셔서 정말 멋진 일이 있기를, 그리고 생계도 정말 풍성해지기를 같이 구합니다. 기도하고 실천하고 움직이면 주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겠죠. 앞에 신청하신 노래가 많아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김수진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은혜 아니면 신청하신 분 있죠. 네, 그 사이에 류하나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같이 듣겠습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노래로 은혜 아니면 신청하신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김수진, 류하나, 라이프 로드 싱어즈로 이렇게 약간 클래식한 노래들을

듣고 보니까 약간 좀 CCN 캠프가 좀 고급진 분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화요일 밤에 아주 웅장한 노래들 들으니까 또 좋죠. 네. 해외 CCM으로 이어갑니다. 킹스웨이 뮤직그룹에서 부릅니다. Days of Elijah.

탐 브룩스의 마이티 워리어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CCN 캠프에서 들은 곡들이 다 좋은 곡들이었기를 바라면서 이제 CCN 캠프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벌써 화요일이고요. 내일이면 수요일. 한 주가 벌써 중간쯤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5월도 중반을 넘어가게 되는데

짧은 연휴였던 5월의 시작들이 벌써 지나가고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이번 주에는 또 스승의 날도 있죠. 이렇게 지나가면 5월도 다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분주함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또 감사의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

0: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1: life, I will go. I don't...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

0: 호밍루츠가 인천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최희안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마땅하도다 말씀하신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전해드리며 문을 열었는데요. 벌새님께서 어머 오늘 아침 산책하면서 요한일서 들었는데 이런 우연히 사랑하며 오늘 하루 보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음이 통하신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송정미 하나님의 사랑 앞서 위로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사랑의 주님이 접속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위로브 찬양 들으시면서 사랑의 주님이 여기 박수치면서 왠지 흥얼흥얼 다 따라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 부르실 수 있는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평소 애창곡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시고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곡도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를 이병희님께서 청해 주셨고 박종수님께서 저도요 서로 사랑하라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사랑이 키워드인가요? 럭키비키님 조용히 듣기 못하면서 그런 사랑 남겨주셨습니다. 원성남님께서는 어제 사평로 들으시다가 정혜원 씨가 새 앨범 내셔서 새 음반, 새 음원 중에서 한 곡 청해 주셔서 제가 그중에서 구별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송정미 씨 곡을 전해드려서 서로 사랑하라는 송정미 씨가 같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희주일 곡을 준비했고요. 기도하는 사람님께서 8,000원의 기적이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딸기가 요즘 조금 확실히 가격이 좀 내렸더라고요. 정말 반짝반짝 반질반질 달콤한 딸기가 요즘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또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해주셔서 참 기분 좋은데 세일에서 4팩을 사시고 나서 이걸 다 나눠주셨대요. 한 팩은 본인이 드시고 반대쪽 근무하는 형님 사모님들이고 그 다음에 늘 식사에 준비해 주신 식당 여사님들이고 그 다음에는 양과장님, 김과장님, 러셀, 배대리님, 유과장님 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종이컵에 다 담아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쁘게 그 종이컵에다가 딸기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한 5알씩 6알씩 담아서 나눠 드셨다고 인증샷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쁜 마음, 착한 마음, 우리 이런 곡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나누어 주어요 라는 곡이 있는데 앞부분의 아가 목소리도 참 귀엽고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 정혜원의 새 앨범 구별, 희수일 서로 사랑하자, 다윗과 요나단 나누어 주어요.

0: 희훈아, 희훈이 몇 살?
1: 3살.
0: 3살? 희훈이 형욱이 사랑해? 진이 더 사랑해? 운이 더 사랑해? 아빠도 사랑하니? 아빠 사랑해요 해봐.
1: 사랑해요.
0: 그래, 아빠도 희훈이 사랑해.

달가요나단의 나누어 주어요 앞부분에 아가한테 사랑하니 누구 사랑하니 누구 좋아하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그런 아이들 보면 뭐 이렇게 자꾸 묻게 되잖아요. 대답이 듣고 싶어서 정말 그 뾰족한 아기 입술 그렇게 보면은 새 아 부리 같은 새 부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너무 귀여워요.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희주일에 서로 사랑하자. 오늘 또 희주일 곡을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아, 이 곡도 진짜 좋은데 3665님께서 살짝 늦으셨어요. 이 곡은 기억하고 있다가 이삭줍기로 전해드릴게요. 키링 사진도 감사해요. 어제도 이 비슷하게 그 며느님한테 선물 받으셨다고 그 손뜨개로 한 키링. 와, 이것도 굉장히 예쁜데요. 그 화분을 이렇게 그 해서 꽃을 직접 뜨개로 해서 하는 것도 예쁠 것 같고 키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예쁠 것 같고 정말 손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엄지척 엄지척 해드릴게요. 선물도 하셨다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서 축복 속에서 좀 축하해달라고 사연을 주신 분 계셨어요. 아이 속상해라. 그 저는 그 한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 전부터 그 좀 많이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격상 또 조용히 지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럼 저희 같이 축하해 드릴게요. 저희가 축하해 드리는 방법은 선물을 드리는 거죠. 그죠? 힘내시고요. 0953님께는 우리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바쁘게 출근하고 축하도 못 받고 어제는 큰아들 생일이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꼭 미리 이야기하셔서 나 방송으로 이렇게 축하받긴 했는데 꼭 축하받고 싶다고 한 달 정도의 여유를 주겠다. 그때까지는 계속 뭐라도 좀 말로 하든지 그렇게 축하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는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리미리 녹음 버튼 누르시겠다 말씀하시면 제가 살짝 여유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신청곡 들려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녹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누를까 말까 하고 계신 1385님, 1386님. 네, 지금 잠시 뒤에 누르시면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CBS 장로합창단 버전으로 꼭 듣고 싶다고 그때 그 감동 기대하며 들을 수 있겠지요 하셔서 준비했어요. 아, 그리고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마커스 워십의 찬양도 7493님께서 모처럼 시간 맞는 직장 동료들과 번개팅으로 잠시 후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수다 선배경 빠질 생각에 벌써 신나요. 큰언니처럼 얘기 많이 들어주려고 해요. 예쁜 동생들한테 제 얘기는 이렇게 은영님께 다 하고요 하셨어요. 제가 그러면 큰언니 할게요. 우리 7493님 예쁜 동생들하고도 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팟캐스트 커뮤니티에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전해드렸습니다. CBS 장로합창단 최인혁 나는 너의 하나님 전해드렸어요. 벌써 1부 끝인사 드릴 시간인데요. 사랑의 종소리 조은실님께서 장애인센터에서 주방일을 하게 되었어요. 거리는 멀지만 해맑은 아이들 보며 감사합니다.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저에게 웃어주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며 힘들어도 감사하며 일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조은실님께도 저희 오늘은 응원의 마음 담아서 선물 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수연의 음성으로 신청하신 사랑의 종소리 그리고 연주곡까지 쭉 이어서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0: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은혜 신청하신 분 그리고 감사 신청하신 분들 계셨어요. 대표적으로 해피 강사님께서 은혜 듣고 싶어요 하셔서 오늘 지선 이유나 한이강찬 아이빅밴드 찬양 또 배상진님 오늘도 좋은 찬양들 여러 곡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중에 좋은 씨앗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듣다 보니까 학창시절 생각도 나고 와 예전에 이 곡 기타 치면서 불렀었던 그런 추억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자, 2부에서도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눠요. 홍래님께서 아파트 3년에 한 번 하는 그 정기 점검으로 인해 지금 가스도 물도 다 단전 단수 사용할 수가 없는데 잠깐 동안 이렇게 불편한데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떨까? 어떻게 견디지? 두려운 생각을 하셨다고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신 맞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겪고 나면 그래 정말 일상에서 주어지는 이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도 홍래님 써주시고 UFP보험님께서 같이 공감해 주셔서 물의 소중함, 전기의 소중함, 가스의 소중함, 무엇보다 예수님의 소중함, CBS 조이포유 소중함.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사감사로 저희가 찬양, 포유에 감사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 부르는 감사해도 준비했어요. 은하수 구스로옥님께서 지난 3, 4월에 치료용 렌즈를 눈에 끼고 지금 좀 편안하게 되셨다고 4월 말에 렌즈 제거했는데 지금은 잘 보여요 하셨어요. 그 눈 관련해서 렌즈 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저도 요즘에 눈 시력이 많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갑자기 숫자가 이게 3자인지 8자인지 6자인지 이렇게 멀리서 슬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안경 하시는 우리 세틀 네 그렇죠? 예. 너무 감사드렸어요. 어유 문자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조만간 물론 저는 꼭 가서 이게 눈 확인도 하고 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도 그랬는데 하시면서 공감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또 힘내서 오늘을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저 상상할 뿐이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뭐냐면 상상이 안 돼요. 유해피봄님께서 이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없으면 하고 라고 하셔서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가 부릅니다. 그저 상상할 뿐이지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원곡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재작년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0: 있는지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1: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앞에서 나보게 될 당신 모습
2: 그저 상상

한국 찬양사역자 연합회가 부른 그저 상상할 뿐이지였고요. 아름다운 세상에 감사해 포유가 부른 감사해요도 함께 하셨어요. 2102님께서 오늘은 남편과 선교사역으로 포항교도소 가는 길에 축복송 함께합니다. 젊은 시절 분노 조절을 못해서 큰 잘못 저질러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 그래도 구원받기를 원하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으면 하고 10년 동안 이 일을 꾸준히 해오고 계십니다. 드라이브도 할 겸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축복송과 또 김 아나운서님 목소리 찬양 들으면서 감사하며 가고 있다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성호은 찬양으로 찬송가 전해드리고요.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가 부르는 거기 있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또 성호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플루트님께서 모르는 곡들 중 좋은 곡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곡들. 저장이요 하셨어요. 가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때 여러분이 와, 이 곡 정말 좋아요.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저도 뿌듯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I Can Only Imagine 같은 경우에는 저희 CBS 시네마로 이 곡에 얽힌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졌던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과 그러면서 찬양사역자연합회에서 이 곡을 이렇게 한 소절 한 소절 부르셨던 그 기억이 나면서 좋은 해외 CCM도 저희가 축복송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네, 두 곡을 준비를 해봤어요. 캐시 트로콜리의 My Life is in Your Hands 그리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인데요. The Solid Rock 준비했어요. 지젤의 찬양입니다.

안드레 크라우치, The Disciples의 My Tribute, 나의 찬미. 이렇게 많이 들어본 옛 추억의 찬양들 원곡으로, 그리고 지젤의 The Solid Rock은 찬송가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캐시 트로콜리의 My Life is in Your Hand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노을가을님께서 요즘에 유독 축복송이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 친구처럼 느껴지고 그런 다정함과 따스함이 느껴지시나 봐요. 자, 오늘 이렇게 옆에서 친구처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끝곡은 소울싱어즈의 친구야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입니다. 이 찬송가는 일라이셔 올프라이트 호프만이 작사하고 존 스톡턴 목사가 작곡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호프만은 183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오르윅스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찍부터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틈틈이 찬송가 작사와 작곡에도 손을 댔습니다. 호프만은 펜실베니아주의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1866년 목사가 됐습니다. 호프만 목사는 설교 준비나 찬송

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장로교도였지만 19살 때인 1832년 한 감리교 캠프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계기로 감리교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는 세 차례나 목회를 단념하려고 했을 만큼 몸이 허약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주 요양을 해야 했고 그때마다 많은 찬송곡을 지어냈습니다. 그가 교회 시무를 완전히 단념했을 때에는 이미 상당한 양의 찬송가가 작사, 작곡되어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 배경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으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만나봅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뿌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뿌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뿌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13일 수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분열로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샬롬이 임하게 하시고, 깨어진 것은 회복되게 하시며, 흩어진 마음과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립과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민족과 공동체 안에 깊어지는 증오와 불안을 거두어 주옵소서. 힘과 욕망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며,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위로를, 억눌린 이들에게는 자유를, 가난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옵소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 흔들리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쌓인 미움과 상처도 주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끊어진 관계마다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서로를 다시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먼저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안과 갈등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칼이 아니라 화해와 희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 자리 교회 김은등 목사였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남성 합창단이 부르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입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어서 옹기장이가 전합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에스더 5장 성우 손정화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에스더 5장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의 왕은 어전 안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개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 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녀석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성경 낭독 에스더 5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이었습니다. 브라운 월십이 부르는 너 시험을 당해 카펠라 합창단의 찬송가 576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어서 트리니티 싱어즈입니다. 찬송가 558장 믿어워라 주의 가정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 여기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래전 한 침대 회사가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했는데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 광고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하루에도 수 없는 주문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사실 타 회사와 별반 차이 없는 침대인데 광고의 힘이 이렇게 대단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에도 침대 광고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청나라 당시 중국 결혼 문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청나라에서는 딸의 홍기가 차오르면 아버지가 가구 장인을 고용해서 시집가는 딸을 위해 침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완성하여 혼수품으로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누군가는 얼마나 대단한 침대를 만들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침대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청나라의 침대는 박스 형태의 모양으로 막힌 천장이 있고 사방이 창으로 뚫린 마치 집 속의 집 같은 형체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급 목재로 만든 침대는 사방 구석구석 딸의 평안과 축복을 상징하는 온갖 문양을 조각하여 새겨넣습니다.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 풍요의 강과 해, 번영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 등 그야말로 침대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이런 고생고생을 하면서 침대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더 큰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낯선 가정으로 시집가는 딸에게 자기만의 공간을 주고 시댁살이 중 서럽고 울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남몰래 커튼을 치고 속 시원하게 울 수 있는 장소를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 매일 그 침대를 보며 사용하면서 자주 만날 수 없는 아버지 부모님을 기억하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청나라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선물은 육신의 부모입니다. 제 부친께서 이북분으로 성격은 다소 거치셨지만 누구보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저 형제를 키우실 때 무한 헌신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분이시라면 완전하신 하늘의 하나님은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분일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과거 모든 가족들이 함께 사는 대가족 시대와 달리 지방 분권화로 인해 점점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사는 핵가족 시대를 살기에 가족들을 만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부모는 외롭게 살아갑니다. 이때 가족의 빈자리를 자녀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매주일 예배 시간에 만납니다. 소그룹 시간에 또 만납니다. 성경 공부 시간, 봉사, 취미 모임 등 부모, 형제, 자녀, 친지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고 친밀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나를 돌봐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친밀함이 무례함과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 함께 기도, 함께 식사,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유학 시절 값싼 집을 얻기 위해 한인들이 사는 곳에서 더 멀어진 마을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이때 미국인 교회 목사님 부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독일계 미국인 메이 할머니는 제 두 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알렌이라는 목사이면서 크로스컨트리 체육 코치는 우리 집에 방문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두 아이를 산악달리기 팀에 넣어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족 친지 하나 없는 미국 땅에서 그들을 통해

0: 같은 교회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큰 도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 땅에서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절정,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연 이 땅의 모든 부모 가운데 타인을 위해 내 자녀를 아낌없이 내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다 줄 수 있어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왜요? 사실 아들은 자녀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크고 작은 치료를 위해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부모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저 수술실에 내가 대신 들어갔으면. 병들어 죽어가는 자녀를 바라보며 부모는 말하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를 대신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하나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래전 자신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괴로워하던 제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실험실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그날도 제자 청년이 똑같이 실험용 쥐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매우 작고 작은 쥐새끼 한 마리가 안 잡히려고 요리저리 피하고 또 피하더랍니다. 제자도 더 힘을 주어 잡으려고 할 때에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몸을 떨며 도망치려고 할 때에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낱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고 발부동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러 오셨을까? 도망치려는 쥐를 보니 안타까워 놔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비참한 아들의 죽음을 보고도 가슴이 찢어지지 않으셨을까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도 아니고 실험실에서 경험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묻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어디 있냐고 의심하는 시대, 사랑 여기 있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 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마드리갈 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이어서 김영미가 부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5월 13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줄라이가 부르는 물가로 나오라, 나무엔의 찬양,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교회 연합과 일치에 힘쓴 연합운동 공로자들과 협력기관 기관장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 오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등 13개 교단에서 추천한 연합운동 공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교총 김정석 감독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기독교 초기 소외된 이들

를 섬겼던 섬김이 오늘날 복음의 역사를 가져왔다며 한교총 회원 교단들의 지향점이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자고 격려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청년협의회가

0: 파를수루의 총회 등에 참석한 청년들이 함께 서로 다른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고 청년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를 논의했습니다. 기독 청년들은 에큐메니칼 전통이 단순히 하나의 진영이나 교회 안의 특정 커리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인류와 피조세계의 일치와 화해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의 본질적인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에큐메니칼 운동은 무엇보다 관계에서 출발한다며 각자가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이웃의 고통에 응답하고 경계를 넘어 우정을 쌓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전국 목사장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제일교회에서 제63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목사장로 기도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를 주제로 13일까지 진행되며 14차례의 강의와 집회를 통해 교회와 가정,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집중 기도합니다. 예장합동 장봉생 총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응답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기도회가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시대적인 부흥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제 보건복지부 이슬한 제1차관을 초청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소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산장려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I can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2: I will go.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새 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1: 오늘 성경은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려면요, 약속을 잊지 말아야죠. 우리 그때 뭐 약속했지? 잊어버리면 약속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한다, 절대로 잊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염두에 두신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냐? 그럴 리가 없죠. 자기 자식을 누가 잊겠어요? 그만큼 선명하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뭐를요? 약속하신 거를요. 근데 그분이 잊지 않으시는 얘기를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저와 함께 읽어 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려면요, 잊지 않는다는, 기억한다는 단어는 원래 염두에 두다 그런 뜻입니다. 염두가 뭐냐면 생각의 머리에 둔다는 게, 제일 앞에 둔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일 꽁지에 생각하다가 아이 그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아이 됐어 됐어 그게 아니고 가장 먼저 앞에 두는 거예요. 염두, 머리 두자거든요. 가장 앞에 두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것을 성경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안 잊어버리면 어디서 써? 손바닥에 볼펜으로. 종이도 없고 우리가 손바닥에 적어. 적죠? 근데 이거는 조금 지나서 땀이 흐르고 씻고 나면 없어져요. 근데 새기면요?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요 문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문신을 했잖아요. 젊을 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했대. 지울라 그러는데 안 지워진대. 왜냐하면 이 문신은 피부의 껍데기에 하는 문신이 아니고요, 안에 무슨 진피가 있대나 거기에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빼낼 수가 없대. 아무리 해도 안 빠진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빼내려고 애를 쓰고 몇 번이나 수술하고 몇 번이나 시술을 해도 안 된대. 그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린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 성벽이란 건 뭐냐면 내 인생을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대. 다시 말하면 나의 방패가 되는 것들이 혹시라도 무너질까 봐, 나를 지키는 것이 혹시라도 공격을 받을까 봐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대요. 자 그렇다면 잊지 않으시려면, 염두에 두시려면, 잊지 않으시려면 늘 보고 있어야 돼.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돌보신다는 게 뭐냐면 본다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잊어버리시려면요, 기억하시려면 늘 보고 있어야 돼. 보고. 왜요?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잘도 알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고 있어야 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보고 있지 않은 듯 하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듣지 않으신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루스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가 한 사람의 도움을 지극히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남자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도와줄 때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이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 이야기와 지금 당신의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야기 나 다 듣고 다 보고 있었어. 아시는 것처럼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을 그 땅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후손을 이어갈 사람도 없습니다. 또 다른 며느리는 그래서 드디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말합니다. 저 어머니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고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어머니를 섬기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야기를 누가 알았다고요? 보아스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거야. 너 그런 여인인 줄 내가 다 보고 듣고 있었어.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듯 하지만 보시고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내 억울함은 진짜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시편 33편 18절에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 두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뭐요? 살피사. 살핀다는 뜻이 뭐냐면 눈을 항상 거기에 둔다. 영어로는 keep an eye on. keep는 지킨다, 늘 거기에 둔다. on eye, 눈 하나를 거기에다가 on, 누구누구 위에, 뭐뭐 위에. 눈을 절대로 떼지 않는다 라는 게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고요? 우리만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다고요? No way. 절대로 반드시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살펴보고 계신다면 살펴보시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성경은 마지막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 지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온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진짜로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단어이고 마지막에 나온 기억한다는 단어는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안다라는 단어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잊으셨겠지만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말은 아신다는 거라고요. 보시는데도 모른 척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아픔을 내가 보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아신다고요. 내 본심이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요? 아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할 일은 없는 걸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분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고 잊어버리시기 않기 위하여 염두에 두신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살펴보셨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없나? 오늘 성경 우리가 할 일 딱 하나 있다. 그게 23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난다. 부르짖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사실은 단순해요.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쉬워서 못하겠다는 거야. 나만이요 쉬워서 못하겠다는 거야. 차라리 좀 더 어려운 걸 주문하면 내가 한번 내 능력을 가지고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볼게, 그렇게 요청하면 괜찮았을 텐데 물에 들어가 씻으래. 구원을 말이죠. 만일

야, 너 재산도 팔고, 너 담배도 끊고, 술도 좀 끊고, 그러고 와. 그랬으면 나올 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 받을 만하지 나올 텐데 믿기만 하래. 그러니까 무슨 믿는다고 되나? 너 웃기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나 되냐? 좀 고행도 하고 막 살도 찌르고 막 피도 흘리고 막 그냥 금식도 하고 막 이래야지. 이러면 아니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쉬워서 안 하겠다는 거야. 네가 곤경에서, 고난에서, 억울함에서 벗어나려면 내게 뭐 하면 돼? 부르짖으면 돼. 그랬더니 부르짖는다고 되나? 그거 가지고 되면 뭐 세상 염려할 거 없겠네? 아니요, 진짜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럼 제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2절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래. 33장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들어보시라고.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 저와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요? 하나님이 뭐래요? 일을 이루어, 성취해, 일을 만들고 경영한 거 반드시 이루셔. 그분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는 내게? 그럼 다른 거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돼? 근데 더더욱이 꼭 부르짖으라 그러면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부르짖으라니까 뭘 촌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냐. 여러분, 저요? 여러분만큼 나이 먹었고요, 여러분만큼 공부했고요, 여러분만큼 살았어요. 제가 뭐 한다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 부르짖어야 돼. 이거는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hout예요. shout는요, 형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속삭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 부끄럽게 느껴져도요, 기도하라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돼.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조용하게 부르는 기도하는 것도 있죠.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골방에서 뭐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한, 다시 말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400년의 노예의 족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세요. 시편에는요,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편 중에 142편에는요, 다윗이 굴에 갇혀 있었을 때 했던 기도가 나와요. 저와 함께 142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부른 마스길 그래요. 마스길이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굴은 어느 굴이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등장하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꾀리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 그러냐면 교훈이래. 교훈이 뭐예요? 너네들 잘 배워.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굴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 게 참 힘든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뭐라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소리내래. 전 여러분 조금 인생을 많이 살으셨어도요, 하나님께 때때로 소리내어 기도 좀 하세요. 왜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니라. 뭐라고 간구해야 되느냐 하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냥 말한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말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부르짖어 말했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랬어요. 주님께 소리내어서요, 부르짖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건져주실 도움의 손길이 됩니다. 부르짖어 말하래.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9절 저와 함께 읽을 거예요. 읽어보시래.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그랬어요? 삼손이 목이 말랐대.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또 해도요, 나귀의 턱뼈 같은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도요, 우리 인생은 목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여러분 목말라 죽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타락해서 죽을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요, 건강 잃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귀의 턱뼈로 천명을 무찌르고 나도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자식이 성공하나요? 여러분이 잘 되나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목말라 죽어 죽을 상태가 되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떨어지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부르짖었더니, 19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엔하고레. 엔하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그랬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도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샘을 터뜨리셔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여러분, 레히라는 것은요, 턱뼈라는 거예요. 레히라는 지역, 거기에서 지금 이긴 거예요. 그래서 지역 이름이 턱뼈로 이겼다. 그래서 라맛 레히라 불렀대. 라맛 레히는 뜻이 뭐냐면 턱뼈로 인하여 산등성이가 됐대. 사람을 죽여가지고 산을 천명이나 죽였으니까. 그런 곳이,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을 이루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도 거기에 그냥 산등성에 묻혀 죽을 사람이라.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뭐요? 하나님께서 생명샘을 터뜨려 주셔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해진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훈련하는 거예요. 뭐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 제가 누가 뭐라 그래요? 뭐 근데 혹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 좀 해보셔. 좀 해보셔. 왜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레히가 뭘로 바뀌어요? 엔 하고레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400년의 고된 노동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그 일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돼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자 되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버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버이의 무게, 부모의 인생 무게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아버지의 무게, 우리가 이런 시와 아버지들의 삶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 피눈물 납니다. 이것을 자녀는 모릅니다. 결혼 전은 자신만 책임지면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자신과 배우자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추가로 자녀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인생의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려면

지키면 많은 노력과 아픔과 슬픔이 따릅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모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부모의 무거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죽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집은 아내가 일을 더 많이 하죠. 어떤 집은 남편이 더 일을 많이 하고. 그런데 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일을 합니다. 땅에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커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어요. 근데 죽을 때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시는 거예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요.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자식들이나 울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죽을 때까지 고생과 걱정입니다. 안전하, 선하, 자녀 걱정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삶이 힘든 이유는 첫째,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벌어야 돼. 그래서 내 자식한테 먹고 입히는 거 다른 자녀들하고 비슷하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수입이 적으면 늘 미안한 마음이죠. 교육비가 또 필요해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책도 사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비가 필요해요. 또 아프면 의료비도 필요해요. 그러니 부모는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됩니다. 뼈가 바스러지도록 일하셔야 돼요. 안 하면 이런 걸 하나도 못 해줘요. 그러면 가정이 박살납니다. 가정이 아니에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정신적 압박도 엄청 크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자녀에게 잘해주고 공부도 다 시켜줘야 자녀가 미래가 보장이 되는데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엄청 큰 거죠. 또 사회적 기대에 대한 부담도 커요. 누네 집 자식은 잘 됐더라. 누네 집 자식은 감옥 갔더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내 자식 잘 돼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면서 사회적인 그런 기대에 대한 부담도 엄청 부모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희생해야 돼요. 자신의 꿈이나 취미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돈 벌면 1순위가 자식이니까. 먹는 것도 1순위가 자식. 돈 쓰는데도 1순위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건 할 수가 없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제 내 꿈이나 취미를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 있는 사람들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되죠. 자녀와의 갈등.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막 고집 부리고 생떼를 쓰고 막 이래요. 거기다가 이제 좀 사춘기 되면은 반항을 하네. 부모는 자기 쓸 걸 안 쓰면서 새끼들한테 다 주고 있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부모한테 반항하면 부모는 막 스트레스 받아가고 죽을 지경이죠. 자녀와의 갈등, 감정이 막 그냥 너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삶은 자녀를 출생하는 순간 아이들이 막 웃고 너무 귀엽고 이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이러한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시도 한번 낭독해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반주해 주세요. 부모의 삶.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낡은 신발을 신고 길을 나선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지만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굳은 살 박힌 두 손은 삶의 무게를 쥐고 땀방울은 흙과 섞여 하루의 또래가 된다. 저녁이 오면 지친 몸을 눕히고도 마음은 여전히 자식 곁을 맴돈다. 내일의 밥상, 내일의 웃음, 내일의 희망을 위해 다시 일어선다. 세월은 주름을 새기고 머리칼은 희게 물들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따뜻하다. 자식의 작은 웃음이 그 모든 고생을 잊게 하니까. 삶은 고단한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늘 사랑이 서 있다. 부모의 이름은 희생. 그 희생은 곧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다. 어미의 마음, 우리 자식들 생각이 난다. 내 살아보니까 인생이 별것이 없더라. 너무 애쓰며 살지 말아라. 너희는 객지 가서 너무 애쓰며 사는 생각하면 이 어미 가슴이 미워진다. 행복하게 살아라. 힘들어도 참고 행복하게 살아라. 좋은 시죠. 이게 부모의 인생의 무게예요.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몰라요. 성경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일단 5계명을 어기는 거죠. 5계명을 어겨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10계명에서 5계명을 어긴 거예요. 죄가 되죠. 그 죄값은 죽음이에요.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나시리로 태어났어요. 힘이 장사였어요.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입을 확 잡고 찢을 정도로 그 정도 힘이 장사였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힘이 장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연애할 때부터 부모가 얘기했겠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연애 못해. 특히 블레셋은 우리 원수야. 우리 적이야.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 모세의 법에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가르쳐줘도 안 듣고 결국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 이용당해가지고 배신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이제 더 안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또 여인도 블레셋 여인하고 또 연애를 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여인이 돈 받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끝까지 찾아내잖아요. 찾아내서 그 힘의 비밀을 싹 없애버리니까 싹 없어졌어요.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머리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잡아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소경이 돼요. 그리고 맷돌 갈다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공경하지 않는 삼손의 결과예요. 왜? 자기 힘만 믿었거든요. 많은 자식들이요, 자기만 믿어요. 자기 힘만 믿어. 부모도 안 믿고 자기 내가 대학 나왔는데 내가 나가서 뭐든지 하면은 다 돼.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대학 나왔다고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빨리 깨달을수록 정신 차린 거고 정신 차릴수록 빨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삼손 부모 말 안 듣다가 두 눈 뽑혀 죽었다고요.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젊어서 죽었어요. 애도 못 낳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딱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이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의 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을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말 안 듣는 자식은 죽이래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성문 앞에다 처형을 당해요 성문 앞에 돌무덤이 크게 있어요 그 속에 불효자식이 죽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성문을 지나다니면서 이걸 보는 거야 저건 부모 말 안 들어서 죽은 자식이래 그 무덤이야 어려서부터 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효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각적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제가 많은 책들도 보고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해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이제 늙으시니까 자녀들이 부모 재산을 빼가는 거죠 그래갖고 다 빼가고 부모는 양로원에 보내버려요 갖다 버려버리고 어떤 자식은 외국 여행 가가지고 거기다 놔두고 오고 제주도 가서도 놔두고 오고 그리고 양로원에 보내버리고 이야 그런 불효자식을 둔 부모들은 가슴이 어떻겠어요? 찢어지겠죠? 그런 자식은 차라리 안 낳는 것이 나을 뻔한 거죠 그래 그런 자식은 일찍 죽여버렸던 게 나은 거죠 그러면 노후에 자기 생활이라도 편했을 거 아니에요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하고 예수님이 모세가 한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성경은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써놨어요 경홀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가 칼라더라고요 우리가 색을 말할 때 칼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칼라예요 이 말의 뜻은 모욕하다, 치욕을 주다, 멸시하다, 불명예롭게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대요 그래서 부모를 모욕하는 자식, 부모에게 치욕을 주는 자식, 부모를 멸시하는 자식, 부모를 불명예롭게 하는 자식은 저주를 받는다 써놨어요 그는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무시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받으니까 평생 사는 날 동안 그 사람이 뭔가 된 것 같은데 항상 엎어지는 거죠 깨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결혼도 깨지고 뭐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자식도 자기가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자식이 또 자기한테 그렇게 불효를 하는 거죠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불이 켜졌다가도 잘 되다가도 꺼져버린다 이게요 그래서 흑암 캄캄한 인생이 된다 이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캄캄해 어두워 밝은 날이 없네 사는 게 너무 괴로워 사는 게 너무 슬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불효하는 자식은 까마귀한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세상 하나님이 통치 안 한 것 같아도요 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부모 물건을 도둑질하면 멸망을 받게 된대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 동류는 동질 같은 사람이다 동류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멸망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우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삶 전체가 불행해요. 진짜 불행해요. 사는 게 불행해. 예.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도 늘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항상 불행하고, 예? 고통을 받고 살다가 흙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얻는 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복을 받는대요. 오늘 본문 말씀 십계명 제5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생명이 길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편안. 마음이 항상 편안해야 건강한 거예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병 걸린다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써놨잖아요.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암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걸린다. 막 이렇게 다 써놨잖아요. 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럼 건강하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한테 꾸중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니까 인성교육이 잘 돼 있어요. 인성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회사 가서도 윗사람 존경하고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회사 가서도 칭찬받아요. 결혼에서도 인성이 돼 있으니까 배우자 간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옳은 말은 다 들어주고, 우리 인성이 좋으니까 부딪힘이 적지요. 부딪힘이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막 그냥 폭언, 폭행, 막 술 취하고 행패부리고 이렇게 키우질 않고, 인성이 좋으니까 인성이 좋은 그대로 가르치니까 애들도 인성이 좋게 받아들여서 인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편안해요. 가난해도 편안하고 부자가 돼도 편안해요. 인성은요, 가정,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하니까 장수하고, 그렇게 사니까 집안에 그냥 갑자기 빠져나가는 돈들이 없는 거죠. 아니, 아들내미가 사고 쳐가지고 갑자기 잡혀가면은 수습해야 되잖아요. 배상해줘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그러면 막 몇천만 원 그냥 없어지잖아. 변호사 사고 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면 뭐해?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돈 벌었어요. 뒤로 다 빠져나가서 못 먹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 말씀이 딱 맞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를 하는 사람은 인성교육이 된 사람이에요. 불효한 사람은 인성교육이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너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첫 계명부터도 인정을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인정 못 받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아, 어떻게 나오는가 잘 봐요. 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들어가요. 너 불효했어? 너 영생 못 얻어? 공경했어? 그럼 너는 영생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이 말이에요. 너 부모에게 불효했어? 너 믿음 인정 못 받아. 왜? 행함이 없으니까. 불효했으니까. 이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지 못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영생에 대한 질문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효를 행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영생을 얻는 길도 되는 거예요.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요.

있던 그들로 먼저 가서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봐요. 부모에게 효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래잖아요. 그런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고 복도 받는 거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효예요, 효. 근데 반대로 불효라면 아까 죽음, 저주 다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결론으로 자녀들이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의 인생 무게가 힘든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의 부모가 더 어려운 시대에 부모의 무게를 감당하였어요. 지금은 옛날 부모들보다는 너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죠.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잘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적습니다. 불효하면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도 생각나서 후회를 해요. 내가 부모한테 잘못했구나 하고. 모두가 부모에게 효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감겠습니다. 그리고 결심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거, 불효한 거 생각나면 회개하시고, 아 살아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부모를 공

단순한 과거의 윤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삶의 질서를 세우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목부총장 강인한 목사였습니다.

0: CBS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 아시죠? 끝없이 위로만 올라가려는 애벌레들이 나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믿으면서 서로를 밟고 또 밟죠. 그런데 그중 한 애벌레는 깨달아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믿고 결국 천천히 나비가 된 애벌레. 예, 이 책을 볼 때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그 방향대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훨훨 날갯짓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또 나와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안으로 힘차게 날아올라 보죠.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아카시아 향기가 온 동네를 생동감 있게 하는 화창한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합니다. 허은님, 태미 와이넷 목소리로 흐른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심 모든 세계였습니다. 예, 이제 5월의 중간 허리 부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5월에서 6월 사이는 공기 중에 이렇게 달달하다 그럴까요? 이런 달콤한 향기가 배어있는 시간입니다. 아카시아 꽃도 그리고 라일락도 이맘때 향을 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와 그냥 가만히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선물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침 공기 속에 차가운 기운도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 낮 기온이 이제 크게 올라서 일교차 많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건강 잘 붙드십시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우물정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빛나는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영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들풀님, 정시님, 양주 옥정으로 이직해서 오늘 첫 출근인데요. 활기찬 찬송가로 화이팅 해주세요. 9971님은 와 10년 된 애청자라고 하셨어요. 오늘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잘할 수 있도록 힘나는 찬송가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화이팅 화이팅 외치는 응원가 같죠? Tommy Walker, Praise Him, Praise Him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샬롬 행복한 아침 안골 여인님 반갑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성류나무집님 충분하다님은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 중에 정말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다고 예, 이 게시판을 보면서 제 레인보우 닉네임은 그냥 재미없게 제 이름 그대로 정미나인데요. 야, 우리 애청자님들은 어쩜 이렇게 닉네임도 재치있게 다양하실까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자, 평화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홍용희 권사님 힘내세요. 예, 홍 권사님께서도 이 시간 애청자라고 하시는데 평화님의 신청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스승과 제자가 가난한 오두막에 묵었습니다. 그 집은 암소 한 마리의 우유에 의지해 근근히 생계를 잇고 있었는데요. 스승이 제자에게 명령합니다. 이 집의 암소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라. 제자는 괴로웠지만 스승의 명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요즘 계절의 영향으로 매일 들어오는 신청곡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오늘은 엠머레이가 불렀습니다. 민병우님 출근길에 며칠 전부터 장미가 피어있대요. 5월에 듣고 싶은 찬송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최선자님께서도 장미가 피었어요. 빨간 장미가 돋보이네요. 맞아요. 저희 동네에도 빨간 장미가 참 예쁘고 지나가던 어머님들이 그 앞에 멈추어 서서 사진 찍으시는 모습도 참 정겹고 좋더라고요. 카를로스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미국 출장 잘 마치고 귀국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 나 예수 사테셀렌 프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신청하셨습니다.

0: 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기는 아카시아 향기는 없지만 소금 냄새에 섞인 바다 향기가 바람에 날아오는 부산입니다. 와, 부산 사나이 김한수님. 새의 노래와 찬양이 어우러지고 아카시아 향기 더해가는 5월의 멋진 아침. 윤이나님. 5441번으로 문자 주신 분은 김해의 산기슬 깬 소적새 밤에 울고 새벽에는 뻐꾸기 소리가 들립니다. 오디와 산딸기가 익어갑니다. 아, 우리 애청자분들의 감각이 아주 예민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이 계절이 우리의 감각을 살아나게 만드는 건지. 예, 5월과 6월 사이, 봄과 여름 사이라는 이 계절이 참 생동감이 넘쳐 좋아요. 이 노래의 저의 느낌은요, 찬물로 쨍하게 세수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바, Move On, 1부 끝곡도 생동감 있게 마치겠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 조정에서까지 불발되면서 각계가 우려했던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1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사후 조정은 조합에서 결렬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협상 결렬의 핵심 요인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상한 폐지의 제도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조정안에 자신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 제도화가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후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을 비롯해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백악관에서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게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 시 주석이 자신의 친구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상급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현지 시간 12일 무역법 11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 국제 통상법원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10% 글로벌 관세 납부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을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접견은 내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은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전망입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나 글로벌 공급망 안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도 이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쿠웨이트군이 해안으로 침투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쿠웨이트 국영통신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 내무부와 국방부는 이달 1일 국경을 침입하다 체포된 일당 4명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속이라고 자백했다며 쿠웨이트군이 이들 일당과 교전해 병사 1명이 부상했고 침투조 중 2명은 도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무부는 이들이 쿠웨이트를 겨냥한 적대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어선으로 부비안 섬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란은 부비안 섬에 있는 미군 관련 시설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최근 가파르게 오른 반도체 종목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1%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0.16%, 나스닥 종합지수는 0.71%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어제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세한 날씨를 이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날씨 속에 한낮에는 대부분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게 시작하면서 현재 서울 1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원주, 강릉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강원 산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말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르면서 한낮에는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CBS
4: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이순환 우수 제품.
6: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무상 방문 수거.
6: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6: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7: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8: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7: 내일 더 안전하게,
8: 내일 더 행복하게.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0: 엄마
11: 민준아 유정아
12: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3: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0: 아빠 늦게 와도 돼.
12: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4: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12: 주말에도 긴급 돌봄.
1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5: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 전국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에서 32도까지 올라 조금 덥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애초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했던 전망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보수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2부 뉴스 디테일에서는 격전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짚어보고요. 1부에서는 아산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알찬 정보 알아보는 시간도 2부에 준비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 CBS 조태흠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조태흠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3: 삼성전자 노사 사후 조정 결렬.
1: 예, 그제와 어제 이틀간 사후 조정. 어제는 밤샘 협상까지 벌였는데 네. 결국 합의는 안 됐지요.
3: 네, 17시간 가까이 오늘 새벽 3시까지 이어졌는데 결국 이제 성과급 제도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 삼성전자 노조 요구는 회사 실적이 좋아도 경영진 판단 따라 보상이 달라진 현재 구조 대신에 이 성과급 지급 기준 자체를 뭐 고정적으로 뭐 15%면 15% 이렇게 고정적으로 명확하게 제도화하자 이런 건데 반면 회사 측은 기존의 OPI라고 해서 초과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특별 보상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노조는 이건 이제 일회성 보상일 뿐이다 하면서 거부를 한 거예요.
1: 예.
3: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에 기여한 건 노동자인데 외부 경기나 경영 판단 때문에 보상이 달라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논리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성과급을 고정화하면은 경영 부담이 커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양측의 간극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제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이제 절차가 종료가 됐고요. 지금 양측은 모두 좀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예요. 지금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실제 총파업이 현실화될지 여부인데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거든요. 지금 4만 명 넘게 그 파업에 참여하겠다 의사를 밝혔는데 노조는 현재 5만 명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조정은 그럼 완전히 끝난 건가요? 정부가 좀 더 뭐 시간을 뒤로 두고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3: 일단 노조는 끝났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만약에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오면 들여다볼 생각은 있다 이런 입장이라서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2: 예.
1: 총파업 현실화되는 겁니까? 삼성전자에.
2: 뭐 삼성전자가 파업을 한 거는 처음은 아니에요. 2024년 5월에 처음 이제 파업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 무노조 경영하다가 노조 생기는 것도 기사였는데 예. 파업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 정도까지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1: 예.
2: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기이고 그 외국의 이제 뭐 IB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 좀 JP모건이나 이런 데서는 삼성전자가 파업하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최대니까 뭐 이거는 뭐 상황을 봐야 되겠죠.
1: 예. 그러니까
2: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긴급 조정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심각하다.
1: 긴급 조정권이라는 거는
2: 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노조법이라고 하는데 76조에 해당되는데요.
1: 예.
2: 쟁의 행위가 공익 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때 그런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발동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30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1: 예.
2: 그리고 이제 그 양측의 얘기를 들어주고요. 중재를 하는데 이게 아예 단체 협약 같은 효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말을 들어야 돼요. 노사 양측이 모두가.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마지막이었냐면은 2005년 7월에 아시아나 항공, 12월에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 있을 때 그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했거든요. 강제 긴급 조정을 했거든요.
1: 법적으로 그러면 그 기간 동안 30일 동안은 파업을 못하게 하는 거네요.
2: 예. 예. 못하게 하고 강제로 이제 또 테이블에 앉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가 그냥 중재해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예.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0: 할 것이냐. 근데 노동계가 그러면 강하게 반발할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지 여부, 결단을 내릴지 뭐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뭐 메모리 반도체 물량이 없어서인데 파업을 하게 되면 못 만들고 그 물량은 더 없어지고 그만큼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십조의 손실이 예상된다.
0: 그러니까 뭐 이런 파업에 거는. 대해서 부정적으로 뭐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노조가 너무 두드려 맞는다.
1: 예.
0: 사실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게 저는 그렇게 크게 예. 뭐 욕심 부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까 모든 예. 곳에서 뭐 여기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기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참 이게 복잡한 사회 문제가 돼버렸어요.
1: 예. 네. 디테일에 가서는 뭐 약간씩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제시한 안이 뭐 10%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 볼까요?
2: 국민 배당금 논란 일파만파.
1: 예, 김용범 실장이 제안한 국민 배당금제 사실 네. 그제 밤 늦게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인데 어제 파장이 컸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2: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AI 시대의 초과 이익의 일부를 좀 국민에게 환원하자 이건 건데 앞서 뭐 저희 계속 얘기했지만 AI 시대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요 반도체 수요 폭증하면서 슈퍼사이클 이제 기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로 인해 늘어난 뭐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고민해야 한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AI 산업이 단순히 몇몇 기업의 혁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 기반과 인프라 위에서 성장한 만큼 거기서 생긴 초과 세수의 일부를 사회 전체에 환원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1: 지금 화면에 저희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2: 네, 맞습니다.
1: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근데 지금 이제 AI 시대, 그러니까 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문제의 인식은 그거예요. 이 호황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는 게 이게 맞느냐, 특히 이제 특정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층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큰데
1: 예.
2: 이게 나라가 아무리 부유해진다 그래도 부의 분포가 이제 자동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이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좀 안정화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앞서 SNS 보여주신 것처럼 국민 배당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1: 예.
2: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활용하게 된다면은 청년 창업 자산, 뭐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이런 데 이제 쓰는 거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제는 달았어요. 지금 당장 뭐 세금을 걷겠다 정책 발표 아니고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으면 허황된 얘기다 이런 전제를 달긴 했거든요.
1: 이게 약간의 오해 소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돈 많이 벌었으니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돈 더 내라. 그래서 국민 배당금으로 좀 쓰겠다. 못 벌거나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
2: 네.
1: 이건지 지금 법에 따라서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많이 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세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초과 세수고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약간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2: 저 그 SNS 보면은 초과 세수라고 써 있긴 한데
1: 예.
2: 앞서 뭐 삼성전자 노조 얘기도 했었고 최근에 뭐 김정은 산업부 장관도 이거 좀 사회가 같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상황이기
1: 예.
2: 때문에 이거 그러면 결국 초과이익 환수하는 거 아니냐, 횡재세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으로 좀 이제 확산이 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워딩상은 초과 세수인데 그러니까 세금이 더 거칠 건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의
2: 네.
1: 문제. 이게 워딩인데. 표현 내부의 과실, 국민 배당 이런
2: 그쵸.
1: 게 있어 보니
2: 네.
1: 혹시 더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 오해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는 이제 서둘러 진화에 나섰어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 어제 정말 여러 정치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1: 예.
2: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 먹는 얘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이 발언 때문에 어제 주가가 거의 8천 코앞에서 뚝 떨어졌다고 하던데 이거
2: 네,
1: 어떻게 된 건가요?
2: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의 문제인데 김 실장 글에는 삼성전자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1: 예.
2: 대신 반도체라는 단어가 한 8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기업,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초과 이익 환수를 이제 읽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 8천에 근접을 했었거든요. 코스피가.
1: 예.
2: 매도세,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강하게 좀 낙폭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 대해서 이제 이 상황을 주목을 했어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이후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투자자

0: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 이거 새로 뭐 과세를 하는 거 아니냐, 초과이익 환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시장을 읽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증권가에서는 물론 이제 김용범 실장 발언도 영향을 줬을 것이지만 최근에 워낙 계속 좀 급등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요 차익 실현이 좀 불가피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 배당금. 정확한 워딩은 사실 초과 세수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법인세가 예. 이번에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라는 건데 의혹이 초과 세수뿐이겠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더 내놔. 뭐 이런 것까지 부는 것 같습니다.
2: 이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시사점과 함의점이 있고 근데 예. 흥미로운 건데 일단 초과 세수를 언급을 했지만은 초과 이윤이라는 표현도 김용범 실장이 썼어요. 예. 초과 이윤이라고 하면은 정상 이윤이 있고 초과 이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독점 기업, 독점 예. 상태가 있으면 이거를 초과 이윤이라고 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논쟁이 벌어진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초과 세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초과 이윤까지 얘기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이제 삼성전자나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겠죠. 거기 예. 기업들을 명 지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막대하게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벌어들이고 있는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노르웨이의 이제 석유 펀드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여기에는 초과 세수를 가지고 지금 노르웨이 석유 펀드가 된 건 아니에요. 아예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공공재다 있다. 우리가 노르웨이 예. 앞바다에서 나는 석유는 그래서 국부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방식을 지금 언급하니까 이게 좀 다 섞여 있다 지금.
1: 예.
2: 초과 세수인지 아니면 공공 펀드를 만드는 건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기본소득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거. 이거를 굳이 이름을 국민 배당금이라고 한 거는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주면 좋죠.
1: 예.
2: 주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선거 앞두고 약간 애드벌룬 띄우는 거냐 뭐 이런 좀 논쟁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지난달 27일에 이제 그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1: 예.
2: 그 경영자와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기본소득 얘기를 했어요. 지금 AI 시대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럼 그 연장선상으로 지금 보는 게 맞다.
1: 예.
2: 그럼 이게 김용범 정책실장의 온전히 혼자만의 아이디어냐.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 다 얘기를 해본 거죠.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용인산당 클러스터 예전에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문제 한번 막 올 초에 막 논쟁이 붙었었어요.
1: 예.
2: 용인에 짓는 거 그때 왜냐하면은 예 전력이나 용수나 이런 게 지금 거기에 안 돼 있어서 막대하게 전선을 깔아야 되니까
1: 용인에 짓는다면
2: 그러니까 아예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전남이나 전북으로 가자. 그때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거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하고 논쟁을 붙여보고 반응이 워낙 안 좋으니까 물러섰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한번 뛰어보고 논쟁을 한번 붙여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1: 이게 사실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가 올해 막대한 영업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노조가 이제 성과급 노사 간의 성과급 갈등이 있는 중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걸 뭐 협력업체도 해야 된다. 지역사회는 뭐냐 국민은 뭐냐 많은 얘기들이 있다 뭔데
2: 농촌에 희생이 있었으니 농촌들한테도 농민들한테도 줘야 된다라고 민주당 일부 의원이 주장을 했죠.
1: 그렇죠. 네. 관세협상 때 아무래도 농촌이 피해를 받고 그래서 메모리가 무관세다. 그런 와중에 이제 김용범 실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 그렇게 인식되기가 쉽겠군요. 예.
2: 다만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정말로 이게 석유 펀드는 어쨌든 석유가 매장량이 있고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1: 예.
2: 근데 이게 정말로 그러면 석유처럼 수십 년, 뭐 백 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정말로 이게 구조적 초과 이윤이 맞는 거냐에 대해서도 논쟁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예.
2: 슈퍼 사이클이라고 한 거는 지금 잘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이클 안 되는 때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일단은 초과 세수가 용처가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예 예. 이제 법을 좀 바꾸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돼서 좀 공격적으로 이거를 초과 세수를 투자를 하려는 거 뭐 이런 걸로 좀 보입니다. 예.
1: 물론 이제 양극화 산업도 AI와 다른 또 쇠퇴하는 산업으로 양극화되다 보면 정부의 역할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또 민감한 시기에 그걸 논의하는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성과급 논쟁과 결부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청와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볼까요?
0: 감사의 정원 논란 속 중공.
1: 아, 어제 중공이 됐죠?
0: 네, 맞습니다.
1: 감사의 정원이 광화문에 만들어지는 돌로 된 정원.
0: 네. 그 예. 설명을 하면은 광화문 광장 북서쪽에 이제 조성이 됐는데요. 핵심은 6.25 전쟁 참전 22개국과 한국을 상징한 조형물이에요.
1: 예.
0: 그래서 높이 6.25m의 석재 기둥 23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둥은 참전국 하나하나를 상징을 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각 나라의 국기도 이제 대여 붙여가 있고요. 근데 이 형상이 이제 밭들어총 형상이기 때문에 조금 논란인데 시민단체 일부 야권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이 군사주의 상징물을 세우는 것이 맞느냐, 또 민주주의 광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1: 예.
0: 어제 준공식 현장에서도 이 반역사적 감사의 정원을 철거하라 이런 시위가 열렸습니다. 특히 제주 4.3 단체 등은 평화와 시민의 공간인 광화문에 전쟁 상징물을 세우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정치 쟁점으로까지 번졌는데 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또 민주당 정원 후보가 이걸 두고서도 좀 부딪힌 모양입니다.
0: 이게 지방선거 2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이제 공세를 하는 정원 후보 측은 이거 선거용이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1: 예.
0: 관련 음성을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3: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도가 아니라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일이다.
0: 네. 그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지금 추진 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개장했다. 이거 주장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200억 원 넘는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지방 선거 불과 3주 앞두고 급하게 준공식을 연 건 결국에는 정치적 효과 노린 거 아니냐. 요런 지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광화문 광장의 성격 변화를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기 광화문은 촛불 집회와 시민 문화 공간의 상징성이 강한데 여기 군사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이 들어서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왜 6.25 참전국에 감사하는 걸 구구라고 하느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역사에 대한 감사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오세훈 후보 영상도 보고 오겠습니다.
4: 또다시 두루뭉술 회피하기 위해서 선거용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분이구나.
0: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선거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토교통부가 예. 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었대요. 그래서 준공식 일정이 한 달 늦춰져서 시기가 공교롭게 이렇게 지방선거가 좀 맞닿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극우 구애용 정치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라가 있고 나서야 진보도 좌파도 있는 거 아니냐, 참전국 희생을 기르는 걸 이념적으로 해석한 게 문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논란 많던 감사의 정원이 어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이게 선거용이냐 아닌 거 이런 거 떠나가지고 뭐가 너무 많아요. 광화문 광장에.
1: 광화문 광장에.
2: 복작복작되고 그러니까 광장을 좀 비워두면 안 됩니까? 다른 나라 보면은 그냥 광장 비워둔 데 많거든요.
1: 예.
2: 그래도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뭐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 상이 1968년에 거기 세워졌고
1: 예.
2: 그때는 이제 광장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넓은 이제 16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군사정권의 잔재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2006년에 세종대왕 동상을 여기다 놓고 그때도 이제 약간 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르자면은 뭐 명량 분수, 한글 분수, 시간의 벽천, 샘물 탁자, 사헌부 문터 정시장, 해치 마당 이런 게 지금 다 곳곳에 지금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 예.
2: 근데 컨셉은 어쨌든 한쪽은 이순신, 한쪽은 세종대왕. 그래서 이제 국가를 수호하고 문치 한
1: 문물을
2: 뭐 문물을 하나씩 한 건데
1: 예.
2: 여기에 굳이 이제 넓지도 않은데 이것까지 좀 드러나와야 되냐 어울리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 뭐 이거를 뭐 선거용이냐 아닌지를 떠나서 그리고 원래 여기다가 오세훈 시장이 100m짜리 태극기 개양대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1: 100m 높이에.
2: 예, 와. 100m 높이에.
1: 예.
2: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걸로 전환한 건데 이제 보수층에 좀 강성 보수에 좀 그런 표를 얻으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선거를 떠나서 좀 그만 좀 설치해라 좀 이런 거 좀. 예.
1: 예. 광장이면 정말 넓은 광장.
2: 예.
1: 비워두 있는 여유 공간 이거 해야 되는데 다 놓으면 예를 들어 완도에서 우리나라 김수출이 중요하다. 김 조형물 갖다 놓고. 원자력이 중요하다. 그럼 또 원전 또 모양 하나 갖다 놓고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2: 전쟁기념관에 가면 딱 맞을 조형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1: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0: 김관영 변수의 민주당 비상.
1: 예, 김관영 전북지사가 네. 제명돼서 후보 자격을 잃었었는데 무소속으로 탈당한 뒤에 나왔죠.
0: 네.
1: 지금 접전이라고요?
0: 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좀 뼈아픈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뉴스원 전북 취재본부 의뢰로 조원 CNI가 지난 9일부터

0: 10일까지 전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전북지사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3.2%,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39.7%를 기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우선 이제 김관영 지사가 지지율이 잘 나온 건 물론 이제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했을 수 있고요. 김관영 후보 이제 현직 지사로서 지역 인지도, 조직력,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하던 사람이 잘할 것이다 이런 인식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번 전북 분위기 좀 심상치 않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전북은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잖아요.
1: 예.
0: 근데 지금 제명된 무소속 후보가 더 앞선다는 거는 김관영 후보 제명 과정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 잡음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김 후보는 이제 이른바 대립이 지금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 소명 없이 12시간 만에 전격 제명이 이뤄졌는데 이때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고 경선 후보였던 이원택 후보에 대해서도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안호영 의원이 10일 넘게 단식을 했는데 예. 이런 이제 좀 불협화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김관영 바로 잘랐고 이원택은 봐준 거 아니냐. 특히 이원택 후보가 이제 친청계로 분류되다 보니까 그런 좀 이제 불공정 프레임이 생겼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를 김관영 지사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선언을 했고 나왔는데 오차범위 내 접전이에요.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2: 그러니까 뭐 김관영 지사도 본인도 사과를 했지만은 예. 별로 잘한 게 없죠, 사실. 예, 뭐 어쨌든
1: 선거법 위반 혐의가 큰 거죠.
2: 네, 선거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를 지금 불공정하게 보고 있다. 뭐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왜 쟤는 단속 안 해요? 이렇게 하면서 좀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 말에 공감하는 거. 잡으려면 다 잡아야지. 이게 뭐야?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도부가.

0: 김관영 지사가 될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생기고 아 당대표 재선과도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0: 예.
1: 당 지도부는 그러면 전북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충남으로 가봅니다. 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리는 14개 지역구 중에 한 곳이죠. 이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강우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에 민주당 후보로 전윤수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나섰는데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전윤수입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 소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힘을
4: 아, 네. 오늘 아침이라 약간 다운되어 있는 목소리입니다.
1: 힘을 더 네네. 내시는 거죠, 지금?
4: 네, 네. 아, 아니요. 네, 더 내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4: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어쨌든 저희가 아침에 다른 아침 이른 다른 사정이 있어서 예.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전화 인사드렸는데 예. 또 지금 서울에 가고 있어요.
1: 아,
4: 네, 예.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나 기회를 예. 또 주신다면 꼭 직접 출연해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일이 또 먼저니까요. 전화로 연결해서 예. 좀 얘기를 듣는데 최근 상당히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역에 가서 여러 유권자들도 만나보고 지역 현안도 살피고 그러면 바쁘겠죠. 수회까지 맞을 정도였다고요?
4: 아, 네.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바로 그 내부 발탁으로 영입이 됐고 이렇게 바로 아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끝까지 강도 높은 일을 하다가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크게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 예.
4: 링거를 맞고 또 했습니다.
1: 예. 예. 원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요. 변호사로도 네. 활동하셨고 청와대 네, 대변인까지 네. 하셨었습니다. 네.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오게 됐는데 아 내가 정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출마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4: 네, 이번에 이제 그 아산을이라는 지역구는 강훈식 비서실장님의 지역구인데
1: 예.
4: 이재명 대통령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올라가셨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특별한 공석 자리입니다.
1: 예.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그런 국정 철학이 가득 담겨야 되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님의 그런 집 그 우리 아산에 대한 사랑도 가득 담겨야 되는
1: 예.
4: 그런 마음을 이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이제 당에서 불러 주셨던 것 같습니다.
1: 예.
4: 당에 저는 이제 그런 무거운 부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산 주민분들 뵙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네. 아산 주민 뵙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산에 그 전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4: 네. 저는 이제 아산에 직접적인 이제 살아본 그 적은 없지만 직접 연고는 없지만
1: 예.
4: 제가 이제 충남의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1: 예.
4: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교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제 같이 그 교대 선후배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희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뵙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청의 정서를 그래도 좀 몸에 익혀왔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좀 현장에서 계속 채우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1: 예,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묻고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와 네. 별 연고가 없는 후보들이 나오기도 하긴 하는데
4: 네.
1: 예를 들어 김태흠 현 충남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산 땅 한 번도 안 밟아본 여성 대변인에게 아산 땅은 연고도 하나 없고 그런 분을 한 달 전에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내보내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4: 네, 뭐 그 말씀도 아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쓴소리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듣고 있습니다.
1: 예.
4: 다만 아산이 더 크게 발전하고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 연고도 중요하지만 지역 연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아산의 지역 현안을 국정의 중심, 국정의 과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0: 힘이 있냐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지금 아산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곳이고요.
1: 예.
0: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연령 그리고 충남의 평균 연령보다 4.5세 정도 낮은데요. 그런 발전할 수 있는 도시에서 지금 힘을 불어넣지 않으면 이 부분도 역시 동력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고
1: 예.
0: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지역 연구보다 제가 바랄 수 있는 부분 국정의 중심에 연결시키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요. 아산은 사실 네. 삼성전자 공장이 있죠. 그래서
0: 네.
1: 젊고 확장되고 있는 도시인데 가장 네. 큰 현안은 뭡니까?
0: 가장 큰 현안은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1: 예.
0: 저희가 지금 일단은 사람들이 왜 인구가 굉장히 유입되면서 이제 교육, 교통, 문화, 인프라가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지역민들의 요구에 따라 채울 거고요.
1: 예.
0: 또 다르게 좀 선도적으로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10대 창업 도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최근에 이제 네 군데 과기원이 설립된 대구, 대전 그리고 광주, 울산 이렇게 창업 도시를 선정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모두의 창업, 창업을 강하게 이제 예산이라든지 그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비광역권에 6군데를 추가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1: 예.
0: 그곳에 우리 아산을 이 정부의 10대 창업 도시로 선정받게 해서 우리 이미 기존에 있던 대기업, 확장되고 있는 대기업과 그리고 스타트업부터 연결되는 그런 혁신 펜테기를 좀 육성하는 것이 제가 아산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큰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청와대에 계셨고 어쨌든 국정 중심에 계셨으니까 그런 데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0: 네, 할 수 있습니다.
1: 강훈식 실장이 도와준다고 하셨나요?
0: 그렇게 도와준다라고는 안 하셨죠.
1: 예.
0: 하면 안 되시죠.
1: 아, 그렇죠.
0: 그건 아니지만,
1: 예.
0: 강훈식 비서실장님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저희, 우리 또, 막 그 부처에서,
1: 예.
0: 부처와의 소통, 그리고 이제 비서관실과의 소통은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직접 제가 발로 뛸 생각입니다. 이게, 뭐, 직접 뛰면서 아산의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이게 이재명 정부의 철학, 이재명 정부의 그런 창업 도시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1: 예.
0: 국정 과제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강훈식 실장이 만약 제가 엉겹결에 질문을 했는데 강훈식 실장이 도와주겠다고 대답했더라면 좀 문제가 될 뻔했는데 잘
0: 네.
1: 피해가신 것 같습니다. 강훈식 실장이 네. 전은수 대변인을 적극 아산을 후보자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경이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0: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어가야 되고
1: 예.
0: 그리고 또 강훈식 실장님의 그런 우리 아산에 대한 그런 뜻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1: 예.
0: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에서
1: 예.
0: 이런 그 역할을 저에게 이제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역할 그리고 제가 아까 소통의 말씀을 드렸는데 당정청의 소통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1: 예.
0: 제가 또 할 수 있다고 보셨던 것 같고 그런 쉽지 않은 이 짧은 사실 선거 기간 남은 기간에 쉽지 않은 그런 공천을 두고 이제 공천을 해주신 거라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예, 혹시 강훈식 실장이 특별히 해준 조언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0: 네,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요.
1: 예,
0: 아산 시민 분들이 강훈식 실장님을 초선부터 대선, 삼선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이렇게 큰 정치인으로 만들어주시면서 그 과정에서 정치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현장에 다니면서 그리고 지역민들과 밀착해서 많이 보고 듣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정책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발로 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당부를 좀 가슴 깊게 새겨서
1: 예.
0: 해 나갈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AI 수석이었던 하정우 수석 또
0: 네.
1: 사실은 이번에 지방선거의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여러 또 논란이 됐어요. 물론

0: 한 북갑에 뭐 박민식 후보 또 한동훈 후보 이런 분들도 있지만 옆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 정치판 이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1: 저도 같이 뛰는 후보로서 또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고 드리기보다 청와대에서 AI 그다음에 국가균형 발전을 함께 치열하게 고민했던 또 수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참모로서 저는 하 수석님께 그리고 하정우 후보님께 좀 든든한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하 수석님께서는 늘 진심이시거든요. 그런 그리고 뚝심 있게 출발하셨기 때문에 그 뚝심과 진정성 그리고 그 실력을 부산 시민들께서는 결국에는 그 진심을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진심이라면 어디에 대한 진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1: 부산에 대한 진심, 그리고 이제 이그 AI 정책의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정우 후보님께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뭐 야당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1: 네.
0: AI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얘기해 왔고 실제
1: 네.
0: AI 수석을 새로 신설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정치권에 나간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AI 입법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더 챙겨야 될게 있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신다면요?
1: 네. 저희 청와대 조직을 보면 AI 수석실이 있고요. AI 미래기획수석실이죠. AI 포함한 여러 뭐 인구 정책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가 AI 정책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비서관실이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게 마련된 것이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하정우 수석님께서 이제는 입법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더 크게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저도 아마 그러한 과정에서 결심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입법 과정에서 역할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1: 네.
0: 하셨고요. 또 이제 국회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제 명실상부한 정치인이니까요.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뭐 지도부에 대한 불신, 리더십 문제로 곤란을 겪다가 민주당이 공소시효 권한이 포함된 조작기소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견제 심리를 불러일으켰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곳의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접전인 것도 많아졌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은수 후보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1: 네, 그 정치 검찰의 형량 거래, 강압, 회유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겠죠. 그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이는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수기를 강조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처리와 시기 내용 절차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뭐이 정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0: 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진보 언론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비슷한 논조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의 조작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규명하고 밝혀야 되지만 공소시효를 그대로 특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가져가는 거는 이건 별개로 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1: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 좀 생각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야당에서는 사실 선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되니까 좀 미뤄뒀을 뿐이지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민주당이 과반이 훨씬 넘으니까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그런 지금까지 1년이 채안 되는 기간을 보셨을 때 절대 대통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없으셨고 국민들과 어떤 의제를 던지셨을 때 국민들께서 좀 토론하고 숙의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무회의 등 여러 가지 회의들을 공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저는 뭐 의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야당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0: 또 이제 정정화시키고 싶은 마음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조작해서 듣고만 그만 물어보고요. 다른 걸좀 분위기를 바꿔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어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 공천제야 대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0: 네.
1: 어땠습니까?
0: 네. 매우 뜨거웠습니다.
1: 예.
0: 공천자 대회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충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모인 우리 후보자분들, 뜨거운 열정 그 자체였는데,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후보자들의 결기와 당원들의 좀 뜨거운 에너지가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걸 같이 느끼고, 좀 같이 또 고민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1: 예. 앞서 이제 지역구 의원이 된다면, 아산을 의원이 된다면, 대기업 중심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아산의 창업도시로 뭔가 더 활기를 더 얹겠다라고 하셨고요.
0: 네.
1: 그게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포부를 밝히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 들어가시겠다면 의원으로서는 어떤 걸 제일 집중을 하고 싶으십니까?
0: 우선은 이제 지역 현안과 그리고 민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것 같은데,
1: 예.
0: 제가 교육자로서, 그리고 변호사, 법률가로서,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경험한 국정 경험을 잘 녹일 수 있는 부분에서 쓰이고 싶습니다.
1: 구체적인 분야나 이렇게 혹시 있으시다면요.
0: 네, 아직
1: 뭐
0: 뭐 제가
1: 상임위
0: 어떤
1: 같은
0: 분야,
1: 데가 있을 수가 있고요.
0: 뭐 교육이나 제가 법률이나
1: 예.
0: 또는 지역과 관련되는 산업이라든지
1: 예.
0: 그런 부분에서 쓰이고 싶습니다.
1: 예. 교육위 말씀하셔서
0: 네.
1: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좀 물어본 겁니다, 그 앞에. 원래
0: 네.
1: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었잖아요.
0: 네.
1: 예. 요즘 현장 체험학습 논란이 있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소풍 가는 학교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 최근에 줄어서. 교사들에게 너무 막대한 현장 사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좀잘 해봐라라고 대통령이 회의에서 얘기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반발이 큽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네, 저도 사실 좀 저도 제법 오래됐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초등교사를 한 5년 정도 했었거든요.
1: 예.
0: 네, 그때 제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했던, 그런 교육행위들을 생각하면 좀 위험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뭐
1: 예.
0: 토요일에 아이들을 제 차에 태우고 공원에 데려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제 굉장히 또 안전에, 위험했지 않았을까, 또는 안전 관리에 또, 뭐 민원들을 받았을 때 제가 또좀 위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해했고,
1: 예.
0: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하면서 되게 행복해했었는데, 지금 교육 현실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 예.
0: 아마 최근에 이제 울분을 토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의 영상 관련해서 또 마음이 좀참 먹먹했는데요.
1: 예.
0: 아마 선생님들이 과도한 악성 민원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 좀 무방비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적 모순이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습니다.
1: 예.
0: 책임만 남아있는 부분인데,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1: 예.
0: 대통령님께서도 사실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가 정말 잊지 않아야 될 부분이 교권 보호가 있어야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다. 그런
1: 예.
0: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교권 보호가 결국 학습권으로 이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참에 좀 그런 것들을 저는 대통령께서 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의견을 던지셨고,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면책 범위를 확고히 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0: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참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1: 예.
0: 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이세 꼭지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굉장히 그 교육이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면책권을 확보하는 것만이 최고의 그런 최우선의 과제가 아니라

0: 다 같이 균형적으로 뭔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논의를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0: 아. 네.
1: 아, 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6: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9: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1: 새벽밤 김치.
9: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3: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4: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TBS.
1: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납부 대상이며 관할 시, 군,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요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뷰 맛집 어딘지 궁금해? 애기봉 전망대에서 찍는 인생샷. 짜릿한 한달다리와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전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랜드마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 전 예약은 필수. 검색창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검색하세요.
2: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7: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6: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7: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8: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9: 예, 지난주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20대 남성이 그냥 길 가던 여학생을 흉기로 찔렀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도 찔렀습니다. 여학생은 숨졌고 남학생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이 범인의 인스타그램 등이 알려지며 사진이 유포됐고 외모 품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그랬을까? 흉기로 다른 사람 찌르는 것 자체가 멀쩡하지 않은 짓입니다.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정말 극히 일부겠지만 여학생을 구하려다 같이 칼에 찔린 남학생에게 조롱이나 비난 또는 근거 없는 이야기 등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추적에 들어갔다는데 이 방구석 여포들에게도 현실 세계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합니다. 얼마 전 숨진 여학생 가족과 다친 남학생 그리고 가족이 추모 현장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남학생은 여학생을 살려주지 못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울었고 여학생의 가족은 딸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해줘 고맙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키보드 앞 세상과 현실 사람들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오늘 한 컷입니다.

0: 기자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뒷이야기 뉴스 디테일.
1: 예,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디테일. 오늘도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한겨레의 김완 기자, CBS 서민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김완지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아, 둘이 예, 합쳐서 우리 진행자가 저희를 김완, 김은지를 김완지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1: 시간이 좀
2: 합쳐서
3: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네.
1: 아, 사실 제가 클로징을 못 맞춰서
2: 꿈도 꾸신다고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4: 아니 근데 맞출 때도 되신 거 아닙니까?
1: 됐죠. 네. 지금 아까 댓글에 헤란 나우님인가요? 헤란드 나우님이 이제 더 이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듯이요.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팬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랬대님이 잘 좀 하세요, 앵커님.
2: 예.
4: 박프로님. 네.
1: 아니 제가 방송에서는 원래 리시버를 이렇게 끼고 있다가 계속 하니까 아는데 인터뷰하다 보면 그냥 쭉 가요. 그래서
2: 저도 사실 시간 잘 못 맞춥니다.
1: 앞서는 제가 사실 시간을 1분을 착각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잘린 전은수 후보님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문자로는 죄송하다고 보냈는데
4: 저희 세 명 합치면 김한선이라는 댓글이 달렸네요.
2: 괜찮은데요?
5: 네, 저도 껴주세요. 이제
2: 김한선.
4: 김한선. 네.
1: 수요일에 김한선.
4: 네. 네. 김한선 쇼로 하시죠.
1: 아니,
2: 김한선 괜찮네요. 선생님한테 괜찮겠죠? 네.
1: 아고사장님 김한선 어때요? 라고. 네. 네. 네. 김한선 짝파시다. 재밌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바로 김한선님들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요즘 막 좋아요.

0: 성적들은 좀 좋으십니까? 관심은?
1: 저는 주식을 안 해갖고 아. 그냥 숫자구나 이렇게 보고
0: 숫자로.
1: 있습니다.
0: 예. 예. 남의 숫자구나. 예.
2: 예, 요새 껄무새라는 단어 유행하잖아요. 껄껄껄 할걸 아. 그랬을걸 그때 아. 팔지 말걸. 예, 예 껄무새입니다. 껄무새는 웃죠, 그죠?
0: 손민석 기자님은 약간 거만한 표정이 보입니다.
3: 아, 예, 저는 뭐 뉴 이재명 코인을 타고 있습니다.
2: 아, 네. 아. 와, 굉장히 자신감.
0: 잠시만요, 지금 전반적으로 거만해요. 목소리도 그렇고.
3: 아, 농담이고요.
1: 예. 그, 네. 요새 주식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방송에서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0: 네. 아직 거 뭐 네. 직장 생활 뭐 손민석 기자님 알겠습니다. 예, 네. 지방선거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다시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을 실제 얻는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김한 기자는 국민의힘 내부 리더십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1: 문경세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0: 문경세제 아래쪽.
1: 네, 거기서는 좀 힘을 받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도 뭐 예전에 막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대표처럼 뭐 이런다 이런 건 아닌데 예. 우리가 이제 서울이나 이제 중앙에서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문경세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다운 좀 예.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갔을 때 굉장히 좀 탄력을 받아서 박민식 후보 개소식 때 뭐 거기서 현장에서 다음날 최고위도 하려고 하다가 물론 이제 부산시 의원들이 안 예.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서울에 비해서는 영남 지역에 가면 훨씬 좀 뭐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소백산맥 동쪽에서는 힘을 얻고
1: 네,
0: 있다.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문경세제 충북 괴산과 경상북도 문경 사이에 있는 문경세제입니다. 네. 예.
2: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지표상의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당연하게 당대표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가장 표정이 밝은 사람이랄 수 있는데 아직 선거가 3주 남아있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부각되는 게 다시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빨리 보수 결집이 온 게 아니냐. 다시금 민주당 지지층을 비롯한 범여권 지지층의 결집이 또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예. 걱정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도 있긴 있습니다.
0: 뭐 일정 부분 리스크가 뭐예요?
2: 아, 우리가 이미 미국 방미로 기억하고 있는 그 유명한 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사실 그 종잡을 수 없는 리더십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외신 기자 클럽에 가서 계엄의 정당성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들리게 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국에 다시금 내란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온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0: 서민성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그 이제 조작 기소 그 특검이 뜨면서 예. 네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이제 그 죽어가고 있던 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에 자꾸 막 이렇게 글 세게 글을 올리고 예. 막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이제 뭐 디스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 그 김진선 기자 말한 것처럼 외신 기자 클럽 거기서
0: 8일 날 있었죠.
3: 네 그 계엄을 이제 그 스탠스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정확히 어떤 입장이냐 물어보니까 이것도 그 하나님이 설계한 하나의 그 고난의 일부라고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0: 예.
3: 근데 저는 이거와 이 요즘 올리는 페이스북 글을 같이 겹쳐서 보면 본인의 롤모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 정치 롤모델이.
0: 예.
3: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기본적으로 SNS 정치에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SNS 정치를 하고 있는데 본인을 지금 그 야당 대표로서 탄압을 받고 당 내에서도 지금 핍박을 받는 그런 그 본인의 포지션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0: 예.
3: 네. 그래서 아 이번에 페이스북 올린 거 보면서도 아 이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길로 가려고 지금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소셜 미디어에 강한 메시지를 내므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킨다 뭐 이런 건가요?
3: 네, 그렇습니다.
0: 저희가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올린 겁니다. 어제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을 얘기하면서 주가가 5% 폭락했다.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결국 이재명이 이재명했다. 일이 커지니 청와대가 김용범을 손절했다. 뭐 국가혁명당이 기다린다. 이건 이제 국민 배당처럼 나눠준다는 얘기를 빗대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때도 몇 개를 보면 뭐 공산당 얘기도 나오고요. 입만 살아서. 사법학의 여왕 이분이 추미애 후보를 언급한 겁니다. 표현이 세졌어요.
1: 네. 아, 원래 표현이 세신 분이긴 해요. 아, 뭐 특별히 더 세진 건 아닌데.
0: 아, 그러네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표현이 다시 세졌어요. 네. 네.
1: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디어 토마토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 장 대표가 사퇴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42.9%

0: 40%가 사퇴, 42.5%가 사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여론이 상당히 반전됐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반전의 계기들이 뭐냐?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는 발언들을 하면 나의 지지율에 괜찮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예. 이런 판단들을 좀 당 지도부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장정 대표뿐만 아니라 뭐 박민영 대변인이나 이제 이른바 이제 지도부의 멤버들이 최근 현안이나 이슈들에 대한 발언권을 굉장히 좀 높여가고 있고.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이 한 40% 정도가 장정 대표의 사퇴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장정 대표의 발언이 예.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이른바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1: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다.
0: 네, 그렇죠.
1: 좀 균형추 같은 느낌이 드네요.
2: 어떤
1: 예를 들어 뭐 조작기소 특검이나 공소취소 관련돼서 민주당의 여론이 안 좋아지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부상하면서 다시 국민의힘 여론이 안 좋아지게 하는, 올라가면 이제 다시 무게가 무게가 커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자동적으로 이런 게 잠깐 되네요.
2: 통상 균형추라고 하는 게 긍정적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각 진영에서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자의 실점이 있을 때 이제 빠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실점을 더해주는 이제 당대표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이 좀 나온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보수가 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장도혁 대표의 선전 혹은 장도혁 대표의 분투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좀 봐야 될지는 고민스럽긴 합니다.
1: 국민의힘이 중앙선대위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아마 이제 곧 발표를 할 건데 이미 다 짜여졌다고 하는데 중진들은 안 들어가고, 또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됐는데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 안 해. 뭐 이런 분위기가 아직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
3: 그 최고위원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1: 예.
3: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냥 자동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넣었던 것 같은데, 이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렇게 반대할 는 그 명분을 좀 주면서 또 우재준 최고위원이 사실 요즘에 별로 이렇게 언론에 잘 타진 않는데 네 그런 뭐 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잘 교통정리는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따 11시 그 발대식이 있는데 네 그 전에
1: 오늘 발대식이군요.
3: 네 오늘 11시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거 그 주강덕 지금 남양주시장 후보가 그 이선 후퇴하지 않으면 그
1: 후보 등록하지
3: 않겠다 이렇게 강수가 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대위원장이 당대표 이름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실제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냐? 이거는 좀 내부에서도 뭐 그냥 하나의 정치적 수사하고 실제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1: 예.
3: 근데 제가 보기엔 발대식 이유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실제 어제 이제 서울시당 그 선대위 발대식이 있었는데 거기는 또 이제 참석을 못 했거든요.
1: 안 불렀죠?
3: 네. 부르니까 예, 그 그냥 불참이 아니고 초대를 못 받았다. 예. 이걸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발대식 이후에 실제 이렇게 그 남양 저기 뭐야 중앙덕 후보나 그다음에 이제 우재준 그 최고위원의 이 그 행보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될지 결과적으로 정리는 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디테일로 지역의 민심을 점검해 볼 텐데요. 먼저 부산 북구 북갑에 갑니다. 지난 8일에서 10일 KBS 부산 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하정우 후보가 37, 한동훈 후보 30, 박민식 후보 17입니다. 단일화를 만약 했을 때 있는데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으니까 이건 뺄게요.
3: 네. 저는 단일화 할 것 같다.
1: 할 것 같아요?
3: 네.
1: 알겠습니다. 그럼 손민수 기자님 때문에 늦게요.
3: 녹이세요. 네,
1: 단일화를 가정한
0: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저는 100% 못한다고 봅니다.
1: 100% 못한다고.
0: 네.
2: 일요일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3: 저는 현장에 안 가봐서 힘이 없지만.
1: 그럼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이 못한다는데.
3: 빼시죠 그러면.
1: 그래도 할게요. 네. 단일화를 가정한 내용은 하정우 박민식 양자대결에서 하정우 43 박민식 31, 하정우 한동훈 양자대결에서는 하정우 40 한동훈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2: 아 그런데 이제 추가로 여론조사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와 함께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9일부터 10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KBS 부산에서 한 조사보다는 그건 8일부터 10일까지고 이거는 9일부터 10일 전화면접 조사인데, 여기서는 하정우 후보가 43.4, 박민식 후보가 23.1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28.1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똑같은 지역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조사 방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0: 입니다. 거기는 전화 면접이고 여기는 ARS인데
1: 리얼미터는 ARS죠. 예, 그러니까 한국 리서치는 전화 면접이고 예,
0: 격차가 차이가 나는 게 비슷하게 보도가 되어서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1: 합쳐가지고 봐주세요.
0: 예, 예. 국제신문이 또 이렇게 지역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튼 방법론에 따라가지고는 그러니까 뭐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의 격차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1: 예.
0: 무엇이 되었든 하정우 후보가 지금 이제 1등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긴 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두 후보가 붙어 있는 모양새 혹은 뭐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현장에서의 느껴지는 화학적 결합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1: 예.
0: 그런 추세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 북갑이 여론조사가 조금 이제 들쑥날쑥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네. 추세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는 하정우 후보의 일강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하정우 후보가 40% 상방을 뚫을 수 있느냐 언제 뚫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1: 상방이라는 거는
2: 그러니까 지금 계속 37에서 38% 사이에서 예. 1위를 했는데
1: 앞서 리얼미터는 43%가 네, 나왔고요.
2: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40이 넘는 게 나왔고 그 지역에서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를 해보면 전재수 후보가 50%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전재수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파이에 비해서 그 하정우 후보가 미치지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하정우 후보가 30 후반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30 후반에서 40 초반 사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1: 예.
2: 1강이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이 구도를 1강 2중으로 봐야 되냐 1강 1중 1략으로 봐야 되냐 이런 건데
1: 예.
2: 이건 단일화에서도 중요하고 3자 구도에서도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단일화가 되려면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진다든지 아 이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해야
1: 예.
2: 한쪽 후보가 힘을 받을 수 있는데 두 후보가 이제 나란히 경합적으로 가다 보면 끝까지 선거운동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보면 어떤 조사에서는 이제 2중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조사에서는 1강 1중 1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 나온 두 개의 조사를 보면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그 박민식 후보보다는 좀 앞서는 그 결과들, 그러니까
1: 조금은 앞서고 예,
2: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계속 무소속 후보니까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그런 지금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게 좀 확인이 됩니다.
1: 앞서 이제 김학 기자가 언급한 장동현 대표의 리더십 관련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 5월 4일과 5일 ARS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오늘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네. 심의 12년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냥 저 아저씨에게 물어보세요 하는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 서민성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이 두 여론조사를 보면서 두 가지가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 단일화를 해도 다 안 되는구나. 네, 계속 하정우 후보가 높게 나오는 거.
1: 양자 대결로 봤을 때.
3: 네, 양자 대결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KBS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로 거의 근소하게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오차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지만
1: 예.
3: 그래도 그 훨씬 많이 격차 났거든요. 두 후보 누구로 단일화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통 이제 사실 전화 면접이 ARS보다는 조금 더 보수 그 응답자가 좀 낮더라고요 항상.
1: 예.
3: 네, 샤이 보수라고 이제 표현되는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차마 이제 조사원한테 얘기하기 어려워서
1: 예.
3: 그래서 좀 낮은데 그래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이제 30% 나오고 박민식 후보가 17% 나왔어요. 그러면 한동훈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보수에 대한 이제 그 후보로 보지는 않고 예, 좀 새로운
1: 차이는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3: 네, 네. 그런데 이게 또 ARS로 넘어왔을 때는 박민식 후보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1: 예.
3: 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좀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둘의 지층이 겹치지가 않는구나. 단일화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예. 제가 현장 가보고 두 가지 정도 느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지역은 이제 샤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같은 데서 텔레비전 틀어놓잖아요. 하루 종일 부산 북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나 시장 다니는 사람들 그 지역 주민들도 야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여기가 왜 이렇게 뜨겁냐.
1: 그러니까 부산 북감 주민들은 이제 걸을 때도 네. 조금 이렇게 걷고 네. 가슴 웅장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2: 그래서 시장 상인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그냥 막 준비된 대답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워낙 기자들이 많이 와서 물어보니까
1: 그러네요.
2: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길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치에 관련돼서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영별 집결이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1: 이루어져 있다.
2: 아, 그게 보여지고 왜냐하면 그리고 특히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집결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캠페인에서도.
1: 김한 기자가 갔을 때 무슨 민심이 어떠냐 물어보면 이렇게 쭉.

0: 접근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물어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아 됐어 이제 그러니 아 부산 사투리는 어쨌든 알아서 들으시면
2: 하모예 그런 네. 거 아닙니까?
0: 지금 아니 집주도 하라 지압해라 나 바쁘다 야 정집 때려 차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다들 어 그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3: 아 나 준비되어 있는 아,
1: 분위기가 어떠냐면 뭐 어떤 상인을 만났을 때는 물어보니까 아 와 한동훈이 여기 나와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노
0: 예.
1: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이제 아들이 나오면서 갈 데가 없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무슨 얘기냐면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편향이 아니라 아.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상황을. 그리고 뭐 저희 같이 갔던 기자가 쓴 뽀기 사이도 나오지만 그렇게도 서로 싸운대요 요새.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30대 청년도 자기 친구들 만나면 요새 정치 얘기를 안 한다. 아. 누구랑 누구랑 싸우냐면 국민의힘 지지자랑 한동훈 지지자 그렇게 싸운다. 아, 그리고 네.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가도 그렇게 그걸로 이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얘기를 보면
0: 뭐 이번엔 한동훈이 이제 아니지 박민식이지. 네. 아, 하정우 뽑아야지.
1: 네, 뭐 그런 게 이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정치 활성화도가 지금 뭐 거의 대선 열기를 방불케 한다. 뭐 그런 점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후보가 내려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흔히 이제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게 아 응원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러면 자기를 찍는다고 생각하는데 유권자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 사람 진짜 왔네. 어 TV에서 보던 사람이 내려왔네.
0: 예.
1: 뭐 이런 정서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무소속 후보치고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숫자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0: 그건 어떨지 모르겠다.
1: 예,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0: 제가 앞서 이제 하모 치아라마라는 말이 나오는지 여쭤본 거는 앞서 정치적으로 이제 부산 북가에 많은 분들이 워낙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2: 알겠지만
0: 네. 또 여론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을 분들. 너무 서로 싸우는 게 짜증난다. 그런 분들 빈도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부분은 네,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다.
1: 또 대답을 하십니다.
0: 예.
2: 그 단일화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캠프 쪽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재보궐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박민식 후보가 접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0: 예.
2: 그러니까 결국은 2년 있다가 선거가 한 번 더 있는데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드롭할 경우에는 2년 후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라도
0: 예.
2: 끝까지 가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던데 물론 뭐 역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방향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류의 이야기로서 15% 이상만 득표할 경우에는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가야지 그리고 다음 28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정부 중후반에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0: 예.
2: 야권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올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0: 박민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로 해서 접게 된다면 28년도 없다.
2: 예, 그런 판단 때문에라도 할 거다라는 게 뭐 국민 관계자 이야기인데 민주당도 약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3: 저는 거꾸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보는 그러니까 할 거라고 보는 지점이 오히려 여기 있어요.
0: 예.
3: 그러니까 이제 그 박민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 안 하고 버텼는데 하정우 후보가 되고 본인 3등으로 해서 단일화 하지 않아서 졌다라는 거를 온팡 뒤집어 쓰게 되면
0: 예.
3: 다음이 제가 보면 더 없는데 오히려 여기서 본인이 드랍을 해서 한동훈 후보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그다음에 만약 한동훈이 이제 만약에 그 원내 입성을 하게 되면 다음 당권이나 그 차기 보수에 그걸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0: 예.
3: 그래서 그때는 박민식 후보가 또 거기서 뭔가 소위 말하는 비벼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여지가 있는데
0: 아, 비벼본다고 표현합니까?
3: 아, 네, 그래 소위 네
2: 고, 역할을 소위. 해볼 수 있는
0: 네, 네, 그렇죠. 비벼본다
3: 다음을 노려볼 수 있는
2: 예. 네,
3: 제가 표현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0: 예.
3: 네, 그래서 저는 아직 단일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네, 이렇게 보고
2: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보수 재건이 되면서 한동훈 네. 전 대표가 확실한 리더십을 잡게 되면 이 기회에 그냥 양보해서 잘 보이자 이런 계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1: 네, 지금 서 기자가 분석한 거에 전제가 되려면 보통 단일화 논리에서 단일화를 하면 이겨야 돼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단일화를 해도 못 이기거든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제 각각의 개소식에 모인 이제 말하자면 지지자들을 보면 이 지지자들의 성분비가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0: 예.
1: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의 정치는 지금 윤호갱이 아니다, 계엄에 반대한다. 지금 내가 저 보수는 안 된다,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일종의 반사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박민식 찍으면 장동혁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0: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그 얘기하죠.
1: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 사이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상대해서 배신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지층들 서로를 바치고 있는 지지층들이 너무나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0: 예.
1: 상황이어서 이게 쉽지 않다.
0: 알겠습니다. 하정우 후보 페이스북 민주당 이제 하정우 후보 페이스북을 보면 요 얘기를 썼어요. 잠깐 저희가 영상에서

0: 확인을 하면 나 쉰 뱀띠 정우스인디라고 I'm not cute anymore라고 썼어요. 어, 번역기를 돌리면 나는 더 이상 귀엽지 않아요가 되겠군요. 예.
1: 그러니까 현장을 돌아다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몇 살이냐고.
2: 그러니까 동안이긴
1: 하다. 동안이잖아요, 굉장히.
0: 77년생이죠.
1: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조기 축구하는 데서 나갔던 쇼츠가 굉장히 많이 그 퍼지기도 했는데 서로를 물어보는데 당연히 이제 동생인 줄 알고 조기 축구하는 아저씨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어. 형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0: 그런 경우 동안인 분들이 많이 겪지요.
1: 예. 뭐 지금 어쨌든 그래서 본인이 여기 어디 고등학교 몇 회 졸업이고 몇 살이다 뭐 이런 부분들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굉장히 청년 이미지로 보나 보더라고요.
0: 예. 근데 이게 청년 이미지가 뭔가 새로운 신사람 좋은 것도 있는데 또 미숙하다. 또 정치의 신인이라는 것과 결부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내가 50살이야 예. 라는 얘기를 좀 강조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2: 네. I'm not cute anymore이 매일 맑은 님 말씀으로는 아일리 노래 제목이라고 아, 예, 합니다.
3: 아, 네, 이거 그렇게 네.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
0: 아 그런가요?
3: 네. I'm not cute anymore 이렇게.
2: 자신 있게 하세요.
0: 자신 있게.
2: 지금 코스피
0: 김한선의 선을 담당하고 네, 계시는 선인데. 선배 선 기자님께서 네. 자신 있게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3: 네. 예. 아, 해야 되나요?
0: 예.
3: I'm not cute anymore 이렇게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0: I'm 네. not cute anymore.
1: 큐트를 틀을 가면 된다고 그러죠.
3: 티 발음은
0: 아, 죄송합니다. 영어를 국어로 배워가지고 아, 예. 네 노래 제목이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2: 예, 근데 그 하정우 캠프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튼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출신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강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긴 한데
0: 예.
2: 그러니까 선거운동 다니면서 여기저기 가면 그 동창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혹은 동문들 이제 그래서 내가 몇 기고 어, 선배다 혹은 뭐 후배다 뭐 이런 식의 어필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연장에서의 뭐 나이 어림이 혹시라도 혹은 뭐 동안이 그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그 뭐라고 이렇게 지연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좀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 예. 예, 하정우 뭐 잠시 그러면 저희가 평택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평택은 어떻게 보시죠? 여기는 정말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갈등, 대립, 내전, 뭐 내전까지는 아니지 외전이죠.
2: 네.
0: 좀 격한 것 같아요. 예,
2: 그 16일에 같은 날 개소식을 또 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거 예. 가지고도 어제 제가 양쪽 캠프 관계자들 좀 연락을 해봤는데 굉장한 신경전을 벌이더라고요. 김용남 캠프 주장에 따르면 김용남 캠프가 먼저 16일을 예고했는데
0: 예.
2: 그에 맞춰서 조국 캠프가 따라서 그날을 잡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던데요. 물론 조국 캠프에 관련해서는 제가 반박을 못 들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개소식 가지고도 이렇게 좀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고 김용남 후보가 세월호 관련된 이제 사과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0: 예.
2: 이걸 두고도 각 캠프의 해석이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내부적으로 돌려보니까 안 좋다라는 의미 때문에 저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게 조국 캠프 쪽 주장이고요.
0: 예.
2: 김용남 캠프 쪽에서는 우리는 우리 스텝대로 가가지고 지금 오히려 승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정말 다르구나. 그러니까 숫자가 좀 나와봐야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0: 예. 서민승 기자님은?
3: 네, 처음에 출마 명분이 이제 국힘 제로를 외쳤잖아요. 근데 이제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보니까 이제 그 노선을 좀 선회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힘 제로가 아니고 다 제로. 조국 빼고는 다 제로.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단일화가 쉽지 않을 정도로 양쪽 후보 간에 그동안 지지자들 간의 감정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
0: 그리고 예.
1: 김영남 후보는 어쨌든 단일화는 없다라는 자세를 계속 견지하면서 가는 것 같고 이 평택은 지금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결국에 여론으로 정리가 될 건데
0: 여론으로
1: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지금 얘기했지만 국힘 제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서 예. 오히려 유희동 후보의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0: 이슈에서 좀 멀어진 게 불리하게 작용할 건지
1: 네.
0: 아니면 이른바 범진보 진영 후보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게 또 어부지리가 될 건지.
1: 근데 여기서도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뭐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김영남 조국 후보가 계속 1, 2위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뒤로 갈수록 유희동 후보가 부상한다. 그래서 뭐 유희동 후보가 2위를 한다. 뭐 이런 이제 부상을 하면 그때 이제 좀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김완선, 김완, 김은지, 서민선 세 기자와 함께 뉴스 디테일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

0: 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2: 예, 어제는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서 좀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역시 AI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미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는 분 모셨습니다. 김덕진 소장과 함께 AI 활용법을 직접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2: 예, 지난 시간에 AI와 공부하기, AI로 뭐 회의록 만드는 법 이런 걸 배웠는데
3: 네.
2: 이제 또 내가 실생활에 이런 부분에 AI를 쓸 수 있구나. 이거를 예를 들어 뭐 청소는 AI보다는 로봇 청소기가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AI를 쓰면 좋다.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3: 일단은 뭐 소상공인 분들이 또 이제 라디오도 많이 들으실 테니까
2: 예.
3: 요즘에 AI 생성형 AI를 가지고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소상공인의 무기가 된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어요.
2: 아, 자영업 네. 하시는 분들이
3: 그렇죠.
2: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3: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클로드가 됐든 한 2만 원, 3만 원 정도짜리 가입을 해놓고
2: 예.
3: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원래는 우리가 외부에 맡기거나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을 직접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2: 예.
3: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요즘에 조금 약간 취미 삼아서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 취미 삼아서
3: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동네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2: 예.
3: 이제 카페에 갔는데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화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2: 그 지금 화면 한쪽에 네, 나옵니다.
3: 메뉴판이 있잖아요.
2: 예.
3: 근데 저 메뉴판이 있는 곳이 원두 되게 맛있게 커피를 내려주시는 데인데 핸드드립 하는 데거든요.
2: 예.
3: 근데 제가 저기 갈 때마다 좀 걱정이 뭐였냐면 이 원두가 되게 비싼 거예요. 커피가 비싼데
2: 예.
3: 한 잔에 어떤 건 몇천 원인데 만 원도 넘는 것도 있는데 이 종류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가격이 다르지? 라는 게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만 써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2: 지금 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메뉴판에 나와 있는데
3: 네.
2: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을 설명하면 커피 종류가 쭉 많은데
3: 네.
2: 가격 차이도 많고
3: 네.
2: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차이 나지?
3: 그렇죠.
2: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3: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거기 있는 사장님께 물어보기는 좀 민망하잖아요.
2: 예.
3: 그런데 이제 요즘에 다른 카페를 가봤더니 메뉴판에 예를 들면 패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패드 같은 거에 사진이나 아니면은 메뉴 설명을 자세히 있어가지고
2: 예.
3: 사람들이 넘겨서 보거나 아니면 관련돼서 눌러보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2: 예.
3: 예를 들면 요즘에 식당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자기 메뉴 소개하는 태블릿 같은 거 있잖아요.
2: 예.
3: 그래서 그런 걸 사장님한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때요? 이랬는데 아 자기는 커피만 할 줄 알아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해서 그냥 제가 여러 가지 툴을 쓰는데 이건 이제 클로드 코워크라는 툴을 썼고요.
2: 클로드라는 AI를 써서.
3: 네, 그죠. 예. 클로드에 이제 코워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써서 어떻게 한 거냐면 메뉴판을 찍어요.
2: 예.
3: 그 다음에 그거를 클로드 코워크에 올립니다.
2: 예.
3: 그 다음에 그냥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는 겁니다.
2: 예.
3: 네. 근데 제가 엄청 복잡하게 적긴 했는데
2: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막 길게
3: 그쵸.
2: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이렇게 적으신 그쵸. 거예요. 저게.
3: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카페 너무 좋아하는데 이 카페 메뉴판이 너무 복잡하니까 너가 인터넷에서 원두 정보를 찾아가지고
2: 예.
3: 그 내용을 갖고 실제로 소개하는 메뉴판을 만들어주는데 야, 만드는 김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주문을 누르면 장바구니에도 들어가고
2: 들어가게.
3: 그리고 넘어가거나 설명도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봐. 그래서 이거를 뭐 패드 같은 데 띄워놓으면 그냥 누구나 쉽게 메뉴판처럼 볼 수 있게 해줘.
2: 아이패드 같은 거, 아이패드 네. 뭐 이런 거 갤럭시 탭 같은 거를 좀 작은 네. 거를 갖다 놓으면
3: 그쵸.
2: 내가 직접 찍으면은 네. 거기에 대한 이 커피 예를 들어서 뭐 푸에르토리코 땡땡땡 커피다 네. 그러면 이 커피가 무슨 차이가 있고
3: 그쵸, 그쵸.
2: 뭐가 좋은지 이것도 직접 링크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
3: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AI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만약에
2: 무슨 커피의 장점이 뭔지는 네가 찾아봐.
3: 네, 네가 찾고 그리고 이거를 혼자 AI가 아니라 팀을 짜서 할 수 있으면 네. 한 팀을 짜서 하면 더 빠를 테니까 팀도 짜서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키는 거예요.
2: 앞서 나왔던 긴 프롬프트 명령이 이제 네.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3: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결과물이
3: 예. 네. 실제로 결과물이 이제 패드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메뉴에
2: 예.
3: 있는 내용이 눌리거나 고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아,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3: 네.
2: 화면에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렇게 파워포인트처럼 뭔가 나오는데 저게 이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0: 화면에 뜬다는
1: 그쵸,
0: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보시면 원래는 메뉴판에 메뉴명만 있었잖아요. 예. AI가 찾아와가지고 저기 있는 대로 원두에 대한 특징이나 특징. 내용 저런 것도 있고 관련돼서 담기를 누르면 실제 장바구니에 담기기도 하고 저런 형태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저건 이제 안 담기네요. 장바구니 보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눌러보면 실제로 결제하는 내용이랑 저게 되게 재밌는데 사진 속에 테이크아웃이 예. 1,000원 안이 써 있었거든요. 예. 그것까지 자기가 알아가지고 저렇게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0: 지금 스테어 네. 커피라는 거에 메뉴판을 예전에는 전문 기술자에게 뭐 몇백만 원이라도 주고 네. 우리 이런 거 하나 만들어줘요 라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한 달에 2만 얼마 내는 AI가 노해 라고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1: 그렇죠. 저게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는 돌려놓고 커피 한 잔 먹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왔길래 이거 사장님 이렇게 쓰시면 돼요. 라고 이제 줄 수 있는 게 된 겁니다.
0: 예.
1: 네, 물론 뭐 결제
0: 디자인 걸... 같은 게 방금 나오셨는데 이건 소장님 해보신 거고 네. 디자인 어떻게 꾸며줘? 뭐 컬러는 어떻게 해줘? 이것도 다 만든 다음에 계속 AI에게 시키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1: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AI한테 그냥 알아서 해라고 했기 때문에 메뉴나 구조나 세팅을 자기가 알아서 한 거고요.
0: 예.
1: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개다 야 디자인은 이런 느낌으로 더 해보자, 뭘 더 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계속 일을 하는 거니까
0: 예.
1: 어떻게 보면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외주를 도와줄 수 있는 일종의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다. 뭐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와줄 수 있는 걸 따로 사람 써야 되는데 AI에게 시키면 된다. 다른 뭐 사례도 한번 볼까요?
1: 네, 뭐 이게 이제 제일 좀 직관적으로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는데
0: 예.
1: 그 메뉴를 또 소개하려면은 이걸 또 전문 포토그래퍼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사진을 되게 잘 찍어야 되잖아요.
0: 예.
1: AI가 요즘에 이런 것도 되게 직관적으로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구글 제미나이나 챗GPT는 이미지 기능이 잘 하는데
0: 즉 화면에
1: 네. 지금 화면에 예, 설렁탕이 있죠. 예. 저 사진도 잘 찍은 거긴 한데
0: 예.
1: 저 사진을 좀 더 맛깔스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0: 예.
1: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설렁탕 사진을 제미나이에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이미지 만들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0: 예.
1: 그걸 골라주고 사고 모델을 고른 다음에 진짜 심플합니다. 그냥 맛있게 보이게 보정해줘.
0: 조금 더 맛있게.
1: 네, 뭐 그런 식으로. 한 줄만 딱 써주면 돼요. 그러면 예. 이 사고 모델이라고 하는 얘가 요즘 추론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요청하신 대로 음식이 맛있어 보이도록 색감과 선명도도 높였고
0: 예.
1: 또 이제 후추 같은 디테일도 표현을 했다. 이러면서 또 재밌는 게 원본엔 예. 딱 설렁탕 하나만 있었는데 얘가 깍두기나 밥공기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0: 아.
1: 네, 그렇게 해서
0: 지금 유튜브로 보시면은 화면에 네. 보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1: 네,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원래의 이제 원본. 그 설렁탕이고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 저 위에다가 이거 후추를 좀
0: 넣었네요.
1: 그리고 위쪽에 보면 김치랑 밥이 약간 드러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0: 김치깍두기가 이거 하면 좀 썰렁한데
1: 네.
0: AI가 지가 알아서 넣었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되게 놀라운 거죠. 그냥 우리가 AI한테 나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그냥 음식을 올려놓고 야 이거 좀 더 맛있게 네가 생각해서 해봐
0: 예.
1: 라고 하면은 저렇게 색감도 높이고 내용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이제 항상 바쁘게 일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저런 식으로 해서 내 SNS에 올린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0: 이게 홍보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면 예를 들어서 뭐 CBS 설렁탕에서 저렇게 신제품 하나 설렁탕을 냈어요.
1: 네.
0: 뼈국물이 쏙쏙 설렁탕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홍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전문 사진 작가를 불러서
1: 네.
0: 홍보 사진 전문 찍는 불러서 사진 작가 오셔서 가지고 저기 사장님 여기 앞에다가 지금 사진 썰렁하니까 깍두기도 좀 세워놓고 후추 좀 줘봐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데
1: 네.
0: 그다음에 또 포토샵까지 하는데 지금은 한 달에 2만 얼마짜리 AI가 다 해준다는 거죠?
1: 그렇죠. 저것도 그 일부 횟수 제한이 있긴 하지만 무료 버전에서 일단 되긴 됩니다.
0: 아, 무료 버전에서.
1: 네, 무료 버전에서 예. 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뭐 CBS 설렁탕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0: 예.
1: 저걸 갖고 아예 그냥 포스터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작업판 밑에다가 그냥 쓰는 겁니다. 야, 근데 우리 가게 이름 CBS 설렁탕인데 국물이 기가 막힌 CBS 설렁탕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좀 만들어봐.
0: 네,
1: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약간 김치를 만들었으니까 야 우린 또 매콤한 김치로도 유명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A4 광고 포스터로 만들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그냥 쓰는 거예요.
0: 예.
1: 네, 이렇게 저게 쓰게 되면
0: 저렇게 그냥 치면 되는 겁니다.
1: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제미나이나 챗GPT에 저렇게 치는 거예요.
1: 그렇죠. 이미지 놓고. 만든 거 밑에다가 이제 네. 이어서 쓰는 거예요.
0: 네.
1: 저런 식으로 쓰게 되면 실제로 이제 포스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0: 나온 결과물이 네. 어떤 식이냐면 예.
1: 네. 실제로 이제 CBS 설렁탕 그래서 지금 포스터가 저렇게 나왔죠. 그래서 종이에 있는 멘트도 자기가 쓴 거죠. 설렁탕의 깊고 진한 국물 당신의 입맛을 매혹한다.

0: 매콤한 김치가 국물 맛을 완성합니다. 이런 네. 문구 사실은
1: 그쵸.
0: 이런 문구 하나 적는데 여러 명이 주방장부터 사장님 점원까지 다 나와서 문구 매콤한 그냥 매운 맛을 할까요? 아니야 매콤이 좋아. 회의하고 그러거든요.
1: 그렇죠.
0: CBS가 다 아니 저 네. AI가 다 해주는군요.
1: 그렇죠. 저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된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예.
1: 그 다음에 또 조기에서 내가 조금 뭐 조금 더 저걸 디테일을 고치고 싶다라고 하면 또 말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0: 예.
1: 이렇게 숟가락에 퍼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을 다 내면 너무 AI 티가 나니까
0: 예.
1: 이제 그런 걸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이 약간 한 숟가락을 맛있게 떠먹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하는데 얼굴은 다 안 나오고 손이랑 입 같은 거만 약간 나오게 광고 예. 느낌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봐.
0: 지금 나왔네요. 네,
1: 그렇게 하면 저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0: 아, 저게 실제 사람이 아니고
1: 네.
0: AI가 만든 이미지로 실제 한 입 쭉 먹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다.
1: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도 되고 만약에 또 제가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한 것처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막 쓴 다음에
0: 예.
1: 야 이거를 너한테 고치게 내가 어떤 식으로 명령을 하면 돼? 라고 요즘에 또 물어보면 돼요.
0: 아.
1: 그럼 AI가 저한테 그럼 이런 식으로 하라고 프롬프트라는 걸 적어주거든요. 그럼 그러면... 그 적어준 걸 붙여주면 또 얘가 돌아갑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내가 AI가 좀 서투르고 좀 잘 모르고 두려워서
1: 네.
0: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AI 잘하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1: 네.
0: 그럴 거 없이 그냥 전화하는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볼 걸 이 AI에게 직접 물어보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오.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겁내지 말고 시도해보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AI 듣긴 했는데 예. 잘 쓰시는 분들은 너무 잘 쓰시지만 못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첫 번째 경험을 못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 쓸 때 나 모르겠어요 하면 그 모르는 마음 그대로를 AI한테 물어봐서 받아내면 됩니다. 아까처럼 포스터 그릴 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해줘도 좋지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너한테 어떻게 시키면 되니? 라고 물어보면 얘가 그럼 2단계로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저한테 써주시면 돼요. 라고 하면 그걸 써주는 걸 만들어줘요.
0: 예.
1: 그럼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실제로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0: 예.
1: 네.
0: 앞서 설렁탕 사진 초코맘님께서 급 설렁탕 땡기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1: 네.
0: 설렁탕 대자로만 해줘. 그러면 그것도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줄여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도 되는 거죠.
0: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식당 가면 요즘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계절 메뉴 콩국수 출시 이런 게 조금 있으면 그냥 큰 종이에
1: 네.
0: 그냥 대충 써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은데 이걸 저 AI를 활용하면
1: 그쵸.
0: 콩국수 전국에서 제일 이쁜 걸로다가 콩국수 출시라고 광고 문구도 넣어줘. 그러면 잘해서 딱 하고 요 파일 가지고 출력만 하면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 실제 가게에서 하는 콩국수 하나 찍은 다음에
0: 예.
1: 맛있게 보정해줘.
0: 맛있게
1: 한 다음에 보정한 다음에 우리 그 상호 같은 거 얘기해주고 연락처 넣게 해준 다음에 넣으면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예. 보시면 됩니다.
0: 일단 어쨌든 이 AI가 많은 걸 해주긴 하지만 혹시 고객들이 항의할 수 있으니 실물과는 네. 사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건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AI로 약간 만들었으면 여기 조그맣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AI로 만들었습니다. 예, 회의 때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AI를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1: 예를 들면은 직장인의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가 좀 파워포인트, PPT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요즘에 이제 PPT를 AI가 꽤 잘해주기도 합니다.
0: 예.
1: 네.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나왔을 때는 PPT 만들어줘 그럼 정말 흰색 바탕에 그냥 글자 써주는 수준이었거든요.
0: 예.
1: 근데 요즘에는 이 AI가 그림 그리기나 여러 가지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문서를 주면서
0: 예.
1: 그 내용을 갖고 PPT로 만들어라 라는 것도 잘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요즘에는 AI 자체가 리서치도 해주기 때문에 물론 이게 완성용은 아니지만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0: 예.
1: 아예 그냥 이 AI한테 뭐 예를 들면은 뭐 AI 활용법에 대한 PPT 6장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시키면
0: 예.
1: AI가 알아서 내용을 리서치를 하고
0: 예.
1: 리서치를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럴듯한 PPT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0: 네. 그 지금 AI를 뭐 PPT 만들어라 했는데 실제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거
1: 네.
0: 한번 그걸 볼까요?
1: 네. 아. 실제로 저게 이제 저기 보시면은 이제 제미나이 안에서 만들어줘라 하면은 알아서 캔버스라는 기능을 쓰게 예. 되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는 레이아웃이 나오게 되는데요.
0: 예.
1: 실제로 뭐 한 장씩 이제 보게 되면
0: 예.
1: 네. 저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배경이 나오고 예. 키워드가 나오고 이미지도 그럴듯하게 붙이는 이런 예. 형태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 그냥 내용만 좀 적어주면 이 지금 내용은 AI 활용법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려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네가 만들어봐 하면
1: 그냥 네가 만들어봐 시킨 거예요. 알려줘라고.

0: 했더니 그럼 이제 AI가 좀 추론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내가 단계별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관련된 내용을 리서치를 해요. 그래서 내용을 만듭니다. 예. 만든 다음에 그거를 PPT로 6장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6장을 어떤 배치로 만들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하고 마지막 넣고 다. 중간에 본문을 넣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이런 모델들이 조금씩 하는 방식이 다르긴 한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요즘에는 그럴듯하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내가 내용을 처음에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1: 예.
0: 그래서 뭔가 내가 아직은 내용이 구조화가 안 됐다. 그럴 때 예전에는 엄청나게 정리 먼저 해놓고 PPT를 마지막에 했잖아요.
1: 예.
0: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AI한테 시켜보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해봐라. 이런
1: 예를 식으로. 들어 이제 광고 회사에서
0: 네.
1: 그 광고 대행사에게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광고 주들이 게 경쟁 PT라고 하잖아요. 많이.
0: 네네.
1: 자, 우리가 이 제품을 광고할 건데 어떻게 광고할 건지 PPT를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이 만약 이 새 업체가
0: 네.
1: 똑같이 AI라면 똑같이 나오는 겁니까?
0: 그게 참 재밌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실은 AI 모델에 따라서
1: 네.
0: 결과를 딱 보잖아요. 그럼 네. 이제 많이 본 사람들은 AI 티가 나네라는 게 보여요.
1: 아.
0: 그러니까 그림이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
1: 네.
0: 이제 글 이제 왜냐면 아시겠지만 챗GPT로 글을 써도 똑같은 질문을 해도
1: 네.
0: 얘가 이제 그때그때 글을 조금씩 다르게 쓰긴 하는데 특유의 색감이나 톤이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AI 썬네가 티가 나는데
1: 티가 나요.
0: 또 고수들, 전문가들은 이게 또 AI가 안 쓴 것처럼 티나 안 쓴 것처럼 하게 하는 또 프롬프트 테크닉이나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거를 쓴 분들의 걸 보면 오 이거 AI로 만들었는데 진짜 AI 안 갔네라는 표현들도 좀 나옵니다.
1: 예.
0: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많이 써보신 분들의 일종의 좀 노하우나 아이디어처럼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생기고 있다. 회사에서 쓰는데 만약에 또 특히 대학 같은 데서 과제를 PPT로 내라고 했는데 다
0: 네.
1: AI 시켜버리면 교수님들은 또 워낙 많이 보니까 이 친구 AI를 썼군. 바로 아직도 있는 그런 게
0: 네.
1: 있겠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추천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냥 얘한테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내용상이나 어떠한 이미지상에서 배치를 자기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
1: 예.
0: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써놓은 글이나 내가 만들어놓은 소스가 있다면
1: 예.
0: 그 소스를 갖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 법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AI를 쓸 때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1: 그러면
0: 네.
1: 교수님이
0: 네.
1: 교수님이 쓰는 AI에 각 학생들이 쓴 리포트를 다 파일로 올려놓고
0: 네.
1: 이 중에 누가 AI를 썼는지 좀 알려줘. 이것도 가능한가요?
0: 말씀해 주신 게 일부 가능합니다.
1: 예.
0: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AI로 쓰면 AI 책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AI가 항상 쓰는 패턴과 반복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문체를 비교할 때 AI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10명 거를 한 번에 올려놨을 때 10명이 비슷한 형태이다. 몇 퍼센트 비슷하다. 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1: 예.
0: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한 뭐 가이드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니까
1: 예.
0: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을 올려놓은 다음에 좀 특징적인 거나 인상적인 친구들의 이 단어나 내용을 뽑을 때는 되게 좋죠.
1: 그런데 사실 제미나이나 챗GPT 이제 각자의 한 회사잖아요. 만약에 이제 AI로 한 거를
0: 네.
1: AI로 감별해줘라고 했을
0: 네.
1: 때 같은 회사끼리는
0: 네.
1: 이쪽 AI가 몰래 얘기해서 야, 우리 같은 회사인데 나 좀 봐줘. 그리고 나 안 들키는 걸로 네가 좀 알고리즘해줘.
0: 네.
1: 자기들끼리 그럴 가능성은?
0: 아, 되게 재밌는 질문 주시네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가
1: 예.
0: 각자의 특징이 있는데
1: 예.
0: 실은 각자의 특징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떻게 시키냐는 되게 재밌는데 실제로 이제 프롬프트 중에 재밌는 거 두 개를 설명드리면
1: 예. 아, 시간이 두 개까지는 없고요.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만
0: 네네네,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1: 알겠습니다.
0: 있어요. 네.
1: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가 유튜브로 잠깐만 더
0: 네, 그럴까요?
1: 들을 수 있을까요?
0: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AI 활용법 배웠는데요. 조금 더 유튜브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방송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2: 르노. 아, 또 눌어붙었네.
1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4: 네, 김덕진 소장님으로부터 AI 배웠는데요. 저희는 유튜브로 약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15: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17: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8: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모두

0: 지나가 버리리라. 머무는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리니. 책 속 이야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 두이노의 비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하고 잠시 멈추어 고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아침도 선선하게 시작하면서 서울은 13.4도의 아침 최저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어제보다는 2도 정도 낮은 기온입니다. 한편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원주, 강릉의 기온이 26도, 광주 27도, 대구는 28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주말로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르면서 내일부터는 낮에 한여름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서울 기준으로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까지 일부 서해안과 강원 산간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강원 산지에는 지역에 따라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3: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4: 엄마 회사 같이 갈래?
5: 엄마
6: 민준아 유정아
2: 필요할 때 확장 돌봄.
7: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5: 아빠 늦게 와도 돼.
2: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5: 나도 바쁘니까 끊어.
2: 주말에도 긴급 돌봄.
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9: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0: 이순환 우수제품.
11: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0: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11: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을 때 간단하게 기분을 띄우는 방법,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크게 크게 기지개 켜기, 못 쓰는 종이를 구긴 다음 휴지통을 골라 꼴대 삼아서 이렇게 슛 하고 던지기, 큰 소리로 동요 부르기, 그리고 막 춤추기. 근데 그럴 때조차 걱정 한 자락이 슬쩍 끼어들 때가 있죠. 기지개 켜다가 담이 오면, 종이공이 꼴대에 안 들어가면, 생각나는 동요 가사가 하나도 없는데